0: 부분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졸려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하다. 일군 난종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절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계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덕은 지도에서 상강 동쪽 기슭을 가리키며 물었다. 다들 상강을 잘 건너왔습니까? 졸려는 전망을 간추려 들려주었다. 주덕은 34사가 아직 신우 동쪽에 포위되어 있다는 말을 듣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총사령,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34사더러 보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 노선은요? 주덕은 지도 앞에 다가서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다. 홍수각과 신우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이 예상 못한 틈을 타서 진지를 돌파하고 계수 북쪽 나루토로 강을 건너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은 계수 일대를 계속 우리의 손에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내일 계수를 점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주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위를 뚫고 나와 훈관 남쪽으로 강을 건넌 다음 돌아서 주력부대를 따라오는 겁니다. 군호수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서르풍이 한마디 했다. 저희들이 아까 백성들한테 물어보았는데 흥한 남쪽 길은 그런 대로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서쪽으로는 가는 길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난 계리만은 걸어서 건널 수가 없으니 어려움이 크다고 해야겠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잠긴 채 마음을 졸이었다. 이때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김일 과장이 달려들어왔다. 됐습니다. 34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조울레와 조덕이 동시에 소리를 쳤다. 그렇습니다. 김일 과장이 전보를 건넸다. 조울레의 얼굴이 금방 찌푸러지었다. 그는 전보를 조덕에게 넘겨주었다. 상황이 위급하니 지시를 기다립니다. 전보문은 어찌나 짧은지 머리와 꼬리를 빼면은 열다섯 글자였다. 아래에는 진수상과 사 정치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방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조울레와 조덕은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시를 하기는 쉬워도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상강을 건너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휘관 동지,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곧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 과장이 재촉을 했다. 주덕이 몸을 일으켜 방안을 서성거리다가 뚝 멈춰서며 말했다. 34세대로 내가 1927년에 걸었던 길을 걸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격전을 한단 말입니까? 주울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주덕이 머리를 끄덕였다. 주울대가 좀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보위를 뚫고 봉광주의 일대에서 강을 건너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흥안 남쪽 산간지대에서 요족 인민을 모아 유격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덕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주울레는 가방에서 나무가지를 달아맨 몽당 연필을 꺼내 전본문을 썼다. 쓰고 나서 몇 번 훑어본 다음 주덕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종사령이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보내세요. 주덕은 서명을 한 뒤에 설풍에게 넘기었다. 설풍과 김일 과장이 전범을 가지고 나가자 조울레는 이를 악물고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앞으로 진수상과 34사 전사들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로 물든 상강우로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온갖 서류, 둥근 삿갓이 어지럽게 뒤엉켜 떠내려가는 모습이 또 줄레의 머리에 떠올랐다.

위를 보니 빗자국으로 얼룩졌고 앞을 바라보면은 자욱한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다. 홍군이 발을 붙이고 설 자리가 어디란 말인가. 이 위급한 시각에 위대한 두 마음이 서로 다가선다.

상강을 건너서면서 손실이 너무나 크고 강량 아래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홍군은 좀 휴식을 하면서 정돈한 다음 호남섭으로 진군하여 이 육군단과 합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림에 있는 하위 부대가 12월 2일에 계수 일대를 점령을 하고 3일에 자원까지 밀고 들어와 홍군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전주의 류건서 부대도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홍군의 의도를 짐작한 장계석이 서둘러 호남에 있는 군대를 보내 신령, 무강, 성보 일대를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려는 길을 꽉 막아버린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홍군은 남으로 머리를 돌려 룡승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유착평과 룡승 사이에는 로산계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다. 해발 2000m나 되는 데다가 산세가 몹시 험했다. 줄내 주덕 왕가상은 로산계를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떠나기 전 서둘러 부대를 재편성을 하고 상강 전투를 교훈 삼아 짐을 간편하게 꾸려야 했다. 부대마다 가지고 가기 힘든 물건들은 아까워도 모두 버리기로 하였다. 소베트 화폐도 다 불태웠다. 마을 어귀와 산기슭에는 어디나 잿더미가 눈에 띄었다. 로산계는 강서를 떠난 뒤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했다. 대부대가 넘으려니 길이 막혀서 그날로 다 넘을 수가 없었다. 홍군 전사들은 벼랑 아래에 있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에서 잠을 자야 했다. 로산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뇌공암 아래에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노새가 수두룩하였다. 그럼에도 홍군은 이튿날 오후에 승리적으로 산을 넘었다. 산을 넘지 못한 병사들도 많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대오에서 처진 병사들이었다.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가로 흩어지거나 험한 숲속에 남았다. 이 전쟁의 계급성은 너무 분명했다. 지주들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숨어있는 홍군을 보면은 붙잡아 관가에 보내거나 속여서 집에 데려와 밥을 먹는 틈을 타 죽여버리고 총을 빼앗았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 대장쟁이 목수들은 몰래 집에다 홍군을 숨겨주거나 산골에 숨겨놓고 밥을 날려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다음 돌려보냈다. 수십 년 뒤에도 이곳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홍군은 로산계를 넘어 룡승현에 들어섰다. 이곳은 묘족, 요족과 뚱족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흩어져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본디 민족이 달라 다툼이 잦은 데다가 요사이는 국민당 간첩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주민들이 대부분 산으로 피하는 바람에 홍군은 처지가 더 어려워지었다. 그런가 하면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희한하게도 홍군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마을에서 불이 났다. 어떤 날은 하룻밤에 주둔지 네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기도 했다. 룡평이라는 좀 큰 마을에서는 한밤중에 갑자기 주울내의 숙소가 불길에 휩싸였다. 다행히 호위병이 눈치가 빨라 큰일이 닥치지는 않았다. 샅샅이 조사를 해 불지른 사람을 잡았는데 국민당 간첩들이 홍군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저지른 짓이었다. 주울내는 이날 길 가까이에 있는 동종 마을에 머물렀다. 그곳은 나무로 지은 작은 층집들이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몽땅 도망가는 바람에 거리는 텅 비었고 쌀을 지을 맷돌과 돌절구마저 찾을 수도 없었다. 지주의 집에 가서 벼를 가져왔지만은 껍질을 벗길 수가 없으니 그

의림의 떡이었다.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간부와 전사들은 긴 행군에 지쳐서 배급받은 벼를 곁에 놔둔 채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었다. 총 정치위원 주

있어요? 누구나 제 몫이 있는데 남들 별 수 있나? 에이, 부수석 동지, 몫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내놓은 방법인데 내가 이 일에서 쏙 빠져서 되겠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졸레는 정신이 온통 다른 데가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새로운 근거지를 세워야 하나? 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느냐? 상강을 건넌 뒤 지도부가 여러 번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어 봤지만 쟁론으로 나른 새였고 좀처럼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리덕과 박권은 여전히 호남섭으로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여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적들이 이미 수십만 군대를 호남에 집결시켰으니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제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나저나 국영 어디가 좋은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홍군 전체의 목숨이 걸린 큰일이었다. 벼를 비비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자니 졸레는 속이 갑갑해났다. 헌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며 두 해 전의 일이 떠올랐다. 1932년 가을, 림시조항정부는 모태동을 밀어내기로 결정했다. 모태동의 군사 권력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그쯤 홍군이 남성을 공격하고 있어 모태동과 주울래, 주덕, 왕가상이 모두 전선에 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이 어찌나 견고한지 다들 아무리 공략을 해도 헌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후방에 있던 주황에서는 기어코 남성을 쳐야 한다면서 모태동도로 전방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주황에서는 주울래를 그 자리에 앉힐 셈이었지만 주울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주황에서 거듭 재촉을 하자 주울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모태동의 군사를 이끌고 주울래가 옆에서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울래가 군사를 지휘하고 모태동이 돕는 방안이었다. 두 가지 모두 모태동을 전방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조울래가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소원과는 달리 결국 모태동은 군사 지휘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모태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동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동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졸레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동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홍군이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장편소설 대장정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은 매주 기수열 시간이기도 하면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도강 중년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주 익숙한 병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백하여 오시게 되면 금방 머리를 쳐들고 보시게 되면 도강 중년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신화서점 극장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금방 머리를 쳐들고 보시게 되면 도강 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강 중년은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찾기도 쉽고 일백하라면 전염병조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일백하에 오시게 되면 곧 도강중년이라는 이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도 크고 입원 침대도 50여 장이나 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항의에서 준확한 진찰을 하시고 확실한 처방을 내시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치료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저일만 그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는 로중리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저일만 선생님 북경 중리대학에서 진수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국위대사로 불리는 아주 우수한 국위대사라 하게 되면 국면에서 임명하는 아주 극소수의 이런 로중리 선생님의 공헌이 있고 확실한 앞에 많은 환자들의 호평을 받아서 일정한 급에 도달하는 이런 국위대사분들을 림상도사로 모시고 오랫동안 중의 한 2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리명길 선생님 여기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또 도강중년 2층에 오게 되면 흥가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거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연결세에서도 알아주는 우수한 그 구강병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여기에서 치아를 고정하고

0: 들리를 하고 임플란트 하고 그게 무료로서 그 물을 수 있고 주신할 수 있고 무료로서 발편하고 무료로서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치료는 100분제 따빠져 합니다. 80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일체 구강 문제는 몇 개가 되면 뭐 구강에서 냄새가 나거나 혹은 야저 그 출혈하거나 그리고 그 치아에 결석이 생겼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 일체 구강 안의 문제는 여기를 찾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황차 3층에 올라가시게 되면 도강 중년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척추 치료의기가 있습니다. 척추 치료의기는 전 지구적으로서 소문을 떨칠 정도로서 우수한 척추 치료의기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 그 외에 우리 그 중국 포함해서 이 척추 치료의기는 우리 중국, 미국, 한국에서 연합으로 연구에 성공해낸 우선 치료의기에 속하는데 통통이 없고 아주 안전하고 거의 99.99라 해도 되고 만 퍼센트로서 안전한 이런 이류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일체 척추 문제 경추로부터 흉추로부터 요추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는 우수한 의료기계가 있으면서 안전성은 보증되고 효과성은 100분제 90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피부 원장선생 이렇게 최기명이란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분은 피부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소문을 떨칠 정도로서 아주 우수한 의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 중의원에서 줄곧 몇십 년 동안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많은 곳에서 당기는 걸 여기에 점착하고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아주 준악한 처방을 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바르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딱 당약 한 가지로만 해결하는데 거의 치료율은 10년 재발하지 않고 30년 재발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니까 이 최기명 전선생 찾는 게 피부과에서는 아주 우수한 선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황중년 저 3층 척추 치료실에서
0: 아, 예. 예,
2: 진주에 너무 경추가 아파서 예. 잠도 못 자지. 정말 허리도 아프고 따라서 예, 다리도 아픕니다.
0: 예.
2: 그래서 두 번 했는데 아이고, 오늘 그래도 대단 시원해집니다.
0: 아, 예.
2: 그리고 그뿐하고, 예, 그 진주가 어떤 술 아픕니다, 그래도.
0: 아, 예, 예.
2: 예, 그래서 내 지금 조만간, 이 기계구만 내게 딱 맞는구나. 그리고 요추간판도 없어도 있습니다.
0: 예, 예. 예,
2: 그것도 이래 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만간 그, 친구 같이 좀 예약하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척추 치료의 길은 안전성이 강하고 치료 효율이 높고 그리고 한 개의 치료로정은 뭐 두 개 내지 세 개 치료로정 견제 한 번에 열을 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 네. 척추 문제가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예약된 걸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하기 네.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그 동황중년의 리명길 의사 예, 그 선생님이 나는 위에서 예, 소화가 아래에서 그래서 배가 짱하면서 자꾸 올림프가 치고 입에서 냄새 나고 내가 꽤 못 내려가 그래서 배풍이 거기서 뱅뱅 돌면 그 단단하게 땀합니다. 근데 한번 계란 먹었는데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0: 아, 비가 많이 흐려서 예. 나타난 증상입니다. 예예.
3: 예. 예. 그래서 지금 소화가 지금 아이들 게 지금 이제 내려가니까 어찌 좋은지 그래서 한번 더가 또 초에 더 좋아서 내일로 예약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셔. 내일 예약입니다. 리명길 예. 선생 토요.

0: 하루만 빼고는 다 나오시니까 시름 넣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1: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이 조일만 선생님을 우리 집은 가족은 조일만 선생님 보인 가족입니다.
0: 예.
3: 오면 내가 위 너무 아파서 몇십 년 동안 밥 따로 못 먹고 위 아파서 그런 게 있을 텐데서 그리고 위가 얼마나 좋아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약 빼먹고 아예 그래도 그래서 요 소화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바이도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 조절에 아이들 쓰고 나한 곳에 몇시 한 3, 4시 해야 내가 그냥 잡심에 잡사고서 이런 점수 때리고 약을 조금 무슨 먹으면 이러고 나이 들면서 그렇지 더구나.
0: 그렇죠. 예예.
3: 혈압과 점수 아이들 그래 거기다 또 관심병이 있지 이게 색도가 나왔지 그래 놓거나 항상 그때 몸이 부딪혀서 하고 1년에 몇 번씩 입원하고 그래서 입원하면 그냥 서약으로 하고 서약은 그거 임시 구급이도 맞고 막 나오면 또 발작하고 뱉다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어볼까는 이 동황중의원의 젊은 선생님이 그리 40년이 중이
0: 경력을 갖고 있죠. 예, 용하죠.
3: 갖고 있는. 예, 관객들은 예,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 모두 말하더란 말을 어째서 그래 아픈데 그 젊은 선생님 아이가 보이는가. 그래서
0: 예.
3: 예, 그러더란 말인데 그래서 가서 보기 좀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중요한 두 번째다 잡수고 벌써 첫 번째는 뭔가를 해라도 그래서 잘 되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이게 생활로 뒷골이 그냥 아프고 가슴이 쩌이고 그러던 게 구성상식이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예, 그런 좀 부유증도 약간 있었어요. 그냥 수소가 닮았어 어느 장애들이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게 그것도 약간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장애는 기본상에서 벌써 네 번 갔다 뭔가 어느 장애는 좋아지고 지금은 걸음 거리도 이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밥 조립 미네 못하는 게 요즘은 밥과 조립해서 운동도 합니다. 좀.
0: 예.
3: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 그래서 이리 하고 볼 때 더 더 보이겠답니다. 지금 예, 완전히 났을 때가 오늘 예를 들니까 오늘이
0: 절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3: 오늘이 가서 약 미처도 더 좋았다 그럼
0: 그렇게 하셔.
3: 예예. 대단했었습니다.
0: 절만 선생님한테는 찾아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혼자 가시는 건 게 아니라 그 입소문 통해 가지고서 그때 친구들 집에 식구들 이웃들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약하게 되면 앞순서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여러 가지 병이 하나하나 났으니까 좀 재밌었어요.
0: 그렇죠.
3: 꼭 하겠답니다. 예,
0: 예.
3: 오늘 예약해 주세요.
0: 예, 오늘 예약입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남편이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빈갈이 있어요. 쌈내나 팠는데 지금 쌈내 성사를 됐습니다.
0: 와, 그게 보통 다른 서약으로서는 그렇게 원등하기 바쁜데, 예, 중약을 해결해서, 기실 중약을 해결하게 되면 효과가 오래 갑니다.
4: 예, 이게 예. 당량염에서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겁고, 달걀 한 개도 못 잡쌌는데, 지금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겁지 않고, 달걀, 잡사도 이렇습니다.
0: 큰 해결을 했습니다. 예.
4: 그리고 나는 또, 그, 삼층에 가서 척주류 기계를 했습니다.
0: 예.
4: 우리 지내 아파서, 예, 아이, 그, 달아도 못 놓고, 그저에 서로서 이렇게, 오래 서고도 말고, 오래 앉아도 말고, 이때는 서도 못 봤습니다. 그저 내적 질환이.
0: 예.
4: 그래서, 아이, 마음대로 돌아놓을 수 있고, 일어서거나, 앉으나, 오래 있어도, 댄스에서 마음대로 밥 넣어놨으면 지금부터 지금 댄스 봐도 이렇습니다.
0: 예, 예.
4: 예. 그리고 예, 허리섬 구부러 들었댔습니다. 이게 허리섬 퇴진감이 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위창수술보다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하고,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4: 그래, 이 둘이를 오늘 또 예약하고, 예, 그 우리 옆집 할머니 또, 허리에 꼬부라들고 아파서 중계를 못 내려간다. 그 할머니 같이 가겠다. 세 사람 예약하자고 그래.
0: 오늘이 척추치료이기 3층에 세 분이 예약이 됐습니다. 이 가서 이 전화번호를 대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예.
4: 3층에 둘이고, 예, 그 다음 우리 집에서는 리맹길 선생님 예약도 쓰자고.
0: 예. 한 분은 리맹길 선생님, 예. 두 분은 3층에 두 분이고, 예. 알았습니다.
4: 예. 예.
0: 예. 예. 건강교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1: 우리 형부가 그 돌만 선생님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지금은 그 간이 지금 나빠가지고

0: 간 치료를 하는데 지금 많이 소화돼가지고 저는 걔도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 계속 형태 없는 변을 보고 맥이 없던 게 지금은 이 중약 잡수면 지금 많이 소화됐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약해달랍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선생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기별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로 중에 속하니까 이미 예약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찾아오세요.
0: 예, 그리고 그 우리 그 언니 신입이가 이 흔가 거기 가서 그런 이빨하고 좋으니까 나 그 옆집 할머니가 또 지금 이리 거길 찾아가 보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약해달랍니다.
1: 두 분의 예약이죠. 흠까구강. 예, 흠까구강이 예, 예. 예, 두 분의 예약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더 거기에 보증하고 책임지고 잘 해주게 돼 있으니까 실 넣고 찾아오셔.
0: 예. 이제 그 뭔가 따져한다 했지않까?
1: 따져합니다. 100분제 80 받습니다. 예, 예.
0: 그
1: 예.
0: 얼마 썼습니까?
1: 요즘 요 며칠만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예.
0: 수고하세요.
1: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언니가 예, 다강병원에 이내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어서는 예, 약을 세 번 개다 잡았습니다.
1: 예.
3: 그런데 많이 낫습니다. 세 번. 예.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도 예, 그런 사수가 드물고 조금 맥이 나고 좀 소화가 되니까 음식을 잡숴서 이전보다 지금 낫기는 많이 낫습니다.
1: 예.
3: 그런데 번거에 하자고 또 몸이 또 영 수척했는데 몸이 좀 처지어자면 약을 안 주고 써야 됩니다.
1: 아, 그런 예. 분들한테 중약이 예. 맞습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예, 경추가 아파서 침을 두 번 맞았는데 침을 맞자면 예, 좀 그 침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1: 아, 그렇죠.
3: 약하고 예. 받지 못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좀 예, 몸도 보호하고 이런 좀 약도 좀 쓴답니다.
1: 예.
3: 그래서 매일 그 옆에 친구분은 결장염 그런 저기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지금 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낫답니다.
1: 예.
3: 쓰겁도 입이 쓰겁던 것도 쓰겁지 않고 조금 아프던 것도 덜 아프고 그러니까 아 그게 뭐 결석이 있다면 그게 녹아내리자면 안 좋은 약을 오래 써야 되죠.
1: 예. 예, 그렇죠.
3: 그래서 내일 두 분이 같이 가려고 한답니다.
1: 예예예 예, 예. 내일 예. 두 분이 리맹길 선생의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민결 선생님 네. 토요일 하루만 빼고 다 나오시니까 시름 놓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3: 네. 감사하다 합니다.
1: 네.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기 조일만 선생님이 그 환자인데요.
1: 아, 그래요? 예.
4: 예, 저 선생님과 예약하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고맹한 이술도 있지만 그 도덕약 품질이 아주 그 정말 훌륭한 분이신 그 조일만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이덕이 아주 뛰어났죠. 예, 예.
4: 나는 그 자주 그분 찾아가서.
1: 아, 그래요? 예.
4: 예,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1: 아.
4: 근데 이번에도 예, 노후수가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약 좀 지나가자고.
1: 됩니다. 오늘 오시겠습니까?
4: 예, 오늘 가겠습니다.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되는데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4: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강 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무릇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로중리 선생님들 찾아서 처방약으로서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서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중리 경력이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고 북경 중리대학에서 연수 경력도 갖고 있으면서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길림성에서 저명한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아, 저는, 그, 그러니까, 이 소화가 잘 자주 다 알려져가지고, 예, 저 좀, 이렇게 좀 먹으면 좀 속이 계속, 예, 딱딱 막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 이렇게 손이 좀 붓긴단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렇게 몸에.
1: 컴파이션 예. 있습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이게 소화 알려져 해서 혹시 리맹길 이사 선생님 되어야 되겠는가,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1: 됩니다. 소화 예. 공능이 상당할 정도로 영향이

0: 따게 되면 그리고 네. 콤파치 이상에서 부종이 생기고 이래게 되면 네 명결 선생님 찾으셔 완전히 아. 가능한 처방이 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실은 없고 네 번 내지 다섯 번 치료하는 과정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실은 없고 찾으셔. 예.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네 명결 네. 선생님 토요일 하루만 빼곤 계속 다 나오시니까 그렇게 시간 잡으면 됩니다.
1: 예, 예,
0: 예,
1: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기, 저 일만 선생님 치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3: 예, 저는 이게 심장을 해서 요즘에 한 십몇 년 되는데, 야, 어떻게 되면 되지? 그냥, 어떻게 약은 그냥 팔고 있었는데, 그냥 발달하고 있으니까, 두문두문 있다도, 가끔가다 숨이 딱 맥히고 올라가요. 왜 이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시원하는 것도 그냥 역구되겠습니다.
0: 예.
3: 예. 그거 아예 역구되기에는 어느 때 어디가 쓰러져서.
0: 아,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중간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 그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저기, 뭐입니까. 그리고 예, 또 무슨 주소인지가 밤잠에 못 자네.
0: 심장병 증세입니다. 예.
3: 예. 애를 먹고, 그 다음에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휘잉하며 정지해야 하고 사람 맥이 사각이 맥이 딱 떨어져 꼼짝 못합니다.
0: 예, 예.
3: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조일만 선생님 데서 지금 치료로 지금 약 갖다 지금 제가 먹고 한게 두 번째 지금 내가 지금 제가 먹었는데 요즘간에 내일 두 번까지 치료가 완전히 영 좋습니다.
0: 예.
3: 편안하게 요간에 내 뭐 숨 이렇게 봐서 체질도 감각이 있죠. 이 숨이 하면 안 가만히 거기 쉬는 게 아이 편안합니다.
0: 저희들로 벌써 치료 효과가 감각으로 나타나죠. 예.
3: 예. 예. 옛날에는 가만히 누워서 잡을 숨쉬도 이렇게 영 숨쉬기에 조금 영 심차고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을 편안하고 그리고 참 잘 잡니다. 이거
0: 진단. 예. 그럼요.
3: 예. 잠 잘 잘까나 예, 이튿날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머리 휑한 이런 증세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예.
3: 예. 내기를 야, 이 선생님 확실히 용하다. 네, 언니, 돌아다니면, 예, 종이들도 많이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천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예, 이 선생님 약 좀 이렇게 빠르고, 예, 효과 좋은 거 내제 지금 첫값 이런 선생님 만나서, 야, 요번에 내 제대로 선생님 만날 거나, 좀 치료를 받자 하려고, 예, 예, 지금 그랬다. 이래 좋을지게, 치료 잘 될지게,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오늘도, 오늘 나오죠, 예?
0: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예,
3: 그리고 선생님, 내 저기 삼, 그래, 전번에 가서도 내, 그, 치과에서 이빨, 어떤 나이 먹은지, 예, 치아라는 게, 예, 어떤 내 꼬리 빠지고, 그 다음에 자꾸만 썩어 들어가고 있죠.
0: 예.
3: 야, 이래서 내, 또 다른 데 가서도 치과를 많이 옛날에 이, 이빨도 해보고, 씌우는 걸 씌웠는데, 어떻게 얼마 안 될까 떨어지고, 예. 항상 이래가지고, 전번에 그, 그, 뭐이가, 그, 치과, 그, 3층에 저기, 뭐입니까, 그, 그런, 이런 거 뭐입니까?
0: 아, 척추 치료이기.
3: 예, 아니, 아, 그, 치과요.
0: 치과는 2층입니다, 2층.
3: 아, 2층입니까?
0: 예, 예, 예.
3: 네, 글쎄, 언제 그날 올라가서 한번 이제 잠은 했댔습니다.
0: 예, 예, 됩니다. 완전히 가네. 잠은, 무료 잠은 하고, 그리고 치아 씻는 것도 아주 가격이 싸고, 요 시간에 모든 치아를 교정, 고정하거나 심거나 100분제 80 받으면 다 봐서 합니다. 예, 예.
3: 흠과 치과죠, 예?
0: 흠과, 싱커, 네. 거창,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 예.
3: 오늘 가무소를 예약해달라고 합니다.
0: 아, 이러면 예약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번호 대게 되면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며, 우수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결국 여기에는 우수한 의료기계가 여기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불편한 분들은 부동한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완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의뢰 그러려니 하고 참고 견디는가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딘다는 게 오히려 병을 키우는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도강중년에 찾아오게 되면 다각도로서 부동한 이런 치료 방법으로서 부동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완전히 시름 넣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조일만 선생님 치료에 대해서는 시름 넣고 치료하시게 되면 오징간한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이틀려 들어왔던 남자의 허리 이렇게 발을 이끌고 들어왔다. 우선 몇 번 치료받은 다음에는 많이 좋아져서 자기 절로 걸어서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었는가 하며, 그리고 특히 졸만 선생님 얘기에서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그리고 뇌위축이라든지 중풍 후유증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길림성이 사라지는 명리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갑상선의 결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결절 포함해서 갑상선 이상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메넬 종합증이라든지 말초 신경염이라든지 식물신경 문란이라든지 신경성 두통이라든지 완거성 맨탄 맨풍 말합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골가모병에 있어서도 이분이 처방으로서 중기는 신주골이라 합니다. 콤파치 이상이 있으면 골격이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원만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서 인후염이 있거나 구강궤양이 있거나 불면증이 심각하거나 이러한 분들 모두 절만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님 연결 선생님 이분은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중의학 과학기술 2등상 논문까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파, 한 년의 림상 경험이 20여 년간이 있는가 하며,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진단한 데 있어서 국의대사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진단이 아주 방법이 준학하게 되어 있으니까 진단이 준학합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과정에서는 심장 뇌혈관도 포함되겠지만 해도 위주로는 소화계통이 간장,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여기에서 이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 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서 적당한 전기침구료법도 조직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름 놓고 찾아오시겠다면 오랫동안 변을 못 봐서 고통받던 분들이 어둠을 먹자마자 화장실에 달려간다는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좋은 해결을 가져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적절히 찾아 치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연 3층에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척추치료이기 치료를 받고 너무 우수한 치료과를 거두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면서 치료 그 치유율은 100분제 90 그 좌우 이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25분씩 두 번 체험치료가 있으면서 한 개 치료 과정은 열을 두 개, 세 개 치료 과정 견제하게 되면 이전에 아팠던가 싶게 안아 올리고 안아 내리고 침대에 그러던 분이 마음대로 지금 공장무 출락까지 가게 돼 있다고 회복을 가져온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의료 조건과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개 과실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네,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요즘처럼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후끈후끈한 밤. 여러분은 어떻게 주무시고 있습니까? 에어컨 바람을 얼굴에 바로 쐬면서 잠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전기비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선풍기 하나만 틀어놓고 뒤척이기도 하고 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경험이 좀 많아서 그런 경험이 많아서 특별히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편안하게 또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잠드는 방법. 단순한 꿀팁을 넘어서 우리 몸의 생리와 수면의 과학, 여름철 체온 조절의 비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0: 네, 이제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잠이 온다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뭐 졸리니까 잔다? 그럴 수도 있겠죠.
1: 아침만 게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몸이 잠들 준비가 됐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로 체온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 종에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오후 2, 3시쯤 가장 체온이 높아지고 그 후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낮은 체온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름은 어떻습니까? 바깥 온도가 25도를 웃도는 밤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체온을 떨어뜨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밖이 더우니까 몸도 식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는 아직 덥다, 잠잘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죠. 결과적으로 잠드는 시간은 점점 늦춰지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0: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잠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추위가 아니라 식는 과정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엔 너무 추워서 잠들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더워도 못 자고 추워도 못 자게 돼 있습니다. 핵심은 적절하게 식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본다면 잠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얕은 잠, 즉 REM 수면과 깊은 잠, 비REM 수면이 되겠습니다. 네, 깊은 잠은 몸의 피로를 풀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요. 성장 호르몬을 준비하는 또 분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1: 문제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 깊은 잠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깊은 잠의 지속시간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28도가 넘으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밤새 잔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다, 몸이 무겁다, 머리가 맑지 않다, 자,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잠의 질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여름밤에는 자주 깨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수면 중에도 뇌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마치 컴퓨터가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가도 계속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처럼 잠과 깨어남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0: 네,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체감 온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 때 디지털 온도계에 표시되는 숫자를 보면서 아, 지금 24도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습도와 바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 예를 들어서 똑같은 26도라도 습도가 80%일 때와 40%일 때의 체감 온도는 3, 4도 차이가 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못해서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 더운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잠들기 힘든 이유입니다. 더운 것도 문제지만 습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잠드는 첫 번째 원칙은 습도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온도를 1도 내리는 것보다 습도를 20% 낮추는 것이 수면의 질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습 기능은 온도 변화 없이도 쾌적함을 크게 높여줍니다.
0: 네, 핵심만 요약한다면 체온이 내려가야 잠이 오는데 이제 더운 밤에는 체온이 안 내려간다. 네,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간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알아볼 텐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이제 그러면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기술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술인데요. 침실 환경의 마법 온습도와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경 세팅입니다. 침실의 적정 온도는 몇 도여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24도에서 26도입니다. 네,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가장 리상적입니다. 만약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다면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먼저 활용해 보십시오. 제습 모드는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습기를 빼주기 때문에 또 전기료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 창문을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낮에는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꼭 닫아주세요. 열기의 70% 이상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밤에는 반대로 바깥 기온이 내려가는 보통 밤 10시 이후에 창문을 활짝 열어 통풍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우러 올라가니 창문 우쪽도 함께 열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선풍기 하나를 창문 방향으로 설치해서 실내의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환기형 선풍기 활용법도 아주 좋은 팁인데요.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사람에게만 향하게 하는데 환기를 할 때는 창문 밖을 향해 바람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0: 네, 냉방기기의 현명한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의 활용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에어컨은요, 초기 기동 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간격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26도에서 27도에 맞춰서 약풍으로 지속적으로 돌리는 것이 전기료도 절약하고요. 또 온도 변동도 줄여서 또 쾌적할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선풍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천장에 선풍기가 있다면 여름에는 시계 반대 방향, 즉 역회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바람이 아래로 직접 내려와서 몸에 바로 닿아 오히려 땀을 말리지만 역회전으로 돌리면 공기를 위로 끌어올려서 간접적인 순환 바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간접 바람이 더 건강하고 지속적인 냉방 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0: 그리고 이불과 잠옷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재가 생명입니다. 네, 정말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잠옷과 이불의 그 재질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 잠옷을 입고 자게 되면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체온을 딱 가둬두게 됩니다. 반드시 면, 마 같은 천연 소재 또는 통기성이 좋은 기능성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특히 마 소재는 면보다 통기성이 서너 배가 뛰어나고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킵니다. 약간이 좀 주름이 가는 게 흠이긴 합니다만 그 주름 덕분에 피부와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서 시원함을 유지해 줍니다.
1: 자, 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솜이불이나 두꺼운 이불은 절대 금물인데요. 여름용 냉감 패드, 대나무 섬유 이불이 좋습니다. 또는 이불을 덮지 않는다는 선택도 있는데요. 복부는 반드시 얇은 천이라도 덮어주면 좋습니다. 배꼽 아래는 위장과 장이 집중된 부위라서 차가워지면 설사나 복통이 올 수 있습니다. 얇은 면 스카프나 아기용 모시 싸개도 좋은 대안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자기 전에 잠옷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10분만 넣어두었다가
0: 네.
1: 근데 이게 좀
0: 이거 마치 그 얼음찜질하는 것처럼 그런 거네요. 그래서 10분만 넣었다 입어보게 되면 체감 온도가 확 떨어져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하는데
1: 근데 당연히 그렇게 했죠.
0: 근데 얼마밖에 안 갈 거예요. 저는 옷이 냉장고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1: 좀 찝찝하죠.
0: 이제 좀 걸리거든요.
1: 음식을 보관해 두는 곳에 우리가 잠잘 때 입는 옷을 아무리, 넣어둔다는
0: 아무리
1: 것이
0: 아무리 비닐봉지에 넣는데
1: 그렇죠.
0: 그리고 저는 요새 여름용 이불을 샀는데 너무 좋습니다. 느낌이 마치 살짝 얼음이 낀 것처럼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이 드는데 이제 여름용 그런 이불이 따로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대로 만든 깔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던데.
0: 그럼 또 죽부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예.
0: 오르다 보니 또 예전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우리는 죽부인 못 써봤잖아요. 예.
1: 근데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에어컨 틀어놓는 것보다도 이렇게 일상생활의 물품들 갖고 네. 여름철을 좀 이제 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이랬다 저랬다 하면 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취침 전의 습관이 중요한데요. 몸을 미리 식히라고 합니다.
1: 그렇죠.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바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찬물 샤워가 아니라 체온보다 약간 낮은 32에서 35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물로 샤워하면 일시적으로 시원해 보이지만 몸은 오히려 뜨거워지려는 반응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혈관이 수축했다가 나중에 확장되면서 열이 다시 올라오는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모세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고 30분 후에 가장 리상적인 수면 체온에 도달합니다. 샤워 후에는 목덜미, 손목, 발목, 무릎 뒤쪽 등 혈관이 얕게 지나가는 부위를

0: 네, 수면 자세와 침구 배치의 과학에 대해서 연구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잠자리 자세와 베개 선택인데 무더위에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바로 등을 펴고 옆으로 누운 자세 또는 살짝 별 모양입니다. 팔다리를 벌리면 표면 면적이 넓어져서 열을 더 빨리 발산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웅크리고 자게 되면 체온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더워지게 됩니다.
1: 베개도 중요합니다.

0: 우리 품 베개는 열을 가두는 특성이 있으니 여름에는 메밀 베개, 대나무 베개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메밀 베개는 통기성이 뛰어나고 땀을 잘 흡수해서 여름철에 최적인데요. 침대 위치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침대가 창문 바로 옆에 있거나 벽과 벽 사이 틈새에 있으면 공기 흐름이 잘 안 됩니다. 가능하면 문과 창문 사이에 공기 통로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침대 머리맡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아래에도 짐을 쌓아두지 마시고요. 공기가 순환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1: 네, 수면 전에 음식과 수분 관리입니다. 저녁 식사와 자기 전에 수분 섭취가 되겠는데요. 여름밤에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간여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렇다고 탈수 상태로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탈수는 체온 상승과 숙면 방해를 가져옵니다.
0: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자기 직전에는 한 모금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을 천천히 흡수하는 음식 수박, 오이, 요구르트를 자기 두 시간 전에 소량 먹어두면 수분 공급과 함께 포만감도 줘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카페인입니다. 매운 음식은 체온을 올리고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며 카페인은 리뇨 작용을 해서 수면 중 깨는 횟수를 늘립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다이어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온도를 낮추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마지막 기술이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머릿속을 식히는 방법입니다. 네, 무더위는 불안감과 짜증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와, 너무 더워, 잠이 안 와. 이런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요. 호르몬이 다시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기 전 10분 호흡에 집중하는 냉각 호흡법을 해보십시오. 입으로 크게 숨을 들이쉬고요. 또 시원한 공기가 피 속으로 들어온다고 막 상상하시면서 이제 입을 오므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네, 내쉬는 시간을 들이쉬는 시간의 두 배로 천천히 해보십시오. 4초 들이쉬고 4초 내쉬기.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내 심박수를 낮추고 체온 조절 중추를 안정시켜줍니다.
0: 자, 두 번째는 멘탈 에어컨 기법입니다. 눈을 감고 머리 위로 시원한 폭포수가 흐르거나 겨울의 눈밭에 누워있는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을 크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 속 쾌적한 장면은 실제 체감 온도를 소폭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이게 마치 예전에 막 어느 행군길을 가는데 너무나도 갈증났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매실을 머릿속에 상상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군침이 돌면서 막
0: 그렇죠.
1: 새콤새콤한 맛이 돌면서 입안이 촉촉하게 하더라고 하는데 여름에 겨울에 막 눈이 펑펑 시원한
0: 그런...
1: 그것을 생각하시고
0: 그럼 체감 온도가 내려가고
1: 네
0: 예.
1: 밤을 가라앉히면 아마도 체온도 같이 조금씩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이거는 하나 우리가 사람이 그런 어떤 마음의 정리나 마음을 어떻게 갖추느냐의 기술인 것 같아요.
1: 마치도 예. 누구 하나 밉다고 생각하면 정말 밉잖아요.
0: 아, 밉죠. 예.
1: 근데 곱다 하면 이쁘다 이쁘다 하면 정말 이뻐 보이기도 하고
0: 그 마음의 예.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여름철도 시원하게 여름철이 더운 어떤 분들은 겨울에도
1: 네.
0: 추운 겨울에도 막 이제 열이 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덥다 덥다는 물론 이제 신체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도 그런 계절에 조금 대비할 수도 있겠다.
1: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마음을 천천히 또 가라앉히면서 뭐 시원한 겨울철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Of our town.

0: 네, 지금까지 시원하게 자는 다양한 기술들을 배웠는데요. 여기서도 또 경고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방병입니다.
1: 네.
0: 에어컨 바람을 너무 강하게 오래 쐬면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두통이나 콧물, 인후통, 근육통, 소화불량, 무릎통증 등 통증, 특히 여성들의 생리불순이나 하체 냉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 오래 있으면 몸이 기상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으로 인식, 가상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면역 기능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1: 그렇다면 적절한 냉방 수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네, 정답은 수면 중에는 몸을 직접 바람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침대 쪽으로 직접 불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장이나 벽 쪽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 26도 정도로 설정해놓고 잠들 때쯤 타이머로 28도 올리거나 또 2, 3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또 한 가지, 에어컨을 켠 채로 자게 되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함께 들어주거나 또 젖은 수건을 침실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호흡기 점막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수분 증발열로 인해서 체감 온도도 살짝 낮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방법, 시원하게 자는 방법 함께 알아봤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핵심만 딱 짚어본다면 그렇습니다.
0: 첫째는 잠은 시원히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온다고 합니다. 26도 전후에 적절 실내 온도와 40에서 60% 습도를 유지하시고요. 둘째는 취침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목덜미와 손목을 식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1: 세 번째는요, 에어컨 바람은 직접 쐬지 말고 간접적으로 잠

0: 잠들 때는 타이머로 온도를 살짝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름 잠옷과 이불은 면, 대나무 섬유 같은 통기성 좋은 소재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다섯째는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자려하지 마세요. 호흡법과 심리적 냉각으로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이 작은 어떤 피난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시원하게 또 잠을 잘 자야 이튿날 또 정신 나서 일도 하고 생활 모든 것을 면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오늘은 시원하게 우리가 잠을 잘 잘 수가 있을까요?
1: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건강하려면 수면을 충분히 정말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여름철 수면 잘 보장하시고요.
0: 네, 건강하게 네. 시원하게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여기까지죠.
1: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캉타이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남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특수합니다. 하나는 요 며칠간 진행하는 깜짝 우대활동에 속하는 감이야. 두 번째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사지원액과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을 사시게 되면 거의 4, 5천 원 잘 넘는 이런 홍남강 치료이기를 또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사지원액은 80각에 100각을 드리는데요. 한 각의 가격이 124원부터 지금 99원으로서 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강 80각에 100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홍남강 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남강 치료이기는 특수한 치료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집에다 한 건 이렇게 마련해 놓는다면

0: 작은 한 개의 병원을 내 집에다 모신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으로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홍남강 치료기는 인체가 접수할 수 있는 600나미부터 700나미 단순 홍광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색광까지 이렇게 흡수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직접 광으로서 지금 1호기 통해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그 이순위 제거에 따라서 이런 빛으로서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홍남광 치료기가 특수한 이런 1호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아직 원해고 여러 달 채 먹고 있습니다.
0: 예.
2: 먹고 예, 좋습니다. 머리 어지럼증이 다 많이 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예, 아픈 건 조금 참을 수 있는데 손가락이 그냥 끝이너상 저래서 그게 참 바쁘대다.
0: 그게
2: 그냥 저리더라 말입니다.
0: 예. 신경말처염입니다. 순환상, 순환상해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2: 무건 들지 못하고 쟤도 자꾸 저래나면 얘 강과 무디다 말입니다. 그러면 손에서 자꾸 무거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영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뭔가 사실 원하고 먹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0: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예. 없을 겁니다. 예.
2: 우선 저리지 않고 얘 혹간 가서 낮에 무서워 무거운 뭐 들어 혹간 저래 낮에 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이 뭔가 머리라면 아프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수국이 수수 찌르면서 아팠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나아지고 그리고 그냥 머리 얼마나 무거워봤겠습니까. 막 둥둥뚱 같은 막 둥기 많아서 이렇게 둥둥 불어나면서도 머리 아프더라 말입니다.
0: 예.
2: 정신 아예 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요즘에는 정신 나는 게 알린다. 확실하게 알린다 저는.
0: 내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뇌혈관이 예. 많이 막히게 되면 뇌위축이 빨리 진행됩니다.
2: 옳습니다.
0: 뇌위축이 치매를 부릅니다. 예. 예.
2: 다발성 경색이라 많이 막혔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가슴도 막 뜨거워 나면서 쪼여 들었대서 막 뜨거워 나면서 그것도 지금 많이 조절되고 예. 그냥 황황하고 예. 숨을 많이 찼댔습니다. 그랬는데 숨도 차는 게 막 확실히 알림도 아예 차는 게 숨 차지 않습니다. 지금.
0: 그럼요. 예예.
2: 여름에는 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뭔가 과민성 체질에도 잤을 때다.
0: 그렇죠. 예예. 예. 이 제품 자체 특수합니다. 예예.
2: 면역이 올라가서 나는 그냥 물고기 단사 못 먹어서 자꾸 이렇게 반응이 나면서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물고기 먹어도 오라 이거 먹어서부터 물고기 먹여서 이렇게 반응이 아예 남도 이렇게 알레르기 아예 남도 그냥 버섯이 났댔단 말이죠.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이게
2: 예,
0: 주약에
2: 예,
0: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그 말이 예. 확실합니다. 인삼 로경이 5배의 효과니까.
2: 예. 예. 그래 너무 좋으니까 나 지금 계속 더 못 깼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품을 못 주겠으니까 더 많이 먹기 못 주겠어. 그래서 더 못 깼는데 내 전번에 이 약을 조금 싸면서 홍남광 치료기 배달 받았는데 또 이거 너무 좋았을 때
0: 너무 좋을 겁니다.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2: 예, 예. 약가도로 결합하니까 예. 어디 아프고 삐치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이 잘 오지. 가슴이 황황하지. 가슴도 황황하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2: 그래서 내 오늘도 또 참고하자 그래서 참고해서 나는 약 배달해서 먹고 소리 우리 오빠가 결혼이 있습니다. 그 결혼에 우리 오빠가 하나 주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예. 예.
2: 오늘 이렇게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아주 선택 잘 하셨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감사.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제 40번에서는 딱 5달 먹었습니다.
0: 예.
3: 그랬는데 이게 생각밖에 영 좋습니다. 나는 원래 녹공세 부수도 있고 진주 영 나쁜다.
0: 예.
3: 그래 놓고에 뒷걸이도 아프고 이 오른손이 머리 감기도 바쁜다. 잘 올라가.
0: 예,
3: 그래서
0: 예.
3: 또 이 병원 시계 댕김에 침도 맞고 안마도 받고 안에도 손에 주는 썼습니다. 그랬는데 나 그냥 끝났는데 그 공공버스 타자고 그 오른손은 딱 지면 올라가기 바쁘다 말입니다.
0: 처음에는
3: 막 그렇게 누기 웃던 말던 계속 올라갔댔습니다.
0: 예.
3: 근데
0: 예.
3: 이 사지원에 그 쓴 다음에 아, 이 발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고 뒷골이 항상에 정시하에 나지만 예. 이한 게 그런데 그중 사이도 거진 없어졌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이 적고 콤파체 좋으니까 그런 증상이
3: 예,
0: 개선을 가져.
3: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예, 골이 시원하고 또 혈압 조절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나는 혈압이 높은지 요즘 10년이 없습니다.
0: 예.
3: 그러던데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날마다 예,

0: 수도혈압 제모 128, 그 다음에 78 이랬었대요.
1: 너무 이상적인 그래, 혈압입니다. 예.
0: 예, 그래 어떤 때는 또 아이 먹습니다. 예. 잘 나르네. 아, 그래서 이야기 또 위는 또 얼마나 잘 도와주겠습니까?
1: 그렇죠. 종합으로
0: 저 위를 도와주려는 생각도 못했어요.
1: 아, 예.
0: 근데 내 원래 위축성 위험이 있어 위 나쁜다.
1: 예.
0: 그래서 위축성 위험이라는 진단 받은 지는 한 20년 된다.
1: 예.
0: 예. 그랬는데 뭐 또 뭐 다른 증상도 없고 밥이 맛있으면 된게지. 그래 놓고 이렇게 맥이 나고 이 다리 맥이 난다. 결국 이게 생각밖에 콩팥도 잘 도와준다.
1: 기본입니다.
0: 그래서 예. 그래서 소변차 쓰셨던 것도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나서 밤에 잠옷 폭자이가 좋고 밤에 꿈이 많던 것도 어떤 일인지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밤에 세게 꿈 끼고 나면 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0: 자꾸 꿈이 죽은 사람이 온다 말입니다.
1: 아하, 어려운 꿈이었죠.
0: 그러니까 영이 예, 예. 해난다 말입니다.
1: 예.
0: 그런 게 이중창도 소실됐지. 그래서 우리 언니네 이게 지내서 다니까 오늘이 우리 언니와 둘이 합해서 백각 싸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0: 그래, 이분이...
1: 아, 그렇죠. 너무 예. 생각 잘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0: 예.
1: 하세요.
0: 아, 예. 이건 어쨌든 먹을수록 좋습니다.
1: 먹을수록 좋죠. 예, 예.
0: 예 특히 학생이라던 것도 이렇고, 예.
1: 그렇죠.
0: 도움만 좋습니다.
1: 예. 노린게 예, 들어서서는 아주 특수한 성분입니다. 예, 예.
0: 예, 결국 나는 원래 인삼로겨 못 먹는데, 이거는 무슨 불량반응이라는 게 없습니다.
1: 아, 인삼로경이 다수 SP 효과인데,
0: 예,
1: 인삼로경의 불량반응은 다 제외하고 예. 정면 효과만 보는 겁니다.
0: 그래, 오늘 우리 언니가 둘이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안집 저 뭔가 사촌 언니가 예, 이미 중풍이 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중풍이 왔는데 그 다음에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혈압도 온종 안 되고 심장도 항상 것도 두근다거리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내 위축까지 왔어요.
1: 예.
3: 아 이거 자꾸만 예?
1: 기억이 안 되죠.
3: 정신 못 예, 정신 못 구죠. 예?
1: 안 먹은 것처럼.
3: 자꾸 안 먹었다. 자꾸 옆
1: 밥 달라.
3: 예,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자꾸 옆에 가는 또 애를 맡긴다 말입니다.
1: 예. 예.
3: 예. 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1: 그렇죠.
3: 먹어도 안 되고 고지도 않습니다. 성격도 참
1: 그렇죠.
3: 어렵습니다.
1: 정상 성격이 아니죠.
3: 다릅니다, 예.
1: 예, 그렇죠.
3: 예, 아 재우게 대로 그도 영계 별 사람 못 사고 못 살게 굽니다.
1: 그래서
3: 밥 먹어도 안 먹었다 하지 또 이러죠. 그다음에 뭐 자기를 방조해 달라는 것처럼. 뭐 거둔다는 것도 온 집안을 거둔다는 게 다 노름만 없었다고도
1: 그렇죠. 예.
3: 예, 없는 다음에는 사람 예. 없는 다음에 싹 거둔 다음에 노름만 나서 그래서 온 영 옆에 사람 딱 애 나서
1: 그렇죠.
3: 애를 맡긴다.
1: 예, 예.
3: 예. 그래서 사지 원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와도 또 그렇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저래. 이 사지 원하고 어쩌면 한 8개월 먹어.
1: 예, 사지 원하고 그런데 최선입니다.
3: 야,
1: 어떠세요?
3: 그만 앉아라. 예, 예. 혈압이랑 다 온정되고 그 다음 혈압이 이전보다 많이 조금 줄여먹고 예. 그 다음에 예 뭡니까 저기 이하고 수고를 해서 예. 뭡니까 이전보다 좀 많이 나가졌어요.
1: 예. 예.
3: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뭡니까 좀 그 배달 받겠답니다. 예. 이 활동이 좋을 때.
1: 예. 그런 예. 분은 이 제품을 동생 쓰시겠다면 기본 양라운을 피하고 치매에서 해탈되게 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예, 예.
3: 예, 그렇습니다. 예. 꼭 그렇습니다.
1: 예.
3: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그렇죠.
3: 성격도 좀 이전보다 많이 나서지고 옆에 사람 말도 잘 듣고 그렇죠.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예.
1: 그래.
3: 예, 그래서요. 활동에 참가하고요. 그다음 그 뒤에도 진해 욕심났어요. 싹 했답니다.
1: 예.
3: 아주 좋고.
1: 예. 좋죠. 예, 예.
3: 예, 예. 예, 예. 그래 선생님께 배달 받으려고 나 전화 드립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 사지원에 거두는 한 반년 냉제 썼습니다.
1: 예.
4: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항상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싱하고 정신이 나고 잠이 못 자면 재밌게
1: 예.
4: 예. 그리고 눈이라는 게 내 이게 백내장에서 원래 좀 백내장 있는 데다가 눈이 잘 아예 되고 이랬던 게 이것을 몇 부터 지금

0: 눈이 참 잘 배웁니다.
1: 아, 그렇죠. 예. 또 말할 것 없을 겁니다. 예, 예. 예.
0: 시력도 올라갔고, 지금에 머리 어지럽거나, 이제 잠 못, 잠도 지금 원래는 한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예.
0: 예, 그런 게 지금 무슨 잠, 전화기에도 한 6시간씩 잡니다.
1: 6시간은 제일 기본입니다. 6시간 예. 보증하면 됩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도 예, 뭐, 그런 바쁜 줄은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또 뭐이 되니까, 소화제토에 이가 참, 나도 이게 요즘은 위 때문에 해서도 오랍니다, 야. 내 이게 이하에 여러 가지 이하 권한을 달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미네 소화 이래가지고, 그, 방법이, 그, 그, 뭐, 재무셔도 되리나, 뭐.
1: 아, 임시. 예, 예.
0: 예, 예. 그거 달고 있어. 그거 먹으면 소화도 내려가고,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부터 이하 안 받은 몽땅 떼고, 이거 안 먹어도 지금 소화 참달 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변도 옛날에 내가 2, 3일 한 번씩 보고 이랬는데, 변도 지금 참 잘 통합니다. 지금.
1: 그럼요. 예, 예.
0: 하루 한 번씩 딱딱 보고, 그리고 저기 문각이도 또 하나 뭔가 내 전열선 비들에서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0: 예, 원래 이거 50살부터 여기 어느 몇 살, 70살까지.
1: 어허,
0: 50, 예. 20년이 됩니다.
1: 20년 동안이, 예, 예.
0: 아, 그런 게 후에는 나이 뭐, 제 이제 소배가 밤에 예. 옛날에 한두 번 보는 게, 그 다음에는 어느 네 번, 다섯 번, 지금 여섯 번 이렇게 보니까 밤에 어떻게 잡냐고.
1: 콩팥이 너무 허합니다. 예, 예.
0: 예. 그래가지고서도 약도 많이 먹었는데 안 되는 게, 이번에 이 약 쓰면서 예, 지금 전력선이 비대로 해결되고 지금 소변이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해봅니다.
1: 그게 아주 정상인데, 예, 예. 너무 정상 예. 돌아왔습니다.
0: 네, 이거 쓰면서 예, 경제 돈도 많이 생겨. 다른 약 안 먹을까나.
1: 아, 그렇죠. 예, 예.
0: 여러 가지 써보고 돈도 많이 들고, 예. 또 이제 병도 해결하고, 이런데 이 약 먹으면 지금 이제 잘 약도 떼고, 병도 지금 다 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선생님 내게 오늘 예, 한 80깍두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대사가 문란이 오고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소변에 변에 피가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신이 어느 장기 가운데서 그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암 시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8, 90세에 제가 그 두분두분 어떤 개별적인 분들과 전화 통화하고 계시는데요. 소변에 피 나간다. 변에 피 나간다. 치질이 있는가? 치질이 없습니다. 피 나간다. 그리고 소변에 피 나갑니다. 이것은 콩팥 혹은 그 외에 아무튼 그 장도든지 여기에 치질이 없는 정황에서 피가 나간다면 암 발생을 의심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 사지원액은 항암 효과까지 보게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뭐 혹시 어디서 피가 난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피나면 이 제품 때문에 피나는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실험 놓고 네. 그건 복용하시면 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있는 이륙국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죠.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과 학업, 반복되는 일상의 업무와 약속들로 가득 차서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밤이 되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도 바쁩니다. 매일 같은 거리, 같은 풍경,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료해지고 작은 설렘조차 잊어버리기 쉬워지죠.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잠시의 탈출,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냥 너의 집 결국 사랑이 된 곳.
1: 네, 여행은 단순히 먼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여행입니다. 평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바쁜 일상 속에 묻혀있던 자신의 소중한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소중한 과정인 것이죠. 네, 오늘도 여행 가이드와 함께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모화산 국가삼림공원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1992년 11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림업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이 됐습니다. 연길시에서 남쪽으로 10km 지점에 있으며 북쪽으로 연길시 시내와 인접하고 남쪽으로 용정시와 이웃하며 동서량면은 연길시 소용진입니다. 모화산 국가삼림공원은 장백산계 하월바령 요맥에 위치해 있으며 지질 구조는 동국해서 습곡대에 속하고 지층 구분은 길림 연변 분구 중에 연변 소구역으로서 표준적인 활동 류형의 퇴적층입니다. 삼림공원은 저산 구릉지형에 속하고 공원 남부는 모화산으로서 지세가 높고 동남쪽은 해란강변에 접해 있는데요. 최고 해발은 모화산 정상 517m이고 최저 해발은 삼림공원 북부로 해발 280m이며 상대 높이 차는 237m입니다.

모아산 국가삼림공원의 삼림 피복률은 75.08%이고 주요하게 인공침엽수림, 인공화력수림, 낙엽화력수림 세 가지 식물 피복 유형이 있고 식물은 123가지과에 414종이 속해 있습니다. 주요 식물로는 전나무, 농나무, 유송, 흑송, 황화송, 적송 등이 있는데요. 그중 국가 2급 중점 보호 식물은 자주피나무, 오미자, 부채마, 황병나무, 물풀의 나무 등 다섯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모아산 국가삼림공원에는 척추동물 13목, 32과에 118종이 서식하며 그중 포유류 2목, 5과에 11종, 조류 6목, 18과에 89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동물로는 다람쥐, 두꺼비, 중국 산개구리, 살모사 등이 있는데요. 그중 국가 2급 중점보호동물은 6종으로 큰 말똥가리, 털발 말똥가리, 새매, 붉은 배새매, 황조롱이 서쪽새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모아산 국가삼림공원의 편의기초시설 건설 사업이 점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내부에는 3km의 목재유보도, 16.2m 높이의 전망플랫폼, 5km의 인행도, 4,300평방미터의 호위광장, 4,800평방미터의 주차장 및 기상레이더 관광탑 등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25년 3월부터 모아산 국가삼림공원의 입산 보도와 관광객 서비스 센터 재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모아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대개 두 갈래이고 연길시 방향에서는 연남로를 통해 모아산 국가삼림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고 용정시 방향에서는 삼합 모린다와기 도로를 타고 연남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교통은요, 연남로는 모아산 국가삼림공원을 출입하는 주요 도로로서 길이는 약 5km이며 풍림로는 길이 약 2km, 성신로는 길이 약 7km로 공원 내 주요 도보 코스라고 합니다.

네, 추천드릴 만한 관광 코스는 총 4개 코스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 관광 코스입니다.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서비스센터, 수관부교, 1호샘, 2호샘, 3호샘, 석탑, 모아산 주봉 전망대, 서운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연구 학습 코스인데요.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서비스센터, 장백산 식물원, 관광객 접수센터, 생태전시실을 말합니다. 기상박물관, 삼림문화전시관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코스죠. 야외 스포츠 코스인데요.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서비스센터, 호숫가 캠핑장, 야외 활동 광장까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문화 체험 코스인데요.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서비스센터, 호위광장, 석탑, 소원대, 연변탑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유람객들이 모아산 국가삼림공원에 오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0: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1: 우리가 떠나는 여행은 거창하고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도시 근교의 작은 산책길로 떠나는 당일 여행, 익숙한 동네를 벗어난 조금 낯선 골목 투어, 심지어 아침 일찍 일어나 해를 보러 가는 짧은 여행조차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선사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순히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설레고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 바다를 보러 가는 여행은 어떨까요? 넓고 푸른 바다를 마주하면 평소 가슴속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답답함이 파도와 함께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며 세상의 모든 걱정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되고, 반복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네, 푸른 숲속으로 떠나는 산악 여행도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높은 빌딩 숲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연의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를 마시면 몸의 피로가 싹 가셔집니다.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조용한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도시 여행의 매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그곳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골목골목 숨겨진 예쁜 카페, 오랜 시간 자리 잡은 전통 가게, 현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맛집을 돌아보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과정은 일상의 지루함을 완전히 날려줍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평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도시 여행의 큰 재미가 아닐까요?

여행의 가장 좋은 점은 기억을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빠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요를 받고 있는데요. 빨리 성과를 내고 빨리 목표를 이루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죠. 하지만 여행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속도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보고 천천히 느끼며 오롯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행의 가장 좋은 점은 기억을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빠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요를 받고 있잖아요. 빨리 성과를 내고 빨리 목표를 이루고. 네, 그렇게 살다 보면 벅차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여행이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고 거리를 걷는 순간 길을 잃고 낯선 곳에서도

우연히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하는 순간, 현지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는 순간, 이런 작은 우연과 미완성들이 모여서 여행을 더욱 생생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고 또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행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넓게 보는 시각을 선물해 줍니다. 좁은 일상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경험하며 세상은 정말 넓고 다채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우며 자신도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나눈 여행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설렘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여행을 떠나는 용기 내보세요. 아직 보지 못한 많은 아름다운 풍경과 경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볼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0: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어릴 적 학교 가던 길,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길,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저녁 밥냄새가 나던 골목길.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그리운 고향의 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도시의 번잡함과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푸른 산 속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상의 문을 활짝 열고 숨이 탁 트이는 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래, 안인수 가수의 시원하고 힘찬 목소리가 여러분을 자연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이 노래.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백시현생 111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 전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국약 건신고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건신고는 이전에 경호권을 써온 분들이 아실 겁니다. 경호권은 한 병사리가 150g에 되죠. 근데 우리 건신고는 300g 됩니다. 예, 그래서 고브렐러도 더 많은 게죠. 거기에 비교하게 되면 약값이 비싼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꼬우팡이라는 건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모든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열 가지나 됩니다. 뭐 펼지도 되고, 뭐 왈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복액으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꼬우팡으로 된 것도 있고, 첨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꼬우팡이라는 건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끓여가지고서리 그 약의 중약제의 그 정화 부분을, 예, 몽땅 끄집어내가지고서리 작은 분자를 해서 빨리 흡수될 수 있게끔, 즉 다시 말해서, 예, 짧은 시간에 약을 많이 보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약들을 막 한 달 동안 잡순량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 건신고 하루 잡순량이면이, 예, 그래서 한 병살이 한 마대 되는 이런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가공하는 게 제일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또 당연히 그 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분도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축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신고는 설명서에다 또 유일하게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예, 안전한 약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섯 곽 사는 분들 세 곽을 더 드릴까나, 예, 아홉 곽이죠. 아홉 곽이면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곽에는 여덟 곽을 더 드릴까나, 예, 한 달, 이 1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열 곽부터는 오늘 결정하는 분들 우리 또 응답은 드립니다. 1680원짜리 황금색 특급 응답분입니다. 예, 그 한 곽에 서른 병살 드리는 겁니다. 아주 많죠. 예, 이걸 드리고 황금색 응답분이 열다섯 곽엔 열다섯 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응답분 드린 이외에 또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 침구를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우리 약을 쓰면서 침구를 결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아래에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이 우리 뇨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뇨실금 이런 환자분들이 우리 이 건신고를 쓰면서 꼭 침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제가 혈점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침구는 여름철에는 황제내경에 썼습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특히 여름철, 삼복철 이때는, 예, 모든 혈관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람이 기바에 빠집니다. 우리 평상시에 덥게 되면 어쨌든 뭐 땀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기 빠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 침구를 매일마다 놓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면, 예, 자연적으로 우리는 두 번씩 놔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침구는 다 환자분들이 별일을 위해서, 예,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지문 앞에서 잘 타면 됩니다. 그래 와서 침 맞고 다시 지문 앞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분 길을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예, 요새도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중국에서 14개 부문에서, 예, 대폭적으로 지금 이 일여 황예, 그러니까 우리 특히 산자이외람의 큰 병원들 대폭적으로 지금의 그 검사를 많이 하고, 예, 처벌을 많이 줍니다. 지금 인력항의 후발가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우리 그 쓸데없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쓸데없는 검사를 대량적으로 하고, 예.

0: 그래서 지금 신문에 대서를 납니다. 그래서 어느 원자에 붙들겠다 이런 것도 많죠. 예, 그래서 우리 구호도 이료라는 거 지금 정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좀 발견했을 겁니다. 주위에 이런 진료소들이 지금 우선 그 댄디란 마음대로 묶었습니다. 큰 병원에서도 지금 댄디 이 항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장소를 뭔가 없애버렸다 그 뜻입니다. 어제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니 우리 환자분들이 조선민족들은 자꾸 이게 한국 타이란 시기 보고 중국의 이런 실적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중국 타이를 많이 보세요. 예, 중량 타이를 많이 보고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대대적으로 붙듭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 이사들이 환자들이 보게 되면 환자들이 병을 치료하는 그거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붙들길까 봐 지금 거기에다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이보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붙들고 하는데 이보 잘못하게 되면 그거 처벌이 많습니다. 감옥 들어가건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 이걸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꼭 정확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자기 질병은 어떻게 발생한 게고 어떤 방면으로 치료해야 되고 정확한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의하고 중의의 틀린 점 뭐인가 서의는 항상 사람이 증상을 잠시 눌러놓는 겁니다. 뭐 소염한다 뭐 어쩐다 그 소염약을 써가지고서 그 부작용을 내서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병원에 가면 자연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신문에 난 게 뭐인가 어떤 로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CT만 29번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나쁜 겁니다. 지금 정돈하는 게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정돈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환자분들 쓸데없는 이런 검사를 많이 하지 말고 예, 꼭 자기 질병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288-0018번 전화 치게 되면 예,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요실금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은 요실금 소배 잘 나오지 않는다. 많은 강의를 들어봤을 겁니다. 대부분 중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집 문제라 이럽니다. 기실은 이거는 황제내경이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구려법 거기에다 쓴 거는 소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어째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 장단무무쉬라는 게 있습니다. 무무쉬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장기, 예, 장기의 이런 기가 몽땅 모다 가지고서리 이 가슴, 그 다음에 복부, 그쪽에 집중되게 하는 이 혈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시장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가?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아랫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자꾸 통증, 월경통이라면 오거나 이게 몽땅 소장 문제입니다. 절대 콩팥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小肠道末穴는 어느 혈점인가? 관元穴랍니다. 관元穴라는 건 우리 사람마다 그 동선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통선춘이라는 게 우리 사람마다 이 손바닥이 넓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 손바닥 넓이가 삼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삼촌, 그러니까 배꼽 아래 삼촌 거기에 가게 되면 예, 관元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예, 오늘 전에 차 사고라서 피는 많이 흘렸는데 그래도 살았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해서건 이거 저거 자꾸 아프고 예, 그리고 지방간도 있고 담낭이 좋지 않아서 그 네. 흔한 달걀도 못 먹었습니다. 달걀 예. 먹으면 전혀 소화해야 되니까.
0: 네.
2: 예. 예. 그리고 허리가 시큰거리고 혈압이 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혈압이 하고 세 번씩 먹고도 아예 됩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어쨌든 또 병원도 가고 댄디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소변 차수가 점점 많아지고 따가운 물을 먹어도 예, 물에 이렇게 배에 이렇게 바람이 막 둥둥 뚫는 상인 것 같게 예, 네. 소리 나는 배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까 반드시 누워 모여 있었습니다.
0: 네.
2: 이래도 아이 되고 저래도

0: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예. 아이, 그냥 매일 피곤한 몸이 꾸면서 뭐, 살겠다고 해도 여러 병원 찾아 다녔습니다.
1: 네.
0: 예, 그 병원 찾아 가까 뭐, 첨약도 먹고, 세약도 먹고, 침도 맞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디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많은 고통 받아왔습니다. 아이디입니다.
1: 네.
0: 예, 그 후 선생님이 이 건신고가, 선생님 친구를 결합하고, 예, 건신고 설명서를 듣고 이랬는데, 이 약을 지금 먹은 게, 지금 석 달, 조금 아이 됩니다, 석 달이. 그런데 벌써, 예, 아니, 치마드가 벌써 이 다리가 시원하고, 예.
1: 네.
0: 예, 이 배가 바람 타는 게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배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소화도 잘 되고, 허리 다리다 힘이 오더라 말입니다. 허리에다도 그러고 다리에 침 맞으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그러고서 지금, 예, 아니, 건식을 먹고 있는데 지금 달걀도 마음대로 먹지 않을까?
1: 네.
0: 예, 저번에 그 흔한 달걀을 먹고 지금 달걀도 마음대로 먹고, 예, 이러니까, 예, 벌써, 아니, 체질이 현저하게 내 몸이 개선되고, 예, 벌써 몸이 나사지니까, 많이 호가받고 얼굴 색깔도 벌써 이렇게 맑아지더라 말이야. 얼굴 색깔 꼬뭇꼬뭇한 게.
1: 네.
0: 예, 그리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벌써, 예, 잠을, 밤에 잠을 푹 자니까, 그전에 반드시 몸을 누워있는데,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벌써 정신이 나더라 말입니다.
1: 네.
0: 몸이, 예, 가벼워지면, 예, 막 낫거든요. 몸이, 영, 가벼워진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건신고 번신이가,
0: 예.
1: 그, 우리 그 설명서에다, 이 공론 주체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잠 못 자는 분들, 잠 잘 자게 한다. 불면증이.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못해진다 이런 분들은 기억력을 돌아가셔가지고 예? 귀에 소리나는 이런 증상 이걸 해결해준다고 딱 썼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아침에는 먹으면 벌써 가벼워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건승화가 정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1: 예.
0: 나는 이 이야기 내가 하는 말이니까 예, 약중이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싶다 말입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러니까 효과 있을까? 예, 지금 예, 매일 이렇게 행복하고 매일 산책도 합니다.
1: 네.
0: 여기 갔다 저 갔다 특히 어떨 땐 또 뭐 산다고 이렇게 이러니까 벌써 예, 아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다 말입니다.
1: 우리 건신고 예, 예. 이때까지 제가 말아야 하는데 건신고 그 포장 제일 위에다 예, 약 예.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쉐이성이라고 썼고 예, 학의사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 취발빙 그러니까 백병을 물리친다 예, 이렇게 品牌 이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品牌 이름 그대로 우리 이 약은 백병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정말 이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이 지금 내게는 내 체질은 정말 예, 맞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약을 내게 다 선전하고 친구들이 데려가고 이런 것들과 자기 싫어가고 네. 싫어하고 왔다. 우리 늙은들이 정말 얼마나 편리한가?
1: 그렇죠. 네.
0: 예, 이런 이사가 어찌 있을까? 야, 정말 걔도 침도 얼마나 잘 넣었습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또 이거 효과 보니까 또 짜려고 이래 한데
1: 네.
0: 나마다 예, 지금 유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을산도 갔다 온다.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0: 예. 예. 여기 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이전까지 건신고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혈당도 먹고 또 이 약 사면서 선생님 내가서 이 점을 같이도 맞고 어지간히 혈질 고기도 안 먹고 이랬는데 이전까지 계란을 가서 조금 먹고 이래도 혈진 없지. 옛날에는 솔직히 사골이 자꾸만 사람 복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변도 이전까지 이그 뭐니까 잘하기 또 힘들고 빈하고 예 그래가지고 예예 자꾸 그래가지고 낮에는 그냥 생기긴다면 이 밤에는 어서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너무 일어나고 하여튼 예, 이래고 나가 사람이 피곤하고 매겨고 예 그렇더라면 안 돼. 근데 이거 뭐 난부터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증상이 됐던 게 이 특히는 소변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예 여기 남이 이 혈지도 예 약을 얻은 후에 한참 먹었습니다. 예 먹고서 가서 검사한 게 혈지도 증상이 되고 예
1: 네.
3: 그전에

0: 양 먹어도 있잖아요. 어서 뭐 실게 가는 전날에 뭐 어떻게 먹은 거와 관계지 계속 어디 그런 받아 안 하다 하는데 이 한동안 먹고 가서 그런 게 효지도 정사이고 그렇게 맥이 없던 게 우선에 맥도 없는 게 없어지고 기운 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래가기는 이게 좀 만개 선생님 친구하고 이야기가 좀 만개 이렇게 큰 효과로 특히는 이 친구에서도 그렇게 효과를 보셨는가 이렇게 막 생각나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다음에
1: 친구
0: 이 약도
1: 이
0: 예,
1: 약과
0: 근데
1: 결합한 약과 바릅니다.
0: 예, 맞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 뭔가 이거 계속 먹자기는 이 뭔가 뇨핀하고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이런 거는 조금 낮아져도 좋아진 다음에도 계속 꾸준히 먹으면 좋지.
1: 계속 다 쌓이지.
0: 그러신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매우 좀 한동안은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그랬다 그래. 좀더 문의하자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 小肠的募穴 어서 알았지? 이게 관元穴, 그거는 배꼽 아래로 3寸, 그거는 한 손바닥 그만한 길이가 3천입니다.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 손을 표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심위小肠相表里. 그러니까 심장하고 소장이 부부간 관계입니다. 오장, 육부에 속하는 게 있죠. 오장은 심장, 육부는 소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뭐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심장이가 전신의 동맥을 관할해주고 소장이가 전신의 정맥을 관할해줍니다. 정맥이란 건 뭡니까? 동맥은 전신의 피를 보내주고 깨끗한 피죠. 그 다음에 정맥은 그 피를 다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심장을 돌아보내는 이런 작용이 있죠. 근데 소장이가 차갑다 한다 할 때는 소장이 차가운가 차가운가 하는 건 어디에서 알겠는가? 발이 뜨뜻한가, 아예 뜨뜻한가, 이걸 보면 압니다. 걔가 벌써 우리 아랫다리, 그게 소장입니다. 걔가 우리 아랫다리부터, 그 다음에 발까지 다 따따세난다. 이렇게 되면, 소장이 따따산 걸 말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절대 혈전이라는 게 아예 생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 근신거로 선생님 강의라는 거 듣고서 이 약을 선택한 게 정말 다 선택했습니다.
1: 네.
3: 예, 나는 어째 이 약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나는 몇번 수술을 받고 나니까 엄청 쇠약했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서 이거도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숨이 차고 예, 걸어도 숨이 차고 그다음에 밥 먹어도 얼른 일어서 먹지 못하고 이래서 이 약을 선택하면 선생님 친구로 진단 가서 받으면 친구 거서 하고 이런 게 지금 건강 회복했습니다.
1: 네.
3: 예, 나는 지내고 소화에 대해서 얼리 뻗친다 하면은 완전히 뭐 어떻게 행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내 바빠서 내
1: 네.
3: 물을 먹어도 숨이 차고 밥을 먹어도 숨이 차고 한술 먹어도 숨이 차지 소화 근본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선생님 친구 그만이 명확히 명확대다. 예, 선생님 친구로 맞은 게 글쎄요. 그게 적이라는 게다 풀레 없습니다.
1: 네, 저기 풀려야 이런 우울증 증상도 해결됩니다. 어머님은 우울증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3: 예. 그래서 이 이야기, 피도 많이 도와준다지 해서, 내가 또 이게 더 혈압이라, 한일 계속 더 혈압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약 써도 쓸데없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나서 이사선데 가서 그래도 진단받으면 자꾸 잘 먹으란다. 먹지 못하는 사람인데 잘 먹어 어느 말 먹으면 그 법칙에서 올라가겠다.
1: 일단 적이 생긴다면은요 아무리 잘 먹어도 그것이가 살 나이가 갑니다.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3: 이날 때거든. 그래 아무리 약을 써도 좋다냐 다 써서 아이 될 때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 친구로 같이 하면 이거 같이 먹으면 그날 이 그러면 그 혈액 항수 같이 쓰면서 이 된게 그잖아요. 아고 밥이

0: 저혈압이라는 게 피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를 많이 만들어야 머리에 심장까지 피 공급을 잘 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 건신고가 피를 보충해주는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우탕이라고. 이 네 가지 약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피를 많이 보충해주는데 꼭 침구를 통해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혈점을 꼭 열어줘야 되죠.
1: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빠르게가 친구꺼서 하고 싶잖아. 네, 이 그만 효과 잘 못 봤습니다. 약이 말을 듣지 않아서.
0: 네.
1: 네, 그래도 이제 선생님 니가 서 진단받은 이 소리 친구를 한 게 그날부터 아예 정신이 떠나지. 머리 어지럽던 게 어지럽지도 않고 아예 그날에는 숨이 차던 게 어째 둘 숨이 찼더라.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 올라오는 것도 쉽게 올라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어서는 지금은 아이 어렵습니다. 어서는 완전하게 다 일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한 야단 것이 미국도 허양허양 잘 올라온다.
0: 네.
1: 예, 그리고는 지내 먹지 못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이게 밥 먹으니까 아마 이 아마 그런 뭔가 기억도 없던 게 이게 기억도 좋아하실때다.
0: 네,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게 다 썼지.
1: 막 올빠하고 이렇던 게 올빠하지 않고 정신하니까 예, 그것도 좋아질때다.
0: 네.
1: 그리고 머리에서 땀이 나는 건 언영 거듭되다, 그것도.
0: 그렇지.
1: 이 건신고도 용 여러 가지 면으로 효과 잘 없게다.
0: 네.
1: 네, 그 무슨인가, 실금도 있어서, 거기서 수돗물 틀어놔도 탄 것만 맡으면 벌써 수돗물 틀어놔도 실수라고 이래던 게 그게 슬금을 말아야 짜증이 나보다 말입니다.
0: 네.
1: 그래던 게 그게 선생님 친구를 한 다음부터는 어느 까마 때가다 없어질게다.
0: 네.
1: 그게 아이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게 없어요. 그게 없지 않을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쥐 올라오던 것도 그것도 없을 때다.
0: 네.
1: 예, 선생님 친구를 나는 한 첫날에 맞았을 때 벌써 이뤘을 때다, 그거는.
0: 네.
1: 예, 효과, 이 선생님 그 고대 친구료법이라든가 정말 유명한 친구 때다.
0: 네.
1: 어중간한 친구 아이 때다.
0: 이렇게 침 나준 데 없습니다. 금만상.
1: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네 이번에도 이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전신에 있는 병 다 치료를 해줄까 이런 효과를 봤지요.
0: 나는.
1: 예. 예, 다 효과 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으나 뭐이나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0: 맞습니다.
1: 그랬던 게 어지럽던 것도 이렇고요.
0: 예.
1: 아, 그 다음에는 그 무슨인가 또 그 혓바닥이 싹 갈라 터졌댔습니다. 말도 방금 못해서.
0: 예.
1: 그것도 예, 이렇을 때라.
0: 예. 심장에서 하시면 그게 좋아집니다.
1: 예. 어쨌든 간에, 예, 네, 이거 여러 면으로 쓰면서, 예, 용 효과 잘 받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 저혈압이라네. 아까 말하다가 말하는 게 저혈압을 내서 계속 고사하고 이래고 했는데, 내 정말 몇십 년 동안은 혈압이 이렇게 80에 125 올라가 보기는 처음입니다.
0: 아, 예.
1: 이렇게 좋아져 보기는, 그러니까 어지럽지 않을 때가.
0: 예.
1: 선생님 친구 거서 맞고 이런 게 어렵을 때다. 효과용 상당히 달랐대다.
0: 그렇지.
1: 그리고 얘네 또 뭐 있었는가 하면 쪼나 먹으면 그
0: 잘 넘어요.
1: 그렇게 부투각지 했단 말입니다.
0: 네.
1: 그게 선생님 친구 맞아 약 먹어도 알겠대다. 근데 친구 맞아서 그게 이롭어서 얼마 더운지 모르겠어요.
0: 맞습니다. 네.
1: 예, 그게 예, 목구멍에 딱 붙게 되면 야 바쁘대다.
0: 바쁘지 않나요?
1: 아무 게 밥을 먹어도 아이들 때라네 여러 번 그렇게 겪었단 말입니다. 근데 네. 그것도 이러고 그 다음에는 내 선생님 친구를 맡으면서 밥 잘 먹고 이러고 하고 그런지 내 이 칼이 어깨 막쓰게 수술해서 그 폐와 들어간 적이 있겠어.
0: 네.
1: 그게 살이 올라왔죠.
0: 살이 올라왔죠. 네.
1: 이 기적입니다. 그게 정말. 생각 바뀐다. 그럼 그거는 나는 그래서 그 계속 태운 데를 있으니까 신경 그래서 아이 쓰고 이러고 했는데 아이 어느 때 한번 본 게 있어요. 그걸 생각 그러네.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께서도 치모 맞으면서 환자들께서도 몇 번 배웠습니다.
0: 네.
1: 예, 그렇게 기적으로 나 이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0: 네.
1: 계속 다른 팔은 모이고 지금
0: 네.
1: 그런 게 어서는 무슨 이렇게 그 고방 다 올라왔으니까 너무 어렵다 말인가 다른 거 이것도 이렇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약 쓰면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약 쓰면서 맨발 만나서 계속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좋고 무슨 머리 딱 땀이 나는 게.

0: 난 딱 머리에 그 땀이 납니다.
1: 네.
0: 네. 그런데 거기 울었습니다.
1: 네.
0: 그 머리에서 땀이 나고 이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막 생한 게 막 바쁩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그런 좀 남보다 추위 좀 제일 탔습니다.
1: 피모자 약간 추위 타지.
0: 예. 예. 근데 오전 추위 타려고 하면서 더워서 후끈후끈해, 몸이 후끈후끈해, 더워서 됐습니다. 그는.
1: 예, 예, 예.
0: 예,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1: 네.
0: 선생님인데, 예, 감사드립니다. 예.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땀뿐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거신 걸음먹기 전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리 벌벌 개 댕겼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저기 그런, 아니, 여러 가지 면을 몸이 나빠졌습니다. 어디나 가지도 못했는데, 이 거신 거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있는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 저기 그런, 그렇게 갈아봐서 죽으라고 했는데, 그 갈았던 것도 낫고, 머슬림이 있던 것도 나사주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1: 네.
3: 지금 밥도 잘 먹고, 예.
1: 네.
3: 잡물 달다고, 예, 허리 다리가, 겁분합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눈도 많이 밝아지고,
1: 네.
3: 여러 가지 종종 요만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거신 거를 언제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 그렇죠, 예.
2: 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소장 모든 이런 서약이가 한 길을 깼기 때문에 소장을 차갑게 만들어 놓습니다. 심장도 차가워지고 이렇게나 심장의 열이가 소장으로 가야 소장을 덮여줘서 발이 따뜻해 나고 정맥꼭자라면 거기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혈관이가 아니 혈전이 생기는 거 몽땅 소장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점을 열어주면서 심장에다 대량적인 피를 보충해 주게 되면 우리 이 건신고를 같이 써줘야 되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가끔은으로 시작해 봅니다. 무거운 짐들을 잠시 잊고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 날 이 노래와 함께 마음에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리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류은정 작사 선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 보내드립니다. 세상 어떤 요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맛, 어머니의 손맛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살짝 절인 배추에 마음 정성 가득 안겨주시던 어머니의 모습. 정말 맛있는 것은 김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보내드립니다. 김대현 작사, 문경덕 작곡의 사랑하는 당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찬란하게 피어나진 나나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피고 시는 들꽃의 아름다움, 화려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노래하는 가요입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들꽃,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 찾아 희망 향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길 바라면서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 어깨를 들썩여보는 것 어떨까요? 리예화 김금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도균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정든 고향,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 그리운 고향의 풍경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사랑스런 우리 연변에서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송기화 작곡의 고향의 시냇물소리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뒤널댄 시냇가, 맑고 절절 흐르는 물소리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김상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멜로디 여행, 노래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연변 가요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호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5일 막을 올렸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혼장승을 거뒀습니다.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2: 하계수송 려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결참호단에서는 여러 려객 열차편을 림시 추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전이 5일 혼천에서 펼쳐졌습니다. 혼천시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천시 각 가도 대표와 발에 고진 배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격정 넘치는 공연으로 연변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성세를 함께 경축하는 호메로운 기상을 보여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각 대표팀 기수들이 팀 깃발을 들고 입장해 연변 축구 경기의 활력과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 주당위 부석이며 혼천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각기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타이틀 스폰서인 길림은행과 협찬상 대표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승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을 선포하자 장내에 근 18,000명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 대결 상방은 훈촌시 대표팀과 안도현 대표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단, 패스, 슈팅 등 정체로운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져 현장 관중들에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접전 끝에 훈촌시 대표팀이 4대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1대3으로 연글시 대표팀이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룡정시 대표팀과 왕청현 대표팀의 경기는 7월 8일에 펼쳐집니다. 주급 지도 일꾼들은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당이 동만 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전개한 사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만각지 항일 유격 근거지가 육석 건설된 후 중공 동만 특위 및 각 현 현위에서는 근거지 건설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층 당군 조직을 건전히 했습니다. 당 공천단 구의와 지부를 보편적으로 설립하고 당 공천단 명당을 장대시켜 대중을 이끌고 근거지를 건설 수호했습니다. 둘째, 항일 소베트 정권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선으로 6개의 9급 소베트 정부와 20여 개의 촌급 소베트 정부를 세우고 각종 직능기구를 설치해 민중의 항일 토지를 결집했습니다. 셋째, 반일 군중 조직과 무장을 장대시켰습니다. 반일회, 부녀회, 아동단 등 단체를 조직했는 바 1933년 9월 동만의 반일회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해 작전, 생산, 전선 지원 등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넷째, 전시 경제 건설을 착실히 틀어지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소형 병기, 피복, 인쇄 공장을 꾸려 군민 물자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위생, 건강 및 선전 사업을 통과했습니다. 무료 학당, 문맹 퇴치 양 및 간부 양성반을 개설하고 문예 선전 대우를 조직했으며 전지 의료 기구를 세우고 각종 항일 간행물을 창간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근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군민 역량을 결집해 동만 항일 유격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2: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련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농성 거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홈장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2분경 최태욱의 강슛이 상대 수비수에 맞아 나왔고 포부수의 보충슛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4분경 조반이가 박스 측면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을 박지호가 골키퍼를 속여 넘기는 재치는 슛으로 골문을 글렀습니다. 점수는 1대0. 21분경 정남팀은 코너킥 기회 헤딩슛을 연결하며 처음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24분경 포부스의 강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곧 이은 코너킥에서 조반이가 올린 공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0분경 정남팀이 우리 문전을 어지럽혔지만 결정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더 이상의 점수 변화가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2분경 황진비가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정남팀도 58분경과 63분경 강슛으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74분경 측면에서 황진비가 패스해준 공이 정확히 포부스의 앞에 전달됐고 포부스가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90분경에는 쐐기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이가 상대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조반이가 직접

0: 2점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며 점수는 3-0으로 됐습니다. 세 골 격차 앞에서 정남팀은 의욕을 상실했고 연민팀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94분경 조반니가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포버스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포버스는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연민팀은 드디어 3-0으로 시즌 첫 홈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7월 11일 연변농전 거시안팀은 계속해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제1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종 4-1로 상대를 꺾고 원정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지에서 온 17,000여 명의 축구팬들이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대표팀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분경 연변 대표팀의 임건웅이 박스 안에서 밀어차기로 정확히 골문을 열어 연변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지속적인 맹공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멀티골 기록 점수 차이를 2-0으로 벌렸습니다. 1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지만 연변 대표팀의 골키퍼 마우신이 공을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까지 올려주었고 엄지원이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점수는 3-0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왕자팀이 박스 부근에서 골을 터뜨리며 연변 대표팀은 4-0으로 앞섰습니다. 6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 점수는 4-1로 됐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4-1로 승리하면서 동북축구연맹전 2연승을 거뒀고 현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선수들의 회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현지의 풍토 인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6년 철도 하계 수성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입니다. 하계수성 요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길차무단에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열차편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이동 방향을 피복합니다. 그중 연길서역에서는 할빈서 장춘 방향의 열차편이 다수 추가됐고 장춘과 도문북을 왕복하는 일반 속도 열차편도 临시 추가됐습니다. 연결 창호단에서는 각 열차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근무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 및 역 출입 통행 동선을 최적화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출행 체험을 높입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하계 수송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된 모든 열차편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열차표 유무는 여객 흐름 변화, 노선,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추가 열차편 정보는 중국철도 12306 공식 플랫폼 및 열차역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에 따르면 연결 불화통화 음악 분수가 7월 1일 저녁 7시부터 분수쇼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불화통화 음악 분수 개방 시간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매일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매일 한 차례 공연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게 되며 이 기간 대풍, 큰 비 등 악천후나 기타 특수 상황이 발생하며 공연을 중지하게 됩니다. 음악 본수는 연결시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의 불화 통화 수면에 위치하는데 전체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최고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본순은 음악 및 각종 조명과 어우러져 룡행천하, 경천옥주, 시대와 도구로 전징 등 다양한 분수 형태를 선보일

0: 수 있습니다. 분수의 조형은 화려하고 풍부하며 예술성과 관상성이 매우 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시각 성년을 제공합니다. 분수시호는 도합 세조의 노래를 윤건으로 내보냈는데 여기에는 연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기는 당신이 있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두만강 잔가, 기쁨 넘치는 해랑강, 붉은의 변강 비춘에 도라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분수시호도 펼쳐지게 됩니다.
1: 그닐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가 주체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길시 부신교 로면 부설 공사가 일전 모두 완료됐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현재 대상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로와 교량이 시험 운행 조건을 갖춰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가로등 조명 공사와 세부사항 완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는 연길시 동부에 위치했으며 기점은 장백살로, 종점은 인밀로입니다. 부신교는 불화통화를 횡단하는 데 교량 길이는 379m, 너비는 37m입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대상 운행 후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 교량 연결이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 불화통화 남북 양안의 연결을 1층 강화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1: 중국 뉴스넷에서는 일전 길림 화룡 숲속 깊은 곳의 꽃사슴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닐 길림 화룡에서 한 촬영 작가가 꽃사슴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꽃사슴들이 유유자적하게 논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0: 7월 3일 길림 일본은 경기를 매개로 문화관광 융합 인기 넘치는 연변의 새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 들어 연변주는 전통 명절,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경기를 매개로 삼고 문화로 정신을 고취하며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변에서는 경기장을 민속문화 전시의 무대로 만들어 문화와 체육 쌍방향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시장이 흥성하고 소비가 활발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염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0: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똥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물냉각 타워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양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본 제품은 단 열흘만 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7일부터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 우리 이번 우대 활동 열흘 동안 밖에 진행하지 않는데 이제 선생님도 했지만은 이 우리 6일 동안 지나가게 되는데 나머지 시간 나흘 반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 더운 계절을 잘 지내게 도와주는 여름철이 좋은 우리 이불이라든가 매트라든가 선풍기라든가 그리고 공기정화기 이런 것을 드리게 되는데 많이는 우리 그 중앙 테레비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전화를 하시고 우리 그 사시는 분들한테 전기 제품도 드리지만은 전화라고 가시게 되면 그걸 2836-0666번에다가 연계하신다게 되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원약을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 많은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면비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약, 지금 우리 그 원래 주는 여기에서 내가 전화로 예약하게 되면 본약,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더 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0: 네.
2: 동충하초 발효균분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나는 예, 이 땀은 있잖아, 예, 어떻게 세게 흘렸는데, 예, 이 여름에도 예, 이 바람, 더운 바람 불어도, 그 땅구멍으로 바람 들어가면, 예, 여름에도 막 돌돌돌 돌거리고 이빨 쏘으면서 바깥에 나올 것 같았습니다.
0: 예.
2: 그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서, 예, 그래도 예, 꼼짝 못 했는데, 어우, 그걸 내서 약도 많이 쓰면, 뭐 어떤 의사들은 그 일주일만 청약 쓰면 된다든 아이들이다 많이 썼습니다. 약을 수태 많이 썼는데 한 2년 그렇게 땀 흘리고나에 혈관심병이 들어와서리 심사에 통쇄나기 시작하는 게 아이 막 이 어떤 때는 잔더리를 막 바늘로 찔고 노는 같듯이 그 다음에 이 탱 밑에 그 뼈 있는 거기를 막 그것도 또 바늘로 찔고 노는 같듯이 제게 밑으로 막 또 줄이 올라가면 아프지. 오, 연구도 이 심사에 통세 나서 죽을 고사했습니다. 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아이들인 게 이번에 이 동통화도로 선생님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듣고 소리 읽었었는데 이 심장인 동통화도만 해도 좋은 게 없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2: 그리고 이 통세 나던 게 언제간데 없어지고 예. 숨이랑 차슬이 헐떡헐떡거리던 게 그런 것도 지금 까딱 이렇지.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심장이 나빠지니까 폐같이 나빠지면서 폐에 막 물이 찼대다. 예. 깨도 지금 예, 폐도 이렇고 심장도 이렇고 숨도 아예 차고 야, 이건 좋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거는 식사를 조금만 하면 왜 매수가 봐서 자꾸 토하고 토하고 이랬다는데 지금 왜 그런 토하는 듯이 하나도 없이 식사를 이용 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이용 잘 되고 예. 이 혈압이 그냥 고혈압으로 동반해가지고 그랬던 게 지금 혈압이 130, 125 연속 오더니까나 머리도 아예 아프고 어지럼증도 아예 하고
1: 맞지요.
2: 얼마나 도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손이 나빠가지고 소변으로도 쉴새 없이 밤이 많이 일하듯 번씩 일어나고 나면 자지도 못하고 이래면 고사했는데 지금 밤 소변 자수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1: 맞지요.
2: 그러니까 나는 우선 폭 자고 우선에 용 좋습니다. 정신아 소리. 그래 이렇게 동통화도 한 가지를 가도 여러 가지 병 치료할까나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아야 아픈 날도 있고 살겠는가 했는데 이 동통화도만 서서히 이렇게 아야 아프고 사니까 사는 값으로 한다.
1: 땀이 나는 건 이렇습니까?
2: 예, 땀이 지금 까딱 이렇습니다. 한 바깥에 나가도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맞죠, 예.
2: 예, 이전 1년은 남았었는데, 음소.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작년부터, 그래도, 그래도 땀이, 그것도, 그것도 하네, 그것도, 제가 거두더란 말입니다. 이 올메라 있어서 한 넉 달 쓰니까 벌써 땀은 다 거뒀대라.
1: 아, 예.
2: 예, 그랬는데, 그리고 땅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빨 들들들 쏟아서 이 여름에도 바깥은 못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는 게 그게 떨어지 해결받아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2: 근데 뭐 이 어머니 이 그 공기 접촉기를 그거 받느라고 소리 여자도 까고 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이 써보니까 어떻게 좋은지
1: 맞죠.
2: 야, 도마 집에다 같이 하나 놓은 물건 맞을 때다, 용 줬을 때다. 우리 동생도 얘, 이거 얘 아홉 가구 배달받아서 선풍기고 물로 싸는 거 선풍기를 배달받았는데 그렇게 좋다며, 그도 와서 용 자라에 한 방만 왔대다.
1: 맞죠, 예.
2: 이 집에다 모두 이거 올여름 선생님이 정말 예, 이, 저기 좋은 선물해줘서 올여름도 되고, 얼마나 허락이 나겠는가 싶은 게 영, 선생님에게 감사드리기 싶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오빠네 또 있잖아. 저기 동성화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간이 나빠가도 소리 그랬었는데 지금 입맛도 돌아서고 입이 쓰던 것도 괜찮고 영 여름에는 좋단다. 맥이 나고 정신 난단다.
1: 맞죠.
2: 그래 예, 오늘 선풍기 그게 용 좋더라면서리 동생이 지가 보고 와서 용 좋더라면서 그거 하나 배달받길래서 약을 먹는 것도 오늘이 아홉 가구 배달받겠단다.
1: 이 83-0666번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전화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2: 예.
1: 우리 본약 동청화소 발효기문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이 83-0666번에다 연결을 하십시오.
2: 예예예. 예, 예.
1: 그러면 약을 더 가질 예. 수 있습니다. 예예예.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통화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 관심병이 심혈도 고르셨고 특히 미축성염이 있으면 이거 소화라는 게 잘 알리고 피해도 자꾸 왔다가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잦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이거 지금 선택해 써봤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1: 맞죠 예
3: 관심병에서 심률도 고르지 같은 것들도 막 온정되고 피름 다 꺼진 게 그게 요즘 떨어졌습니다 피름
1: 맞습니다 예
3: 와당이 늘상 아이들 그랬던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 소변 차수가 특히 여러 쪽 빼나고 그러면 기다려 잠도 못 잔디 지금 사람들 지금 제대로 삽니다 이거 쓴 게
1: 그렇죠 예.
3: 이제 방송 들으니까 활동이 특별히 좋다는데 그 공기 뭐 청정진도 그 타전에서 좀 더 배달받아야 한다
1: 예 그런 거는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공기를 정해준 거는 1년 4개월 그냥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생각 가운데는 참고 사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약을 살 때 우리 이걸 면비로 들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를 잘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우리 본약 동청화초 발효균분에다, 발효균분을 또

0: 수 있습니다. 예.
1: 예.
0: 그렇게.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 나봤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수문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치마 초발에 근무 먹는 한답니다. 예, 언제 이거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수선제 다른 사람보다 이 추위를 세게 탔단 말입니다. 결국 거기서 지나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걸리고 이 여름에도 이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가 먹어서 감기도 금방하고 이 결국 이 발이라며 어찌 찬지 남보다 이 어제도 양말이고 신발이고 더 신발도 바닥이 더 두껍고 양말도 두꺼운 거 계속 신고 이 이분 밑에서도 이 양말을 신고 잡혔습니다.
0: 아, 예.
3: 거기다가 또 이 이게 심장이 자꾸 후들후들거리면서 이 잠도 못 자고 잘 때면 식은땀도 자꾸 나고 이 그래서 꿈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 여러 해를 고생했는데 그간에 약을 쓰기는 맛있었습니다.
0: 그랬겠죠. 예.
3: 이 효과를 못 보다가 이 마지막에는 너무 약을 먹으니까 무슨 약 받는지 무슨인지 자관이 이게 건망증이 대단히 심했단 말입니다. 뭐 길도 바로 이렇게 뭐 다니던 길도 찾지 못해가지고 한참 헤매다는 또 걔는 부터 정신 들어가지고 또 올바르게 찾아서 가고 막 이 상황까지 됐습니다.
0: 아 예.
3: 이 영 심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날 분이란 게 그래도 이 확 내려가지고 한 20분 넘어 뜨겁습니다. 밥도 못 먹지, 잠을 못 자지 할까, 예. 그래, 약을 많이 썼는데, 약을 써도 효과도 크게 못 보다가, 내 이 동치마도, 이 발효, 전국민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런 얘기 하고, 맨대 맞는 그런 감수더라 말입니다.
0: 맞죠.
3: 그래서 접해서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 지금 이 많은 허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지금 이, 이렇게 막 나가서 활동해서 그리 피곤한 줄도 모르고 예, 밥 마시고 잠 잘 자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0: 맞지요.
3: 진짜 이 약을 먹어보니 알긴다.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하고 선생 강의하는 게 영 특이하게 강의하지 하니까 예, 먹어보니까 되나 이게 아, 이 내 몸에 진짜 이게 맞는 약이구나. 언영 선택해 먹었던 뭐 구분기를 아이 긁고 아이 돈은 많이 아이 팔고 했겠는데 숱한 돈은 팔고 소리도
0: 이제라도
3: 예, 이제라도 예. 다행이다 한다 지금
0: 맞습니다.
3: 예 그래 내 하도 이렇게 좋아지니까 예, 우리 옆집에 언니뻘이 되는데 쟤 무수고 먹고 그렇게 아이 그렇게 몸도 미네 살이 싹 빠지 힘폈던 게 그리 좋아졌어서 난 동치마도 바로 전부 먹는다고 깼던 게 자기도 그거 좀 어떻게 먹어봤으면 하더라 말입니다. 그 언니는 혈압도 높고 이렇게 내처럼 이 심장도 그닥 좋지 않고 잠을 잘 못 잤답니다. 결국 추위를 세게 타고 된 다음에 그거 조금 먹어봤으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화해달라고 소리 배달받아 자기도 조금 먹어보겠다며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0: 예, 그분한테도 딱 맞는 겁니다. 혈압도 조절해주고 예, 심장병
3: 예.
0: 심장 때문에 우리 잠을 예. 못 자는 분들 차다 덥다를 예. 병행이 도와준 것이 예. 우리 지금 동청아서 바르기면은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양조절 예. 차다 덥다는 걸 예, 병행에 대해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꼭 맞는 건데 지금 우리 활동은 좀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시간을 네. 빨리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예, 쌀깁니다. 싸겠다 합니다. 무조건.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내가 당초 가서 바라보는 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약식이 좀 이만히 혈압도 떨어져서 잘 안 되더랬습니다. 오늘 혈액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소리 안 되니, 다도 이만하면, 눈물 어지럽고, 그래서 아프고,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식이니까. 그리고 꿈이 많고, 잡생각이 많고, 이러니,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0: 그랬겠죠.
4: 잠을 못 자는 중에 아침에 전시 안 나고 만나고도, 낡은 날에도 그 그린 날 같은 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약은 그제 먹었는데

0: 잘 안 됐대다. 그래서 강청에서 발해 정보를 써봤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맞죠.
0: 혈압도 소리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0: 잘 되면 소리나 머리 소리나 그런 것도 안 나고 어지럼증도 안 나고 잠이 잘 자지 않습니까?
1: 맞죠.
0: 잠이 잘 자지 그렇게 심장이 나빠서 만날 가슴 침침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손이 아예 올라고 그래서 예, 자꾸 화나지 어찌 바로 몰랐는데 심장도 좋아졌지. 위가 나빠갖고 소화돼서 밥만 먹이 맥이 없던지 지금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습니다.
1: 맞죠.
0: 밥 잘 먹이 맥이 나지.
1: 맞아요.
0: 그렇게 맥이 없던지 지금 맥이 나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이 동서가 썼지만 예, 여름에는 지금 별로 겨울에는 별로 이렇게 이런 약제 그런지 정말 예, 발효시킨 약품이죠. 약은 정말 안에 써보고 신기한 약이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먹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죠.
0: 하루에 한 번 먹고 예, 먹기도 편리하지. 우리 활동도 좋지. 정말 약은 좋고 내가 써보니까 뭐 진짜 약은 정말 자꾸 쓰고 싶습니다. 계속. 예. 그래서 나는 이 약을 계속 써보려고 약은 썼는데 우리 활동도 좋고 무슨 물건도 많이 좀 그 물건도 욕심이 나고 예. 그래서 내 활동이 부티나서 그니 활동을 참석에 써보려고 돌아옵니다.
1: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예, 우리 지금 전화에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본약 동청어초 발효균분도 더 드립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 꼬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제품으로서 지금 우리 중약의 효과를 30배로 제거한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하기 난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몸에 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병이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막힌 부분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이 막힌 것을 열어주게 되고 혈관이 있는 곳이면 모두가 피가 흐르게 되는데 이 혈관이 그 통하지 않게 된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면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양 조절해도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겨울에는 우리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게 되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 그리고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제거해

0: 해주고 우리 그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가 들어대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우리 약을 선택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우리 새롭게 신심을 갖고 동청하초 발효균을 복용한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7, 80대,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다시 쓰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화에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좀 나도 동청하초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오래 썼음 이제네 한 달 좀 넘어졌는 거 나는 오랜 질병입니다.
0: 아, 예.
2: 자지도 못하고 고리하고 예, 다리도 아프고 어째서나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이 방송을 내 들은 지는 오랜데 판단력이 별로 있을 것 같지만 이래 가만히 있었다가 내 이야기 썼는데 모두 호피 소통만 이렇게 먹었는데 효과 영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0: 맞죠, 예.
2: 영, 예, 효과 알깁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네, 이 약을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기, 이런 좋은 약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개를 방송에 내보내서, 예, 여러 환자들이 정말 치료를 잘하고요. 영 좋습니다, 시장. 그래서, 온대령인 약을 써도 예, 별거 다 싸먹었습니다, 광고약을.
0: 근데
2: 말 아이 듣습니다. 그래, 이거 먹었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한 달 조금 넘어 먹었는가?
0: 아,
2: 그랬는데
0: 예.
2: 효과 어떻게 좋은지, 네, 앞으로 이 약을 계속 쓰려고 내 한계입니다, 예,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방송에 선전해줘서, 예.
0: 선택 잘했습니다.
2: 예, 예, 네, 계속 쓰였습니다. 나도 나와 있습니다. 어쩜 80이 좀 넘는데.
0: 아, 예. 그런 분들 꼭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이제 한 달
2: 예, 예.
0: 썼는데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그래도 조금 알겠네. 잠도 영 잘합니다, 저녁이면.
0: 아, 그렇죠.
2: 금이들 안 먹어도 되고, 예.
0: 맞아요.
2: 저녁도 잡니다.
0: 예.
2: 예.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0: 예. 계속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나도 예, 동청하초도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고 병이 많든지 하나도 다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그때 혈압도 영달리가 머리 어지럽어서 배에서 일어날지 모르든지 지금 머리 어지럽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숨이 올라와서 머리 뒤집어놓은 것 같은 게 숨이 올라와서 연구소에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심장이 편안할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예, 허리가 나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리 잘 아픈 것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냥 위도 무룩하고 소화들이 밥 못 먹은 게 이 동통화선 먹고 있어요. 소화달 때서 밥을 잘 먹고 있어. 맥이 납니다.
0: 맞죠.
3: 그리고 밤 소비에 자가 가지 못하는 게 소비에 닿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이번 할 때 좋을 때 보면 예, 배달 받다고 전할 때입니다.
0: 그러시면 2836066번에다 연결하면 예, 우리 그 동청하초 발효균분도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1: 네.
3: 선생님 도움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은 인체 생명통로, 우리 세계의 생명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간하고 신장이 생명통로, 이걸 열어주게 되면 해독작용이라든가 배독, 그리고 배설 능력이 회복될 수가 있고 비장의 생명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소화 흡수 능력이 정상이 되면서 약물의 요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가 있고 빠르게 에너지기로 전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다 기와 혈 부족으로 인해서 맥이 없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에너지기로 전화되면서 기와 혈이 충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가 충족이 되면 맥이 나기 때문에 혈액이 순환도 추동해 줄 수가 있고 혈관 경맥이 통하게 되고 인체 생명 이런 보충의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혈관이란 것이 장통된다면 전신 혈관이 우리 피가 흐르는 곳에 모두가 혈이 흐름이 빠르게 될 수가 있고 심근 조직

0: 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안저 조직이라든가 신장 조직의 혈하고 산소의 공급을 보장해 주게 되기 때문에 미숙된 세포 역시 포만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가 있던 여러 가지 병들이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2 0666번입니다.

책을 살 때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책장을 가득 채우면 마치 지혜가 내 것이 된 듯 착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단지 그리실 뿐 배움은 읽고 실행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법. 오늘 하루 머릿속에만 머물던 다짐을 작은 실천으로 꺼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비워둔 공간이 많다는 건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를 행복충전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먼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우리주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먼저 2026 중국축구 갑금리그 제13라운드 경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룡정 거샨팀이 드디어 홈에서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7월 4일 2026 중국축구 갑금리그 제13라운드 연글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펼쳐진 정남 감련팀과의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도민구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연변팀은 3-5-2 포메이션으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효과는 경기 시작과 함께 바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전 5분 만에 초반에 칼 같은 패스를 받은 박세호가 작은 각도에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내내 정남 감련의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으며 1-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연변팀의 기세는 더욱 매서웠습니다. 후반 30분경 황진비의 가마차기 크로스를 포브스가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2-0으로 달아났고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추가 시간 조바니가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며 3-0 쐐기골을 박았습니다. 이로써 연변팀은 올 시즌 첫 홈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연변팀은 오는 11일 역시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14라운드

이어 동북 슈퍼리그 제4륜 경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4일 전에 2026년 동북 슈퍼리그 제4라운드 경기가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연맨팀은 임건웅의 멀티골과 엄지원, 왕자침의 추가골을 앞세워 개서팀을 4대1로 제압하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9분경 임건웅이 수비수를 가볍게 제친 뒤 박스 안으로 돌진해 밀어주는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골대를 조준했고 공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골대 뒤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연맨팀은 일찌감치 두 골로 앞섰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을 올렸고 엄지원이 헤딩 슛으로 득점하며 점수는 3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46분경 왕자침이 박스선에서 기습적인 땅볼 슛으로 점수를 4대0으로 확대했습니다. 67분경 개서팀의 조문한이 만회 골을 넣으며 점수는 4대1로 되었습니다. 이후 두 팀 모두 공격 기회를 잡았으나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오는 18일 저녁 6시 연맨팀은 홈에서 대련팀과 동북 슈퍼리그 제5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 동북 슈퍼리그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동북 슈퍼리그 제4륜 연변팀의 개서 원전 경기 전 개서시 체육운동 중심 밖에는 연변냉면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결시 금성봉우대로 냉면위원회사의 요리사들이 현장에서 전통 냉면 제작 기술을 선보였고 개서 시민과 축구팬들은 정통 맛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현장에서는 새콤달콤 시원하고 면발 쫄깃하다는 호평이 이어졌고 당지 시민들은 SNS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국내 주요 매체도 취재에 나서며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주문화관광국은 연변 조선족 냉면은 길림성급 무형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행사가 축구를 통해 길림성과 흥룡강성 간 문화교류와 민족융합을 이끌었고 개서 군중이 집 앞에서 연변의 맛과 민속 풍정을 체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1라운드 경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개막전이 훈천시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시작된 가운데 룡춤, 사자춤, 노래, 대동복은 나의 고향 등 종목은 변경의 풍경과 나라에 대한 감정을 깊이 있게 융합시켰고 훈천시의 독특한 변경 풍모와 다원적인 매력 풍정을 보여줬습니다. 개막전에 상대한 훈천시와 안도현 대표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고 최종 훈천시 대표팀이 4-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이겼습니다. 관중석에서 킹크랩 인형과 진짜 킹크랩을 든 응원단이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현시 축구리그 기간 경기 외에도 연변의 상품, 미식, 봉사 소비 등 특색 전시와 무형문화유산 종목 전시, 공연 등 활동도 병행해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융합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당일 치른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홈에서 연결시 대표팀의

1대 3으로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은 홈에서 화룡시 대표팀과 2대 2로 비겼습니다. 1라운드 네 번째 경기로 오는 8일 룡정시 대표팀이 홈에서 왕청현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2라운드 내 경기는 오는 10일 동시에 열리며 훈촌시 대표팀 대 도문시 대표팀, 룡정시 대표팀 대 도나시 대표팀, 왕청현 대표팀 대 안도현 대표팀, 연결시 대표팀 대 화룡시 대표팀입니다. 이상 축구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록을 알아보는 시간, 기상청의 이색 기네스 코너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재능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기록은 인류의 한계를 몸으로 보여주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리버티 베로스 양은 2007년생, 아직 어린 나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소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동작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유연하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작은 의미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등 뒤로 척추가 활처럼 접히는 건 기본이고 그녀만의 시그니처 동작인 리버티 로우다운은 마치 몸이 액체처럼 흐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단순히 관절이 유연한 수준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정밀하게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 리버티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 문제로 운동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냈습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구부리며 새로운 안무와 공연을 선보이고 결국 2024년에는 기네스북에 공식 표지까지 장식했습니다. 유연함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록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훈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믿기 어려운 기록,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머리카락 하나로 사람의 체중을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텍사스 출신 서커스 아티스트 레일라 눈씨는 이를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묶은 포니테일, 즉 머리카락을 묶어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전신을 매달아 무려 25분 11.3초 동안 버텨냈습니다. 이 도전은 단순히 머리카락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두피를 통해 머리카락을 지탱하는 근육, 체중을 분산시키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을 견뎌내는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레일라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 이 기록을 세웠는데요. 수많은 관중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라이브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더해졌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매달려 흔들리며 버티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묘기를 넘어선 하나의 퍼포먼스 예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은 듣는 순간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퍼포머 그란티 씨, 별명은 드릴맨. 왜 이런 별명을 얻었냐면은 그가 혀로 보여주는 묘기가 마치 전동 드릴처럼 빠르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초 그는 기네스 기록에 도전해 단 1분 만에

27개의 선풍기 블레이드를 혀로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날개가 회전할 때 그 속도와 날카로움은 상당합니다. 손가락조차 다칠 수 있는데 혀는 훨씬 연약한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혀끝으로 날개를 탁탁 멈추며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재능을 넘어 고통을 감

받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선풍기가 줄지어 놓인 무대 위에서 혀를 내밀고 하나씩 멈추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영화 특수 효과 같지만 이는 실제로 기네스가 공식 인증한 기록입니다. 그 순간 관중의 함성과 놀라움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간이 혀로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재능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충격적인 기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대생으로 현재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윌리엄스 마르틴 산체스 로페즈 씨는 눈을 소켓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능력으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무려 약 1.88cm까지 앞으로 돌출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갑자기 눈을 앞으로 밀어내듯 돌출시키는 모습은 마치 만화나 특수효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윌리엄스 씨는 이를 실제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냅니다. 눈 주위 근육을 조절해 안구를 앞으로 내보내는 방식인데요. 이는 훈련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묘기는 보낸 사람에게 충격과 웃음을 동시에 주지만은 기록을 세운 본인에게는 수년간 연습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기네스 측은 이 기록을 공식 인증하며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는데요. 단순히 괴짜 묘기로 치부하기에는 인간의 신체가 가진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록은 형제애가 만든 경이로운 도전입니다. 웬남 출신의 장형제, 국호와 국미엽, 이 두 형제는 서로의 머리 위에서 균형을 이루며 놀라운 묘기를 선보여 왔습니다. 2017년 형 국호의 머리 위에 동생 국미엽이 거꾸로 서 있는 상태로 무려 90개 계단을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체력이나 균형 감각을 넘어 형제 간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눈을 가린 채 형의 머리 위에 서서 10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단 53.97초 만에 성공한 겁니다. 이들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고개를 넘어 예술로 평가받습니다. 전 세계 오디션 프로그램과 공연 무대에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가장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형제의 협업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재능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스스로 눈이 들어오는 그 작은 선들, 잔주름과 굵어진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주름은 나이와 더불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습관과 환경, 감정상태가 얽혀서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같아 보여도 그 원인은 수년간의 작은 습관이 누적돼 나타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작은 실천으로도 자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과학적 원리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실전 방법들을 섞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 특히 자외선은 피부 로화의 가장 큰 외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단백질을 끊어버리거나 약하게 만듭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되면 피부가 탱탱하게 버티지 못하고 처지거나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더불어 자외선은 멜라닌을 자극해 색소 침착도 만들고 반복적인 미세 손상은 피부 재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니라 장기적인 피부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실전 꿀팁으로는 낮에는 항상 광범위 차단에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가 30 이상을 바르고 야외 활동 시 2시간마다

덧바르기, 모자와 선글라스 사용, 그리고 가능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세럼을 아침 루틴에 더하면은 자외선으로 생긴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는 충분히 촉촉할 때 표면에 잔주름이 펴지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은 표면에 미세선들이 더 쉽게 굳어져서 영구주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분 관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내부 수분과 외부 보습인데요. 내부적으로는 활동량이나 계절에 따라 물 섭취를 늘리고 염분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먼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을 바르고 그 후에 유수분을 막아 수분을 가두는 크림이나 오일을 듬뿍 발라주는 레이어링이 효과적입니다. 또 뜨거운 물로 세안하거나 장시간 뜨거운 샤워를 하면은 피부가 더 건조해지니 미지근한 물을 쓰고 환절기는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보습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민감하다면 자는 동안 바르는 충분한 보습제 하나라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꿀팁 시간에는 주름 관리법에 대해서 뭐 두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모든 것이 작은 습관의 누적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속 변화를 한다면은 작은 변화가 쌓이면은 6개월, 1년 뒤에 거울서 얼굴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꿀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에는 재능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주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며 나의 언어와 경험으로 바꿔낼 때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배움은 잊히지만 작은 발걸음이라도 계속 쌓이면은 결국 내 삶의 근육이 됩니다. 오늘의 다짐을 놓치지 말고 한 줄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졸려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하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절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계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덕은 지도에서 상강 동쪽 기슭을 가리키며 물었다. 다들 상강을 잘 건너왔습니까? 졸려는 전광을 간추로 들려주었다. 주덕은 34사가 아직 신우 동쪽에 포위되어 있다는 말을 듣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총사령,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34사더러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 노선은요? 주덕은 지도 앞에 다가서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다. 홍수각과 신우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이 예상 못한 틈을 타서 진지를 돌파하고 계수복종 나루토로 강을 건너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은 계수 일대를 계속 우리의 손에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내일 계수를 점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주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위를 뚫고 나와 훈관 남쪽으로 강을 건넌 다음 돌아서 주력부대를 따라오는 겁니다. 군호수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설풍이 한마디 했다. 저희들이 아까 백성들한테 물어보았는데 훈관 남쪽 길은 그런대로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서쪽으로는 가는 길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난 계리만은 걸어서 건널 수가 없으니 어려움이 크다고 해야겠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잠긴 채 마음을 졸이었다. 이때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김일 과장이 달려들어왔다. 됐습니다. 34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졸레와 조덕이 동시에 소리를 쳤다. 그렇습니다. 김일 과장이 전보를 건넸다. 졸레의 얼굴이 금방 찌푸러지었다. 그는 전보를 조덕에게 넘겨주었다. 상황이 위급하니 지시를 기다립니다. 전보문은 어찌나 짧은지 머리와 꼬리를 빼면은 열다섯 글자였다. 아래에는 진수상과 사 정치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방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조울레와 조덕은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시를 하기는 쉬워도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상강을 건너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휘관 동지,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곧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 과장이 재촉을 했다. 주덕이 몸을 일으켜 방안을 서성거리다가 뚝 멈춰서며 말했다. 34세대로 내가 1927년에 걸었던 길을 걸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격전을 한단 말입니까? 주울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주덕이 머리를 끄덕였다. 주울대가 좀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보위를 뚫고 봉황주의 일대에서 강을 건너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흥안 남쪽 산간지대에서 요족 인민을 모아 유격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울레는 가방에서 나무가지를 달아맨 몽당 연필을 꺼내 전본문을 썼다. 쓰고 나서 몇 번 훑어본 다음 주덕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총사령이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보내세요. 주덕은 서명을 한 뒤에 설풍에게 넘기었다. 설풍과 김일 과장이 전범을 가지고 나가자 조울레는 이를 악물고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앞으로 진수상과 34사 전사들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로 물든 상강 우로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온갖 서류, 둥근 삿갓이 어지럽게 뒤엉켜 떠내려가는 모습이 또 졸레의 머리에 떠올랐다.

뒤를 보니 빗자국으로 얼룩졌고 앞을 바라보면은 자욱한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다. 홍군이 발을 붙이고 설 자리가 어디란 말인가. 이 위급한 시각에 위대한 두 마음이 서로 다가선다.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다반사다. 상강을 건너서면서 손실이 너무나 크고 강량 아래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홍군은 좀 휴식을 하면서 정돈한 다음 호남섭으로 진군하여 이 육군단과 합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림의

있는 하위 부대가 12월 2일에 계수 일대를 점령을 하고 3일에 자원까지 밀고 들어와 홍군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전주의 류건서 부대도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홍군의 의도를 짐작한 장계석이 서둘러 호남에 있는 군대를 보내 신령, 무강, 성보 일대를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려는 길을 꽉 막아버린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홍군은 남으로 머리를 돌려 룡승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유착평과 룡승 사이에는 로산계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다. 해발 2000m나 되는 데다가 산세가 몹시 험했다. 주울래 주덕 왕가상은 로산계를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떠나기 전 서둘러 부대를 재편성을 하고 상강 전투를 교훈 삼아 짐을 간편하게 꾸려야 한다. 부대마다 가지고 가기 힘든 물건들은 아까워도 모두 버리기로 하였다. 소비트 화폐도 다 불태웠다. 마을 어귀와 산기슭에는 어디나 잿더미가 눈에 띄었다. 로산계는 강서를 떠난 뒤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했다. 대부대가 넘으려니 길이 막혀서 그날로 다 넘을 수가 없었다. 홍군 전사들은 벼랑 아래 있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에서 잠을 자야 했다. 로산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뇌공암 아래에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노새가 수두룩하였다. 그럼에도 홍군은 이튿날 오후에 승리적으로 산을 넘었다. 산을 넘지 못한 병사들도 많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대오에서 처진 병사들이었다.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가로 흩어지거나 험한 숲속에 남았다. 이 전쟁의 계급성은 너무 분명했다. 지주들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숨어있는 홍군을 보면은 붙잡아 관가에 보내거나 속여서 집에 데려와 밥을 먹는 틈을 타 죽여버리고 총을 빼앗았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 대장쟁이 목수들은 몰래 집에다 홍군을 숨겨주거나 산골에 숨겨놓고 밥을 날려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다음 돌려보냈다. 수십 년 뒤에도 이곳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홍군은 로산계를 넘어 룡승현에 들어섰다. 이곳은 묘족, 요족과 뚱족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 흩어져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본디 민족이 달라 다툼이 잦은 데다가 요 사이는 국민당 간첩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주민들이 대부분 산으로 피하는 바람에 홍군은 처지가 더 어려워지었다. 그런가 하면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희한하게도 홍군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마을에서 불이 났다. 어떤 날은 하룻밤에 주둔지 네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기도 했다. 룡평이라는 좀 큰 마을에서는 한밤중에 갑자기 주울래의 숙소가 불길에 휩싸이었다. 다행히 호위병이 눈치가 빨라 큰일이 닥치지는 않았다. 샅샅이 조사를 해 불지른 사람을 잡았는데 국민당 간첩들이 홍군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저지른 짓이었다. 주울래는 이날 길 가까이에 있는 뚱족 마을에 머물렀다. 그곳은 나무로 지은 작은 층집들이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몽땅 도망가는 바람에 거리는 텅 비었고 쌀을 지을 맷돌과 돌절구마저 찾을 수도 없었다. 지주의 집에 가서 벼를 가져왔지만은 껍질을 벗길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었다.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간부와 전사들은 긴 행군에 지쳐서 배급받은 벼를 곁에 놔둔 채 눕자마자 골아떨어지었다.
정청TV원 주울래가 이런 형편을 보고 곧장 간

회의를 열었다. 맷돌이 없으면 돌로 기와로 비벼서라도 밥을 해먹어야지 우리 홍군은 이만한 일에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주울래는 회의가 끝나자 정말 기와 두 잔을 가져다 동족의 작은 층집에 앉아서 벼를 비비기 시작했다. 소년 호위병 훈국이 놀라서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도 벼를 비비세요? 누구나 제 몫이 있는데 남들 별 수 있나? 에이, 부수석 동지, 몫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내놓은 방법인데 내가 이 일에서 쏙 빠져서야 되겠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조울레는 정신이 온통 다른 데가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세워야 하나? 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느냐? 상강을 건넌 뒤에 지도부가 여러 번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어 봤지만 쟁론으로 날은 새였고 좀처럼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리덕과 박권은 여전히 호남서부로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여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적들이 이미 수십만 군대를 호남에 집결시켰으니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제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나저나 구경 어디가 좋은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홍군 전체의 목숨이 걸린 큰일이었다. 벼를 비비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자니 졸려는 속이 갑갑해났다. 헌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며 두 해 전의 일이 떠올랐다. 1932년 가을 림시주황정부는 모태똥을 밀어내기로 결정했다. 모태똥의 군사 권력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그쯤 홍군이 남성을 공격하고 있어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왕가상이 모두 전선에 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이 어찌나 견고한지 다들 아무리 공략을 해도 헛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후방에 있던 주황에서는 기어코 남성을 쳐야 한다면서 모태똥도로 전방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주황에서는 주울래를 그 자리에 앉힐 셈이었지만은 주울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주황에서 거듭 재촉을 하자 주울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모태똥의 군사를 이끌고 주울래가 옆에서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울래가 군사를 지휘하고 모태똥이 돕는 방안이었다. 두 가지 모두 모태똥을 전방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주울래가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소원과는 달리 결국 모태똥은 군사 지휘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모태똥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똥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똥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졸레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똥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홍군이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연변 가무단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인여풍의 노래들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피아노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꽤 많은 노래들을 배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가오더라고요.
2: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저는 네. 오래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1: 그러니까요.
2: 오래 한 10수 배웠잖아요.
1: 네.
2: 너무 빨리 배웠죠.
1: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 배웠던 노래 가운데서 본인이 어떤 네.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네. 다가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네. 노래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2: 한 곡씩 붙어보는 시간까지
1: 좋죠.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4: 네.
1: 네. 네. 그러면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는 고향 가자 이 노래를 제일 첫 곡으로 배웠어요. 네. 근데 또 활락의 명절 이 노래는 여기 우리 반장님이 적으셨어요. 1월 26일에 배우셨네요. 1월 26일 제가
2: 네, 이제 오 선생님이 좀 몸 편치 않아서 네. 나오기 전에.
1: 네, 그때 배우셨네요. 활락의 명절 어떻게 배우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4: 예.
1: 네. 그럼 이거 복수해 볼까요? 이 노래부터?
2: 네.
1: 네.
2: 지금 이거 F로 됐지?
3: 활락의 명절.
2: 장이로 하면 1호.
3: 활락의 명절.
1: 활락의 명절.
2: 절시구나, 육천순 일일이. 형 바꿔줘 나가지
3: 이쪽으로 나눠
2: 이로 합시다 네. 또 다른 분들 키가 자 한번 김광룡 선생님 작사하시고 박동호 선생님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우리 오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들 네. 영 잘한다.
1: 아 그래요?
2: 자 그럼 네. 저 보름 좀 높여주죠. 자

0: 영상.
1: 네.
0: 이분들 이 노래 영상을 보세요.
1: 아, 그래요?
0: 가사가 지금 우리 앞으로 뺏어. 저희가 알바 된다. 두 분이 네? 같이 봤어. 있습니까, 앞으로?
2: 있습니다.
0: 어느 분이 없어요?
2: 다 있습니다.
0: 그냥 다시 이번에 잘 해봅시다.
2: 예.
0: 네, 네. 네, 이제 한 코드 조금 늦추는데, 저는 한 번씩 잘 해보고 지나갑시다. 보세요. 북장 한 박자 쉬고, 어!

0: 여기로 음이 틀려진다. 명절 맞은 얼굴마다.
1: 명절
0: 맞은 시작.
2: 명절 맞은 얼굴마다.
0: 틀렸으나 얼굴마다.
2: 얼굴마다.
0: 네, 다시 한번 시작.
2: 명절 맞은 얼굴마다.
0: 맞습니다. 웃음꽃이 웃음꽃이 웃음꽃이. 네. 명절 맞은 명절 맞은부터 아 앞으로부터 한 번만 요 두 줄 해보세요. 시 한 박자 쉬고 들어간다.
1: 콩
0: 시작.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렴의 연장 있지. 즐거워라 얼씨구 좋다 반복했습니다. 얼씨구 좋다 노래소리 웃음소리 우리 명절 복되는 날 즐거워라 또 노래 이것도 반복했습니다.

0: 이토 딱 맞습니다. 이. 장단 다시.
1: 한 박자 쉬고요.
0: 둥다랐다 둥다랐다 이렇게 갑시다. 시작.

0: 얘기를 내가 이제 슬거워라 이렇게 해도 되고 슬거워라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빠는 슬거워라 이랬습니다.
1: 아빠 대라.
0: 아빠 대합시다. 이 노래는 가사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2: 그래요.
0: 괜찮죠?
2: 그렇죠.
0: 쭉 갑니다. 예.
2: 쭉 가네요.
0: 예, 이거 뭐다 하는데 좋습니다. 이제 예. 예. 야드명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2: 중창곡으로.
0: 합창곡으로.
2: 합창곡으로 조금.
1: 예, 합창곡으로.
2: 예. 예.
0: 그런데 조금 형상 조금만 생각하세요. 이제 연습할 때. 자, 보세요. 장상모 빙빙 돌려라. 빙빙 돌리게 장상모 우리도 장상모 빙빙 돌려라 치마퍼 홀홀 날려라 명절 맞은 얼굴 아니야 형상성 아껴야지 그다음에 그 장상모 뿌리는 거 찾아간다 장상모 빙빙 돌려라 저기다 팍 돌린 다음에 돌기 전 거예요 그런 형상성 됐습니다 이건.
2: 넘어갔어요.
0: 넘어가세요.
2: 넘어갔어요.
0: 즐기며 살아보세요.
3: 이게 쉽죠.
0: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즐기며 살아보세요.

0: 알죠? 아까 없습니까?
1: 이렇게 보면
2: 됩니다. 예. 잘 이렇게 악보 없으면 1절만 해도 된다. 1절만 오늘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다시 연습하셔야 해. 1, 2절만 한다. 얼씨구나. 여기 반복해. 2절과 합시다.
3: 얼씨구나.
2: 우리 있으신 선생님 알죠?
4: 글쎄.
2: 선생님 배웠죠? 이 노래 있을 때 배웠죠?
4: 있었죠.
2: 가봅시다. 그럼.

바창에는 얼씨구 좋다 이런 끝인데. 근데 이제 아 여러분들 아까 지금 작게 하는 건 여기를 잘못한데.

0: 즐겨보세요. 노래 가라 한 번만 해보세요. 시작.
1: 노래 가라 춤 가라 흥겹게 즐겨보세요.
0: 흥겹게 즐겨보세. 그 다음 2절에 즐기면 놀아보세. 즐기면 놀아보세. 시작.
1: 즐기면 놀아보세.
0: 1절, 한 번만 1절만 해보시오. 그래, 끝나겠죠, 이거는. 비교석.
2: 난이도가 없죠, 그래도.
0: 네, 그랬구나. 흥맛 하면 된대. 자, 시작. 자.

0: 큰 경우 우리가 찾지 말라고 합니다. 예?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 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 예. 흥겹게로 어째 흥자로 진짜 쉽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어에서 흥겹게 우리 조선 언어 좀 힘들지만 쉬어야 돼. 흥겹게 즐기며 그다음 얼씨구나 아닌데 자 본다음에 얼씨구나 설씨구나 설씨구나 이랬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기억하셔요. 한번 말한 다음에 저런 기술적인 말은 있었길래 할 필요 없는데 한번 하면 딱딱 기억해둬야 되지.
1: 이게 무슨 점입니까?
0: 선생님
1: 진짜?
0: 지금
1: 진짜?
0: 이 됐으니까
1: 진짜 자기
0: 무슨 어느 거이
1: 시
0: 이 아니 음이 아닌 없지 어느 하시는 분은 높습니까?
1: 모르겠습니다.
0: 그럼 이제
2: 이까지 올라가니까 높죠. 진성이면 높죠.
0: 저분은 판소리고 이렇게 뭐 진성을 하는데 품격이 영 좋으니까 살짝 약간 장비를 해도 된다.
1: 조금 낮춰서 하
0: 장비에서 살아보시
3: 이제 낮춰서 할까?
0: 낮춰서 밑에 소리 내려갈 수 있을까?
1: 내려간다.
0: 살아보세 해보세요.
1: 모르게 났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
1: 아니지. 아니 그렇게
0: 그렇게 났을까?
2: 소 치 장비 잘아보세 괜찮죠?
0: 장비인데 영어 때
3: 장비
0: 잘아보세
2: 이만하면 괜찮잖아.
0: 된다 예. 이걸 한다 장비를 한다 예. 이제 연출할 때는
2: 본인이 키를 잘 장악하시고요.
0: 장비 좋습니다. 저거 났습니다. 우리 집체를 할 적에는 실로 하고 저분이 할 적에 이제 장비
4: 연출할 때
0: 이름 적어놓죠. 김화란 선생
2: 강
0: 화랭이를 부른 당에 화라이라고 하죠.
2: 네. 하마 틀으면
0: 어느 벚꽃 타령은 되지 않을까?
2: 예. 괜찮잖아요.
0: 뭐 한번 이 노래 하는 분 있습니까?
1: 화랭이요.
0: 화라의 동생 화랭 한번 해보겠습니까?
3: 시절하시니
1: 제가
0: 아니 같이 하는데 그저 한번 숙련 되라면 다
1: 네.
0: 이것도 장단입니다. 이 발리십이 다 장단 소리 잘 들으시. 네. 아니 아닙니다. 치 벚꽃 타령.
3: 아 벚꽃 타령.
0: 이렇게 가면 뭐 한 곡씩 다 가볼 수 있겠다.
2: 벚꽃 타령.
0: 금방 한다 했는데
2: 금방 하신 노래잖아요.
0: 네 이거 지나갈까요? 한번 그럼 1절만 해봅시다.
1: 무슨 절로 하겠습니까?
0: 원래 하던 저분
2: 키에 맞춰야 되잖아요. 하시는
1: 예,
2: 분은
1: 예?
2: 저분도 진성이잖아요.
3: 지 좀 또 원래는 같은데 시조래는 이게도 시조래 원래였습니다.
2: 아니 저분이 하려면
0: 아니 저분은 후에 다른 시간에 이분하고 쪼로 맞춰야 되는데
2: 예.
0: 이게 집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따따따

0: 하죠? 예. 장단은 잘 타고, 예. 아픈 이야기처럼. 반가운 본님 얘들 해란강을 찾아오는 어느 걸 할까요? 우리 우리 인생 일일이 갑시다. 청사는 사람 자 국작 국작 천만년 푸르지만 얘기 있는데 아이 가사가 너무 작다. 이 어느 분이 내 앞을 보냈는데 부인지를 그걸 짜 있는 거 났단 말인데
1: 2000년대 작품
0: 선생님이 부인 안기겠다. 글자 볼 수 있지요?
1: 괜찮죠?
0: 알아볼 수 있을까?
1: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하셔야 되지.
2: 가사 딸로 또
0: 해. 아 그렇지 아이 배웠구나. 알았습니다. 네. 1절만 해봅시다. 네.
1: 우리 인생 일일이

빠른가? 이렇게 빨리 하는 습관 하실 자꾸 늘어지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늦게 청사는 살아오십니다. 빠른다. 내 부른 곡인데 청

이게 이제 들으더라면 천만년 부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먹고 그 다음에 원소를 갖다 나온다 가사 맛에 천만년 부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먹다 하니 예. 예. 여기만 사람들인데

0: 있잖아. 얘 어제 야전 같다 저거.
1: 이게 무슨 전가?
2: 이게 성심인데.
0: 디라.
2: 디라 했던가.
0: 디라 한번 할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보시대. 기억해 주세요. 아, 요번에 결정된 다음에 적어놓으세요.
2: 글자 왜?
0: 예. 다.

0: 말한다. 예.
1: 장단이
2: 모자라요.
0: 장단이 모자란가? 연습 한 장단 원래 더 많은데 우리 이렇게 됐구나.
3: 우리의 인생 따따따따따따따 길이야.
0: 다시 한번 여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를 선생님 한번 연습시키죠. 이제 장단 나도 네 내가 어떻게 배웠으면 한 장단이 더 많더만이니까
2: 두 박자 먼저 들어갔죠.
0: 자자 하는 거 알게 해주시죠.
2: 그러니까 여기서
0: 무정타마하러라

0: 5분이 늦었단 말이에요.
1: 이분들 어떻게 안 해?
0: 내가 잘못, 장단체
1: 제가 내가 잘못 배워준 거
0: 아니죠.
1: 아닌가 이렇게 잘했어. 너 어디서 장단?
0: 이 장단을 네 개 더 있어요.
1: 아 홍과에서 제가 후에 와서 좀 해줬지.
2: 한 시간 했는데 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하고 있자. 그 다른 거 했어.
1: 세월아 하니 뭐라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죠. 아주 결정 내 잘 넘을 것 같아. 시작.

0: 잘하네. 잘하네. 근데 여기면 이거 그저 지나갈까 하다가 우리 없으셔도 지금 여기로 말하기 싫어 아이 말하는데 청사는 사람 홉셋째가 천만년 푸르지마 오 홉셋이에요. 네. 여기를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 이석도 될 가야 된다. 근데 살고 지고 백 이렇게 간단 말이거든. 말아야지 그렇게 한 호흡이 못하겠으니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 제가 호흡 세겠으면 제가 다 세우고 예, 한번 해보죠. 천만년 시작.
1: 천만년 부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못다하네.
0: 백년을 문제없는데 살고 지고 제가 다 살고 지고 제가 늦었지만 살고 지고 백년을 못다하네. 있으네. 천만년 부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그렇지. 그래야 고속되더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2: 네.
0: 더 가볼래요?
2: 한번
0: 이제 쪼르 어떻습니까?
2: 2절까지요.
0: D.
2: D.
3: D.
0: 맞습니까?
3: 2절에 D.
0: 아이 바쁘지?
2: D. 아이 바쁘지? 조금 조금?
4: D. 어디 얕습니다.
3: 이거 났을까?
4: 네. 조금 올리면 저기 반응.
0: 장이.
5: 2절. 이제 기 D. 넣어야 돼.

0: 넌
1: 내 지을 잘못했어. 우리 닐리 닐리 합댁 무정타 말하라 닐리 시작.
2: 무정타
1: 닐리부터 닐리부터 시작.

그 다음 마지막은 오래 인생 릴리 리아 이랬습니다. 오래 인생 이길 아이나폰가봐 시작.

0: 좋다 해도 됩니다.
1: 어, 자기 형이 이정가
2: 장이
0: 기억해도 지금 장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주할 때 저를 장일 해줘서 이렇게 하면 된대.
3: 척척척 건너가네요. 네.
0: 40분 거지 않나?
3: 거의 안 가서. 오, 오, 시간이 없네요.
4: 꺼지.
0: 잘한다. 아,
3: 예, 시간이 다 됐는 줄.
0: 한 번씩 주스 지나가는데.
5: 그러니까요.
0: 어, 아쉽네. 거의 될까 하는데 지금. 오늘 형 네. 소리를 그 아, 선생님 얘기하시고 네. 있구나.
3: 아 괜찮아요. 선생님께 드릴게요. 총결.
0: 네 오늘 네. 이 복습 시간 요 앞에 끄진 노래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아까 여기서 저 뒤에서 살짝 말한 대로 이런 소리도 안 나고 그냥 편안하게 나갔다 좋습니다.
3: 네, 자 이걸 또 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노래 중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은 네. 다시 한번 또 훑어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0: 시간도
3: 네, 그럼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3: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네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치명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첫 공농주체에서 벌써 심폐, 심장과 폐경락을 건강히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하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특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이 전행적인 증상 가운데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 심장과 폐열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중에서 일종 학설인데 임상표현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임상표현이 무엇인가.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기침을 잘 깁니다. 심장병 환자들

0: 본인 혹은 곁에 그 식구들이 있다면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입에서 모진 헤아리게 우려는 이런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증상을 모두 와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이제 상술한 심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본 제품 좋은 청심한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 걸 들으셨죠. 바로 그러면 바로 고혈압은 어떻게 돼서 생기는가? 주약의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고혈압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동력펌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심장치료가 네. 고혈압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더운 정심한 어둠에 부재적은 있었습니다.
0: 예.
2: 예, 쓰고 지금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이거, 이 약의 특징이가 뭔가 하면, 약 쓰면부터 보니까 나 자체를 보기에는 효과 참 빠릅니다.
0: 예, 인정되죠. 예.
2: 예, 효과 빠르고, 또 이 효과, 이게 뭐니까.
0: 확실하죠. 예.
2: 예, 확실하고 이제 써보니까 아무 부작용 없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2: 예, 그래서 내 이것은 이제 나도 지금 이 심장, 심장이가 어떤 안 좋은 지 어떤 한 10년이 됩니다.
0: 예.
2: 예, 그래가지고 약들도 많이 써오고 했는데, 예, 지금 알맞은 약을 못 썼는데, 요번에 이 약을 딱 쓰면서도 예, 딱 맞습니다. 약이가 딱.
0: 예.
2: 뭐고, 지금 예, 가슴 가다 그냥 숨이 올라오지 않고, 또 숨이 허리 차고, 예. 그리고 어떤 날 시군땀도 바짝 나고, 그리고 예, 반짝 눈에, 밤에 예, 반짝 넣어 자기 힘듭니다.
0: 예.
2: 넣어도, 막가지 않고, 짝을 넣어도 막가지 않고, 예. 이러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이발이가 자꾸만 마르고, 이발 쓰겁고, 그리고 냄새도 세게 나고, 그랬습니다.
0: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2: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거, 어쩌면 이렇게 두 개 정도
0: 썼다. 두 개 정도 썼으면 야둡달 썼으니까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낼 때가 기본 아이들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2: 예, 예. 지금은 완전히 지금 예, 났습니다. 이어간에 예,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발작도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매일마다 이렇게 활동도 나가고 지금 이어간에는 예, 그런 바람에 다른 약은 예, 지금 일체를 끊었습니다.
0: 예, 심장 치료를 하니까 기본이죠. 예, 예.
2: 예, 예. 이걸로 딱 쓰거나 지금 심장에 대해서는 아무 근심도 없습니다.
0: 예.
2: 예. 그래, 이런 좋은 약을 내가 지금 써서 효과 잘 보고 있고 이랬는가, 내가 지금 이 약을. 우리 그 집사람도 심장 알고, 저 안, 지금 원인이가 뭐, 한국가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분도 지금 심장이 다 안 좋고, 이래서 내, 요번에 약을 좀 많이 써서 거기도 보내고, 좀 나도 또 쓰려고 지금 오늘.
0: 그렇게 하셔. 아주 선택이 우수하니까 그 선택을 변동없이 잘 지키면 심장 때문에 다른 건강 이상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건강교환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네, 지금 어떤 더운 동치만 먹은 지 어떤 2개월 좀 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많은 네, 분들이 견지하신 분들은 기본으로 두 개를 여성까지는 견지하지 않는 분들 거의 적은 것 같습니다.
3: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약은 무슨 악별 붙일 때까지 1층에서 2층 올라가서 몇 명에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숨이 차서 악별부터 그랬으면 안
0: 그래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심장에는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악별부터 예, 그랬다는 거 봐서. 네. 예.
3: 근데 지금 지금까지 이 약을 먹어서 그래서 이제 뭐에 1층에서 3층까지 있어서 숨어서 단순히 올라가도 이렇습니다.
0: 2층까지 오르는데 몇 번 쉬었는데 3층까지 단숨에 아무 숨 차지 않고 줄창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예.
3: 예, 저기 다리도 예, 나 이거 없는 줄 모른다. 지금 이거 그래 먹고 나중에.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예, 저렇게 어떠냐면 계속 아주 다리 시르고 발이 시르고.

0: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일 더군다나 그 남이 거에 대해서 접히는 것도 붙여야 된다.
1: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심장 자체 펌프 역할이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발끝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0: 그래서 자다가 80에서 일어나고 다리 실어서 일어나도 좀 이왕 뭐지 뭐 그러지 지금 구통증이 없어져서 너무 영쳤습니다. 잠도 잘 자고.
1: 바로 그렇습니다. 본체병이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네.
0: 지금 왜냐면 내과에 욕심이 좋아하면 나는 너무 바쁩니다. 정말 바쁜데 어쩔 줄 모르 이랬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나요. 그래서 80에 85에 높은 거니까 그거로 하여 올라옵니다. 내 지금.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지금 비로소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이 입에서 자꾸 냄새 오대 나옵니까?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이제 구정새 없어져요.
1: 그게 심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게 참 답답한 친구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제품 드시고 나니까 이 제품에서 해결받았는가 자기도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모진 냄새 때문에 어디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자기 저러지 자기 냄새에 취할 정도였는데 지금 냄새가 없어졌지 이런 분들이 기보입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어떠시지 그리고 약값이
1: 저렴하지
0: 그렇죠. 1년 7절에 한 채 배달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시오. 예, 전화번호 33-9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정신약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원래 숨이 이래 잘 올라와 왔어요. 예. 그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래 병원의약 쓰다가 말아이 들으니까나 그럼 이 천천히만 싸먹어보다 개척하면 새또 싸먹어보고서 조금 이 효과가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저리 한계료정이 싸습니다.
1: 예, 아홉 가게 새가 예예
3: 예예 예. 그래 싸서 지금 복용한데 지금 거의 먹습니다.
1: 예.
3: 그래 올리숨이 잘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심장의 구조 구두를 떨기고 가슴 구두를 떨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1: 자기
3: 자부름도 못 자던 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3: 그 숨이 잘 적이면 지금 우리 집 3층인데 전문가 뭐 맥빨리 심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숨이 올라옵니다.
1: 숨 차던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바로 그랬습니다.
3: 많이 가져왔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촌통심한 점은 가격도 저렴하고 예, 또 고여 중증호흡제다.
1: 예. 예, OTC 공약에 속합니다. 실은 없고 복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 제품 자체는 또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중국의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완전히 믿고 복용하며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정말 이 처방 명약입니다. 그래. 네, 그래, 전문가 앞으로도 계속 쓸 예상입니다. 그래, 저, 뭔가 뭐, 부계료 좀 먹은 다음에도 계속 쓸 일 없습니까?
1: 네, 일 없습니다. 그런다면 차수를 조절해 보시면서 자기절로, 만약에 내가 두개료정 치료해 두개료정은 변동 없이 하루에 2번 예. 2마리씩 드세요. 그런다면 두개료정 지나서 확실히 괜찮다면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단판에 뚝 긋지 말고 하루에 한번 드시는 차원에 지켜보세요. 그러다 다시 조금 더 어떤 감 나면 다시 2알로 더 2번 돌아가면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이 활동이 좋을 적에 또 한개료정 치료 저리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 기원합니다.
3: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보통 나이가 여성들은 77이 49세, 남성들은 78이 56세, 야들 다가 해서 56세 좌우. 이때 되면 갱년기라는 것이 기본으로서 많이 시작되거나 갱년기 고방에 처할 수 있거나 이때 되면 여성들의 폐경 남성들도 남성 호르몬 분비가 미약한 이런 나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양 공능 가운데서 심장 정상 공능이 많이 뒤처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게 되면 특히 이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병은 갑자기 남성들이 생명이 실패를 보는 분들이 50대 초중반에 실패를 보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

0: 선거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발동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동기가 일단 제때 각 기관의 순환을 제때 보증하지 못한다면 50대 초반, 40대 후반 아까운 나이지만 해도 그때게 되면 큰 건강 이상을 얻게 되어져서 쓰러지거나 생명에 완전히 지장을 받는 이런 큰 욕을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만약 대뇌에 5초 내지 10초 피가 전달되지 못한다면 10개를 해 만에 10개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10개를 해는 사이에 피가 대뇌에 전달하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많지도 않, 20개도 아닙니다. 5개 내지 10개를 해는 사이에 60개를 해는 60초 이 어간이 그 대뇌에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대소변이 막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공이 또 고정됩니다. 동공을 통 누구든지 누가 와서 내 눈을 이렇게 벌려보게 되면 눈알이 구불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 60초간에 이사들이 와서 눈을 벌려보는 게 바로 그거 보는 겁니다. 예, 눈을 벌려보게 되면 동공이 도는가 안 도는가 60초간에 제때에 산소를 담은 혈액이 물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심장에서 올려보내지 못한다면 대소변이 막 새고 동공이 고정되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결국 5분, 4분 내지 6분 이 어간이 대뇌 피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올라가지 못한 그 부분의 대뇌 세포는 불가역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역할을 못한다 말입니다. 10분 이상 대뇌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대뇌 기본 많은 조직은 사망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통 우리 노스왕 하는 게 심장에서 내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를 막고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라 하는 데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이 제대로 꽉 하루에 10만 차 좌우 셋다 놨다 하고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양은 1만 4천 근이라 했죠.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모두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밖에 차지 않는데 하루에 혈액을 통과하는 심장에서 통과하는 혈액량은 1만 4천 근을 들여왔다 내보냈다 10만 차 좌우 쟀다 놨다 합니다. 이만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관상동맥에서 옵니다.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에 충족한 양의 피를 보내줘야만이 심장이 자아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의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실리부치를 하게 되면 1분의 60타와 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가 꼭 벗어져서 7, 80차 좌우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져서 100차 밑으로 갈 때게 되면 좀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너무 빨리 떼서 120, 30차 1분에 너무 늦게 떼서 1분에 40몇 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이제 이야기한 이게 심률에 유관되는 거고 협심증 신조통입니다. 왼쪽 앞가슴은 심장이 있다 내 인정합니다. 거기 아프게 되면 내 자가 진단합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게 모두 협심증, 신조통이 일종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은 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도는 100분제 40 내지 70, 중하게는 100분제 70 내지 90, 100% 막히게 되면 제자도 못합니다. 만약에 중하게 막혔다, 이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기본으로 주자를 권연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자는 심장병이 끝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자를 하게 되면 MRI도 못합니다. 한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로서 하는 분들이 연속 계시고 있는데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 초원 청심환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아주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준해각신학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0: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지 축구연맹전이 5일 막을 올렸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혼장승을 거뒀습니다.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2: 하계수송 여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결참호단에서는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전이 5일 훈천에서 펼쳐졌습니다. 훈천시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훈천시 각 가도 대표와 발에 고진 배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격정 넘치는 공연으로 연변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성세를 함께 경축하는 호매로운 기상을 보여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각 대표팀 기수들이 팀 깃발을 들고 입장해 연변 축구 경기의 활력과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 주당위 부석이며 훈천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각기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타이틀 스폰서인 길림은행과 협찬상 대표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을 선포하자 장내에 근 18,000명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 대결 상방은 훈천시 대표팀과 안도현 대표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단, 패스, 슈팅 등 정체로운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져 현장 관중들에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접전 끝에 훈천시 대표팀이 4대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1대3으로 연결시 대표팀이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룡정시 대표팀과 왕청현 대표팀의 경기는 7월 8일에 펼쳐집니다. 주급 지도 일꾼들은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당이 동만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전개한 사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만각지 항일 유격 근거지가 육석 건설된 후 중공 동만 특위 및 각 현 현위에서는 근거지 건설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층 당군 조직을 건전히 했습니다. 당 공천단 구의와 지부를 보편적으로 설립하고 당 공천단 명당을 장대시켜 대중을 이끌고 근거지를 건설 수호했습니다. 둘째, 항일 소베트 정권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선으로 6개의 9급 소베트 정부와 20여 개의 촌급 소베트 정부를 세우고 각종 직능기구를 설치해 민중의 항일 토지를 결집했습니다. 셋째, 반일 군중 조직과 무장을 장대시켰습니다. 반일회, 부녀회, 아동단 등 단체를 조직했는 바

0: 1933년 9월 동만의 반일 회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해 작전, 생산, 전선 지원 등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넷째, 전시 경제 건설을 착실히 틀어지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소형 병기, 피복, 인쇄 공장을 꾸려 군민 물자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위생 건강 및 선전 사업을 통과했습니다. 무료 학당, 문맹 퇴치 양 및 간부 양성반을 개설하고 문외 선전 대우를 조직했으며 전지 의료 기구를 세우고 각종 항일 간행물을 창간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근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군민 역량을 결집해 동만 항일 유격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1: 4일 전에 개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련 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농정 거시한 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홈장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2분경 최태욱의 강슛이 상대 수비수에 맞아 나왔고 포부스의 보충슛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4분경 조반이가 박스 측면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을 박지호가 골키퍼를 속여 넘기는 재치는 슛으로 골문을 글렀습니다. 점수는 1대0. 21분경 정남팀은 코너킥 기회 헤딩슛을 연결하며 처음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24분경 포부스의 강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곧 이은 코너킥에서 조반이가 올린 공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0분경 정남팀이 우리 문전을 어지럽혔지만 결정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더 이상의 점수 변화가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2분경 황진비가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정남팀도 58분경과 63분경 강슛으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74분경 측면에서 황진비가 패스해준 공이 정확히 포부스의 앞에 전달됐고 포부스가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90분경에는 쐐기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이가 상대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조반이가 직접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며 점수는 3대0으로 됐습니다. 3골 격차 앞에서 정남팀은 의욕을 상실했고 연변팀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94분경 조반이가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포부스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포부스는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드디어 3대0으로 시즌 첫 홈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7월 11일 연변농정 거시안팀은 계속해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제1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종 4대1로 상대를 꺾고 원정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지에서 온 1만 7천여 명의 축구팬들이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대표팀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분경 연변 대표팀의 임건웅이 박스 안에서 밀어차기로 정확히 골문을 열어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지속적인 맹공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멀티골 기록 점수 차이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1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지만 연변 대표팀의 골키퍼 마우신이 공을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까지 올려주었고 엄지원이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점수는 3대0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왕자침이 박스 부근에서 골을 터뜨리며 연변 대표팀은 4대0으로 앞섰습니다. 6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 점수는 4대1로 됐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승리하면서 동북축구연맹전 2연승을 거뒀고 현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선수들의 회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현지의 풍토

0: 인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6년 철도 하계 수송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입니다. 하계 수송 요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길 차부단에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열차편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이동 방향을 피복합니다. 그중 연길 서역에서는 할빈서, 장춘 방향의 열차편이 다수 추가됐고 장춘과 도문북을 왕복하는 일반 속도 열차편도 临시 추가됐습니다. 연길 창호단에서는 각 열차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근무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 및 역출입 통행 동선을 최적화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출행 체험을 높입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하계 수송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된 모든 열차편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열차표 유무는 여객 흐름 변화, 노선,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추가 열차편 정보는 중국철도 1236 공식 플랫폼 및 열차역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연길시 하천종합관리중심에 따르면 연길 불화통화 음악 분수가 7월 1일 저녁 7시부터 분수쇼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불화통화 음악분수 개방 시간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매일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매일 한 차례 공연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게 되며 이 기간 대풍, 큰비 등 악천후나 기타 특수 상황이 발생하며 공연을 중지하게 됩니다. 음악 본수는 연길시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의 불화통화 수면에 위치하는데 전체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최고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올릴 수 있습니다. 본수는 음악 및 각종 조명과 어우러져 룡행천하, 경천옥주, 시대와 더불어 전진 등 다양한 분수 형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분수의 조형은 화려하고 풍부하며 예술성과 관상성이 매우 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시각 성연을 제공합니다. 분수쇼는 도합 세조의 노래를 윤번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는 연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기는 당신이 있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두만강 잔가, 기쁨 넘치는 해랑강, 붉은의 변강 비춘에 도라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분수쇼도 펼쳐지게 됩니다.
0: 그일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가 주체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길시 부신교 로면 부설 공사가 일전 모두 완료됐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현재 대상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로와 교량이 시험 운행 조건을 갖추어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가로등 조명 공사와 세부사항 완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는 연길시 동부에 위치했으며 기점은 장백살로, 종점은 인밀로입니다. 부신교는 불화통화를 횡단하는 데 교량 길이는 379m, 너비는 37m입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대상 운행 후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 교량 연결이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 불화통화 남북 양안의 연결을 1층 강화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0: 중국 뉴스넷에서는 일전 길림 화룡 숲속 깊은 곳의 꽃사슴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일 길림 화룡에서 한 촬영 작가가 꽃사슴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꽃사슴들이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1: 7월 3일 길림일보는 경기를 매개로 문화관광 융합 인기 넘치는 연변의 새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 들어 연변주는 전통 명절, 동북축구 연맹전, 홈경기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경기를 매개로 삼고 문화로 정신을 고취하며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변에서는 경기장을 민속문화 전시의 무대로 만들어 문화와 체육 쌍방향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시장이 흥성하고 소비가 활발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

0: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유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을 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오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부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

알려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자문 보러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장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드시자마자 그 1, 2초 사이에 흡수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이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일 뿐만 아니라 서상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상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빠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장약 심리방을 5년 3개월 거의 다 돼갑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쓰고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심률문란이 나타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던 이런 분들 그리고 병원에 자주 입원했었는데 이 약을 드시면서 지금 모든 증상이 완화됐고 입원을 모르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약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저지방의 약을 지방 사람들이 쓴다 할 때 효과가 좀 못합니다. 어째 못한가 항약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북방이 사람들 남방이 약을 쓰면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전체에 동맥이 피든 정맥이 피든 순환시키는 발동기입니다. 그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심장 근육이가 탄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 세포가 많이 손상받아 있고 심장이 커지면서 심장 근육 세포가 이상하게 늘어나 있거나 이럴 때는 심장이 발동기가 제대로 돌아 못 갑니다. 심장은 우리 몸이 모든 피를 끓여서 들여오는 이런 장기입니다. 심장이 펌프작용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혈관 다 관계가 다 연계가 되어 있죠. 혈관에서 흐르는 피는 액체입니다. 이 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순환이 잘

0: 해야 되죠. 예. 사실 액체라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심장이라는 이 발동기가 있기 때문에 예, 저 머리 끝에 피, 예, 또 저 발 끝에 있는 이런 피, 또 그리고 저 손 끝에 있는 이런 피, 예, 이런 인체 말단에 있는 혈액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예. 예, 심장은 전신에 필요되는 혈액을 공급해 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혈관은 펌프에서 나오는 피를 운반해 주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예. 심장은 1분간에 약 4,500cc에 약 9건 되는 피를 방출해 냅니다. 예. 이 피를 전신 장기에 골고루 공급해 주죠. 예. 우리 신체의 각 기관 내장은 그 혈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해지면서 정상적인 생리 공능을 하게 됩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도 지금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20여 년 전 서양인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아댔습니다.
0: 예.
2: 그런데 선생님이 좀 장량심의 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자,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몇 달 만에 장려 신여방만 먹어도 지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0: 예.
2: 예. 그러고 나는 이게 뇌경색이 오면서부터 그냥 그래서 어지럼이 쥐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나 눈도 먹어봤더니 여기 영심 들었습니다.
0: 예.
2: 네.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지 눈도 가벼워서 눈도 번쩍 뜨고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이서만 바싹 나니까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방광염에 예, 뇌도염이 있어 소변 볼 때 저리고 아프고 소변도 자꾸 했는데 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저랑이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야 지금 얼마나 좋은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0: 네.
2: 지금. 예. 그래서 이번에 올 때 활동은 좋아서 예, 참가해서 약을 배달받아 먹고 있는데 저제는 한나무냐건 우리 친구 있는데 예. 얼굴 부위가 너무 통이 나서 병원에가 검사한 게 예, 3차 신경통이라 한답니다. 예, 걔 이 약 쓰면 어떻게 했는가 문의해달라 그런다.
0: 예, 이 3차 신경통이라는 거는 신경계통 질병입니다. 예, 이게 본질적으로 그의 얼굴 부위 감각을 감당하는 예, 이런 담당하는 이런 그 세 가지 예, 3차 이런 신경이 예, 이걸 말하는데 주요하게는 예, 이 얼굴 이 부위의 세 가지로 일어나는다. 예, 그 첫째는 예, 눈하고 이마 아, 그리고 영광이 이 조선말로 그러니까 안구라고 하는데 에 이게 하고에 또 코, 뼈 이 부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요 두 번째의 갈래에 그리고 아 세 번째는 또 이 볼하고 운 입술 운 이몸을 예, 또 말한다. 예, 그리고 또 아래 입술 턱하고 혀 측면을 지배하는 거 이거 말하는데 이 통증은 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느낌하고 전기 충격 같은 이런 느낌이 타들어가는 같은 이런 느낌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우리 이 그 이 3자 신경통이 주로 이 얼굴 부위에서 이거 나타나는 이런 증상인데 신경계통 이런 그 질병이죠. 예. 우리 이 약은 독특한 치료 방법인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경 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해 시켜주고 수복해줘 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제시행제입니다. 예. 그래서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요 그 이 3차 신경통이라는 거는 요거는 좀 이게 여기 그 얼굴 부위에서 딱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게인데 아주 거의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영 치료가 좀 잘 아야 되는 그런 병에 속하죠. 예. 예, 이 그 주요하게는 그 어떤 치료 방법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3차 신경통이 예, 여기 독특한 치료 방법인 그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로 추출해서 그 신경세포를 치료를 해주면서 또 다른 그 하나는 이 그 이 치료를 하자면은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또 풍한습을 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통증을 맺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예. 이 열이, 이 풍열이라든가, 또 이 간열이라든가, 이런 게신 이런 걸 또 해결해주고, 또 그 담습으로 인해서 가래가 막히거나, 기혈부족을 또 치료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예, 그 경락도 소통 또 시켜주고, 예,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 3차 신경통이, 예, 그 치료되는 그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는 이런 데에 지금 도달할 수 있는데, 예, 이 얼굴 부위에 나타나는 극심한 이 통증이 주로 그 압박감이 이렇게 나타나고 신경 신호에 이상이 생기고 이래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예. 아주 아픕니다. 이 3차 신경통이 있는 부위 얼굴 부위가 예. 이게 그 진보 예. 그런 경부에 이쪽에도 아프고 입꼬리도 아프고 또 이 중요한 감각기관이 그 이 노관부터 이거 시작하는데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에 주요하게 여기에 분포되는데 눈, 귀, 코, 입, 이 경부 이쪽에 지금 그렇게 많이 아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을 볼 때 그 풍한습 또기고 그 간열이 센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지룡이라든가 천궁 소홍화라든가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 준다. 예. 그리고 또 그 경락을 소통 전신이 경락을 또 소통시켜 줘야 됩니다. 예. 주요하게는 담남성 소목 우슬 또 소홍화라든가 지룡이 들어가 가지고 전신이 경락을 소통시켜 주죠. 예. 그리고 이 주요하게 담습으로 인해 가지고서 가래가 막히는 이런 증상이 요런 증상이 효과가 더 좋으니 그 홍경천이라든가 또 그 지룡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황기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혈 부족을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그 약재들이 또 들어갔는데 당귀하고 천궁, 황기하고 홍경천,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혈 부족에도 아주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방면으로 통해 가지고 이 그 3차 신경통을 치료해 줘야만이 그 얼굴에 그렇게 아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의 예, 해결해 줄 수 있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그러면 오늘 시리즈 수가 받아 쓰겠다는 거예요.
0: 예, 2417979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2: 예.
0: 더 상세하게 그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계세는 맞지요?
0: 맞습니다.
3: 예.
0: 말씀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 장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매우 그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예, 많은 약을 썼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예. 많은 약을 썼습니까, 이선이?
3: 야, 그전에는 그 감과약이랑 감과약을 다 좋은 거 다 썼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번에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서는 장약을 이번에 선택했는데 정말 생각지 않았는데 영 효과가 영 빠르고 좋고
0: 그렇죠.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안진저 먼저를 리뷰하고
0: 그 잠을 자지 못했잼까 근본
3: 예?
0: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서 그랬잼까 예. 그래 퇴후의 수람 그 형차 잡사잼까 이선이
3: 그렇습니다. 퇴후수도 먹고
0: 안딩도 잡수도
3: 퇴후가 안 되면 안딩도 먹고 그래 하여튼 멀리를 다 리별했습니다. 그것은
0: 이걸로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그 다음에는 골가가 다리가 아프면은 전 통편 먹고
0: 하하, 예.
3: 편다도 안 해먹습니다.
0: 예, 좋지.
3: 아니,
0: 예.
3: 그래서, 위장도 좋고, 특히, 탕도 보면은 반해가 생각이 없습니다. 국리가 없기 때문에, 반해 영삼을 인사청해가지고 잘 자고, 그런데 각방 면에서 예, 많은 허던을 봐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약은 안 그래도 꾸준히

0: 적용하고 다 선생 덕분이다.
1: 아이고, 약을 좋은 거 선택하시오. 그렇죠. 무슨
0: 아니 무슨 그래 에이. 선생님이 아이 말씀하면은 원래 이런 약을 원래
1: 모를 수가 있죠. 예, 모를 수가 있지. 예. 예.
0: 그랬습니다. 그래서 즐겨웠습니다. 예. 이제 그래도 계속 나는 것도 꾸준히 복용하고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예. 환자분 정말 예, 이 80, 60, 이 고령이 진짜로 정말 효과를 많이 본 겁니다.
0: 예,
1: 예 얼마나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지금. 예. 예. 예 어째서나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장약 신내방을 먹는 환자인데 예. 저는 신장병이 좀 심하고 뇌경색이 두 번 나와서 예. 예. 장약을 쓰기 전에는 요알링기 실에서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고 예, 심할 때는 예, 막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이 그 통쇄나고 또 뒤땅둥이 아파하고 숨이 참으면서 헐떡거리면서 땀은 또 빨빨 얼마나 흘리는지 그래서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하면 원래 아야 됩니다. 그래 입원해야 관을 놓고 관을 놓고 하는지.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신내박을 먹는다면 지금은 아픈 데 없이 그 입원하는 거 모른다 지금.
1: 아 예.
3: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너무 예. 좋습니다 정말. 지금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놔서요. 30년간에가 나아요. 서양인이 고혈압 약을 먹고 이게 지내왔고요. 장약 신내박을 먹는다면 선생님이 정확한 지도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이래서 장약을 간량하면서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공부를 해줬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이래 이 방법대로 먹은 게야. 아홉 달 만에는 이 장약만 먹는 것도 사람 조심히 그러셔야 되지, 그니까.
1: 아, 예.
3: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을까, 그치? 정말 이 약은 정말 보무에 해발이 높은 수장이 설탕, 설탕 고지에서 나온 약이고, 그 가운데 이 홍경초는 예, 또 5,400m나 되는 그런 고산지구에서 바람약이 서장에서 예, 연홍지물로 불리우는 예, 이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었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렇지. 예, 그래 그런지 약 효과가 영 강렬하고 확실한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신도시발생이 있으면 많은 효과를 볼까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예. 이번에 이 활동 좋을 때, 또, 공기 청소기를 준다지, 또, 총금액에 서름에 또 가려준다지, 얼마나
1: 맞습니다, 예. 아주 좋죠, 예. 공기 청정기 얼마나 좋다고 그래, 거기.
3: 예,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건강 잡기 구매도 계속 먹다 그런다.
1: 예, 그렇게 하시죠.
3: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누, 우리 둘째 신우 있는데, 어떻게 됐든 무슨, 둘째 신우에, 그런, 신장에 주자를 두 개나 하고 또 어떻게 그런지 그냥 소화해야 되고 주자 한 것도 별로 불편하고 자꾸 뒤끔뒤끔 아프고 또 관절통이 있어서 야 걸린 게 영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약 신내방을 이렇게 내 소개해서 먹었는데 지금 얼마간 잡수었습니다. 잡수고서 효과 좋다고 영원히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흔히 좋냐고 얼마나 좋아하고 나는 이번에 활동에 자기를 참가해서 그 고기 측성기 조치도 약해서 그런 총금액에서도 사스름에를 가면서 이럴 때 싸지고 어떻게 싸겠냐 오늘도 36일까지 다 받겠답니다.
1: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31년이 서양의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1: 예.
4: 그러다 선생님이 장약 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신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된지, 몇 달 후, 먹다 먹은 후,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매일 먹도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도 같았었는데 좀 혈압 조절이 야 너무 잘 됩니다.
1: 잘 되죠 원래 예.
4: 예 그러니까 나는 여덟 달 만에 잔약 신유로만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이게.
1: 네.
4: 예 그리고도 나는 예 오른쪽 경동맥에 방광이 있었는데 신내방 늑다방 먹고 검사를 하니까 경동막에 오른쪽 방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1: 예.
4: 야 정말 큰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러더니 그 저는 또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앞뒤 가슴 바로 쏙쏙지 이런 감이서 근데 밖에 집어 들어오면 숨이 타 막힌 것 같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예, 심내방법 후부터 이 증상이 좀 하나하나씩 좀 해결되고 지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4: 예. 그리고 예, 효과 좋은 우리 이번 활동에 이거야 계속 먹기에 또 특히 공기 청소기 주길래 이번엔 또 다달바다 또 가져왔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예. 그 공기 청정기 얼마나 좋은지.
4: 예, 예, 야, 정말 그 신기합니다. 예. 그래, 예, 그리고 내 친구, 그, 내 소개해가지고 이약 먹고 있는데, 조금 효과가 영 좋답니다. 이 친구는 심장이 안 좋아, 두지 아프게 했고, 아, 그리고 또 뱀비도 심하고, 아, 이랬는데, 아, 조금 뭐, 뱀비도 좋아지고, 항상 손발 저리 어집지나던 게, 이런 사람들 조금 이롭다면, 영 기뻐합니다.
1: 하하, 예. 원래 예. 그런 거 치료하지.
4: 네.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 또 특히 공기 청소기 중단에 이거 욕심내서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36가구.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4: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혈압도 때문에 한 10년 거의 서약 먹었습니다. 혈압약. 예. 선생님이고 장약심 예방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약을 먹게 됐습니다. 이 약은 거의 2년째 먹고 있는데 한 5달부터 선생님이 또 약을 감량해서 먹으라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 알려줘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5달부터 그것도 이 약만 조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혈압은 완전히 안정된 것 같습니다.
1: 예.
5: 큰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1: 그렇죠. 예.
5: 예, 부여할까 많이 걱정했단 말입니다.
1: 예.
5: 그리고 또 심장이 실리부치가 심하고 쉽게 놀라고.
1: 예.
5: 계속 봤습니다. 예. 도로 지지 누른 것처럼. 예. 영국에서 근심걱정 쌓인 것처럼 불안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5: 이거 입만 쓰고 있는데 지금 놀라는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박동도 많이 고르워지고, 특히 심장에 원래는 덜 내려놓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 개운해졌습니다.
1: 예. 만약에 제가 심장이 예. 무겁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 많이 돌려 지들고 노는 것 같다고. 예, 예. 그러죠.
5: 예. 그러니까 숨이 올라와요. 또 가무 이런 거 답답하고 이랬는데 그 증상이 없어지고 예. 또 관절이 아이도 와가지고 무릎 관절이 아이도 와서 예. 로티 오르내리기 영 힘들고 다리 자꾸 붓기도 했는데 지금 예. 다리 부순 게 내리고 다리가 많이 거뜬해졌으면 옛날엔 천근 무게라도 과언이 아닌다.
1: 예.
5: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1: 예.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5: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또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5: 미리 주고 현금도 가면 아무래도 둘이 먹자면은 계속하고 이만 미리 돌 때 싸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5: 예. 남편 또 친구분을 소개해서 그분 잡수고 있는데 심장도 아이도 심장도 부지하고 두 번이나 하고 예.
1: 예.
5: 그 다음에 위도 아이 좋고 혈압도 높고 한데 이거 한 반년 쓰는데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고 해. 자기도 이거 공기 청정기도 가지지 현금도 감해주지 아까 이럴 때 싸겠다면서 네. 오늘 예.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그분이 이제 그런 증상에도 효과 좋을 수 있으니까 나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5: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6: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해약인 고혈압이하고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6: 2년 다후 당약 심내방 먹고 있는데 약도 달다고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니까.
1: 그렇죠. 예.
6: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6: 예, 예. 지금 예, 당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나 예, 집에 있는 건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6: 예.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대가.
1: 예.
6: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 아예 납니다.
1: 네.
6: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 이롭습니다. 지금은 아. 예, 아침에 일어나네. 정

0: 대신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지금 저는 예, 이하고 먹으면서 예, 이야기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예.
0: 예,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하만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0: 네, 지금 예, 소개해준 친척 친구들이 예, 정말 쓰는 게 예, 용 요러면 됩니다. 근데 예. 예, 쓰는 사람마다 뭐도 할까 좋다 되니까.
1: 아, 그렇죠. 예.
0: 예, 내 대비 칭찬 받습니다.
1: 하하, 예.
0: 예,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약 소개를 해줘서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아, 그, 특히 요즘 같은 날씨,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예, 풍습이 있는 분들 보면은, 심장에 비대가 와서, 심장은 원래 자기 주먹만큼 이렇게 크지만, 그런 분들 심장이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아주 꿈뜨고, 활동 灵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리고 또 고혈압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다 심장 비대가 있습니다. 예, 혈압이 높아 압이 높은 데다가 심장에서 피를 뿜어서 내보내서 하니까 심장이 또 힘에 붙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비대가 오게 되면은 그 어간에 있는 이천판막이라든가 삼천판막이라든가 이런 문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전체적인 심장이 쭉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이천판막, 삼천판막이 다치지 못하죠. 예. 예, 이러면서 연세 있는 분들 심장 공능이 예, 그 팍 떨어지는 게 알립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심리방 보면은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심장 근육 세포를 격화시켜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심장 근육이 비대가 왔다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아, 그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약 심리방을 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예, 그, 이게 서상약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통에 서상의사가 장약 심리방이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중의가 아, 그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
2: 네.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조 성분인 바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너무 많이 짊어졌다면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너무 적게 갖고 살았다면 조금씩 채워가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삶의 균형을 맞춰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영상 18도, 최고기온은 섭씨영상 26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를 보셨습니까? 영화 속 인물 중 이 정의로운 토끼와 총명한 여우도 인상적이었지만 행동이 느리지만 레이싱하는 나무늘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나무늘보 외에도 어떤 느린 동물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매너티, 그러니까 한어말로 하이뉴가 되겠습니다. 네, 매너티는 사랑스러운 바다동물로 몸 길이는 2m 50cm에서 4m 60cm에 달하며 몸무게는 700근에서 3200근까지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어로는 소물고기라도 하는 이 매너티는 듀공과 더불어 인어를 연장시키는 이 수생동물로 몸 길이는 뭐 그 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매너티의 앞발은 가슴 지느러미로 발달했고 두 발로는 물건을 받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뒷다리는 없고 꼬리 지느러미는 주걱 모양이며 끝이 약간 뾰족하다고 합니다. 매너티의 몸 빛깔은 엷은 군청색 또는 보라색이 도는 회색으로 꼬리 지느러미 및 가슴 지느러미의 등면은 빛깔이 다소 짙습니다. 이 배면은 옅은 색으로 눈이 작으며 콧구멍은 얼굴 우쪽에 두 개가 열려있다고 합니다. 매너티는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이면 완전히 성장한다고 하네요. 매너티는 대개 아마존, 까리브해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도 서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얕은 바다에서 번성하며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매너티는 대부분 물 표면에 떠있는데 생활 환경에 포식자가 없으므로 방어 기제나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너티가 세계에서 가장 느린 동물이 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주로 시간을 먹고 자는 데 소비해서 크기와 체중이 무거워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요, 길라 몬스터입니다. 하는 말로는 질라두시인데요. 메이코 독 도마뱀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도마뱀은 무시무시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코모도 도마뱀도 독을 가지고 있는 도마뱀 중 하나인데 이 코모도 도마뱀은 독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침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길라몬스터 역시 코모도 도마뱀과 같이 침에 박테리아가 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서부 지역과 메이코 북서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길라몬스터는 사막의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길라몬스터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길라강의 괴물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은 얼굴에 주황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길라몬스터는 딱 봐도 형태가 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대개 땅속에 숨어 있으며 드물게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크기가 약 55cm인 길라몬스터는 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 중 하나입니다. 길라몬스터는 몸이 지방을 저장하고 배고플 때는 이 지방을 이용해서 배를 부르게 하기 때문에 음식을 찾으러 나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식자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게 해주어 동물 왕국에서 신체 움직임이 가장 느린 유기체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로리스 원숭이입니다. 하는 말로는 란홀 되겠습니다. 로리스 원숭이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영장류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 동물 로리스 원숭이 란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겨우르다의 란자의 원숭이 호입니다. 자, 원숭이 로리스 원숭인데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영장류입니다. 로리스과의 늘보 로리스는 슬로 로리스로 불리며 이름에서부터 느린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늘보 로리스의 몸 길이는 18cm에서 38cm이고 몸무게는 농량에서 너근 정도입니다. 털의 색깔은 회색, 적갈색, 황갈색 등 종에 따라 다양하며 등에는 짙은 색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머리는 둥글고 눈은 크며 귀는 작습니다. 몸통은 길고 앞다리와 뒷다리 길이는 같으며 발가락은 나무가지를 쥐기 알맞게 되어 있으며 사람 손과 닮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보로리스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지만 위급할 때에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잡식성으로 곤충과 과일 등을 먹으며 이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해마입니다. 전 세계 열대지방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일종인 해마.

아이는 특별한 신체 구조가 있어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해마는 장어류와 더불어 지느러미가 가장 덜 발달된 이 어류인데요. 따라서 헤엄이 아니라 거의 물살에 밀려서 떠다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양손에 종이를 한 장씩 붙이고 수영하는 격이라고 하네요. 대신 발달된 꼬리로 주변의 물풀이나 산호 등을 붙잡고 근처를 지나가는 먹이를 먹는 게 일상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마는 일생 동안 거의 한 곳에서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들 잘 알고 있는 코알라입니다. 이 현지에서는 네이티브 부베어라고 하며 나무타기 주머니곰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몸 길이는 60cm에서 80cm이고 몸무게는 수컷이 약 20근 좌우, 암컷이 약 16근 좌우라고 합니다. 영장류가 아니면서도 유일하게 지문이 있으며 꼬리는 너무 짧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코알라는 매우 강한 사지와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를 더 빨리 기어올라 잎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여전히 천천히 움직임으로 수명 주기가 대부분이 나무에서 소비된다고 합니다. 코알라는 해발고 600m 이상의 유칼리나무 숲에서 서식하는데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이동할 때에는 대개 가지에서 가지로 건너가지만 때로는 땅 우를 걷기도 합니다. 하루에 보통 20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먹는다고 하네요. 보금자리는 만들지 않고 낮에는 나뭇가지 사이에 걸터 앉아서 쉬다가 밤에 나뭇가지 우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유칼리 나무의 잎이나 새싹만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느린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느린 만큼 귀여움은 배가 되는 동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이 부족하면요,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죠. 무기력해지고 심할 경우는 질병으로도 또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줄까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할 우리 몸의 중요한 변화들 함께 알아봅니다.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체중 증가입니다. 이 체중과 수면 부족 사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에 비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이 체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은 밤동안 약 300칼로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이 코티솔, 즉 살을 지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자, 다음 뇌의 변화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무기력함을 느끼는데요. 네, 과학적으로 수면 부족은 우리 뇌에서 생각의 과정들을 32%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성 수면 부족인 사람들은 뇌가 작아지고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심한 감정 기복입니다. 보통 이 불면증은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잠이 부족할 경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괜히 잠이 부족하고 피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억력 감퇴입니다. 수면 부족은 건망증의 대표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는 작은 것도 기억해내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은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충분한 수면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잘 때 수면 환경이 서늘하고 어두우며 조용함을 유지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근육을 이완해서 몸이 아주 편안합니다. 자, 오늘부터 참고해서 꿀잠을 자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행복하지 않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주 찾아오는 행복은 언제나 긍정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

법인 보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보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보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방송 이어집니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한 걸까요? 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오래 앉아있다 일어설 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김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영일시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말한 퇴행성 관절염, 뭐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골관절병도 그렇고 또 여러 만성 질환에 또 면역성 질환 많은 질환이 지금 이학의 수준으로서 치료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은 몇십 년 동안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낸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면역각성요법하고 세포재생요법, 즉 부강주사요법 이것을 병행함으로 해서 잘 낫지 않는 이런 만성질병, 퇴행성질병, 면역성질병 치료에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골관절질환이 여기서도 아마 제일 흔한 것은 무릎 관절염을 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아무튼 태어나서부터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걸어야 하니까
0: 그렇죠.
1: 움직여야 하니까 이러는 과정에 무릎을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또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쓰면 쓸수록 이 무릎 관절이 왜 병이 생기는가? 이 관절이라는 것은 무릎의 그 대퇴뼈하고 아랫부분하고 정강이 뼈 서로 이어지면서 관절을 이루는데 이 뼈 끝에는 연골이라는 얇은 층이 있습니다.
0: 네.
1: 3mm 정도.
0: 네.
1: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평생 쓰다 나니까 쓰면 쓸수록 아무래도 다슬게 됩니다.
0: 네, 그렇죠.
1: 다슬어 빠지고 얇아지고 찢겨도 지고 몽땅 없어도 지고.
0: 네네.
1: 네. 그뿐인가 하면 또 뼈도 노화돼서 뼈가 노화되면 골질 증식 쓸모없는 뼈

0: 가시 같은 게 돌출이 된 하옵니다. 예, 이러니까 예, 이런 변화가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중요한 그 원인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아프니까.
1: 그렇죠.
0: 예, 관절염의 특징 제일 중요한 것이 통증. 이 통증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집안에서 뭐 일상 그 가사도 할 수 없고 또 모두 중집에 거주하니까 층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예. 예, 지금 운동이 좋다 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또 제대로 못하고
1: 네.
0: 예, 더 나아가 뭐 남들이 그렇게 그 경치 좋은 곳에 유람도 다니고 하는데 아 무릎이 아프니까 아, 이런 좋은 생각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이와 같이 무릎 관절염은 아, 뭐 당장 사람이 뭐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병은 아닌데
1: 네. 예,
0: 줄고 예,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질병 예, 그러나 결국은 나빠지면서 예, 나중에 가서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그때 가서 병원을 찾으니까 수술하라 합니다.
1: 네.
0: 예, 수술이 최후의 선택. 그전에는 또 약을 써도 다 소염지통제 예,
1: 네.
0: 예, 아프지 않으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또 환자분들은 많이 써옵니다. 예?
1: 네.
0: 뭐 서약도 쓰고 중약으로 또 좋다 하니까 다 쓰고 이래서 뭐 1년에 돈 얼마 날리는지도 모릅니다.
1: 네.
0: 예? 예, 이렇게 쓰고 해도 결국은 더 나빠지는 예? 이런 것으로서 아, 수술까지 하려니까 실제 아, 노인분들이 수술을 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1: 네, 그렇죠.
0: 예. 첫째는 아무래도 비용 문제.
1: 네네.
0: 예, 수술의 비용은 아무래도 몇만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몇만원 정도. 만약 외국 같은데 예, 수입제 인공 관절을 한다 할 때는 뭐 10몇만. 예,
1: 아,
0: 예. 이런 비용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하기 전에 마취도 해야 되는 것이고
1: 네.
0: 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수술하기 전에는 가족한테 서명하게 합니다.
1: 네, 그렇죠. 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예. 네. 이래서 그렇게 선뜻이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시간도 또 길어야 되고
1: 네.
0: 예, 오래 누워있다 보면 관절에 문제 있었지만 관절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많이 줄어듭니다.
1: 네.
0: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침상에 일주일 이상 누워있으면 근육 위축이 옵니다.
1: 네.
0: 예, 근육은 움직여야 예, 예, 더 튼튼해지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근육이 위축이 되면 또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예,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집에 누워 있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살도 찌고 예,
1: 그렇죠.
0: 예, 저 아무래도 예, 그 지방이 많이 쌓이고
1: 네.
0: 예, 이러니까 당뇨병도 뭐 예, 또 고혈압에 예, 예, 심장병에 이게 다 사실은 한 뿌리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1: 네.
0: 네, 이러니까 관절병이었지만 결국은 다른 질병까지 이어지는 예,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현대병원에서는 어떤 치료하는가? 예, 부강주사로서 치료합니다.
1: 네.
0: 예,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치료법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그 리관래 원장님이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예,
1: 네.
0: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들어 못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 네.
0: 예, 이 치료는 주로 퇴행성, 예, 이제처럼 무릎 관절염도 좋고, 모든 골관절병에 다 적용이 됩니다. 예, 골관절병 하면 그 위에도 뭐 대퇴골 모혈 괴사라든지 경추병, 견주염, 또는 발목 관절, 파

0: 팔의 주안 관절, 예, 또는 또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추간판 탈출, 예, 이런 모든 골관절 질병에 있어서 부강수사료법은 최우선적으로 인정을 받는 치료입니다.
1: 네.
0: 현대병원에서는 그저 치료해 준다, 예, 치료만 한다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지는 것이 현대병원의 독특한 의료 품격입니다.
1: 네.
0: 부강수사 한 세 번, 네 번 치료해서 효과 없다면 그 후에는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1: 네.
0: 예,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병원은 아마 전국 각지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3년을 책임져 드립니다.
1: 네, 3년이나요.
0: 예.
1: 네.
0: 3년 내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또 다시 병원에 오셔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예, 이와 같이 현대병원에서는 이 부강수사료법으로서 완전 책임지는, 예, 예, 이러한 의료 방법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예, 뭐 약속해 드리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부강수사는 처음에 비용이 그때는 이전에 1,800원 한 번 횟수에,
1: 네,
0: 그 후에 지금은, 예,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서 감소해서, 예, 한 번 치료의 비용은 1,300원.
1: 네.
0: 예. 뭐 수술에 비할 수도 없습니다.
1: 네, 부담을, 예, 좀 덜어드리려고.
0: 예. 네. 보통 한 세 번 내지 네 번 치료받으면, 예, 기본상에 다 낫습니다.
1: 네.
0: 예. 그래도 낫지 않는다는 경우는 극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1: 네,
0: 여러 사람 치료했는데 많은 사람 치료해서 다 그 이상 5번도 6번도 해야 된다 하면 병원은 계속 그 사람들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러니까 한 세 번 치료에 기본상 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 초기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 예. 활동하기만 하면 좀 어쩐지 피로감도 느끼고,
1: 네네,
0: 예, 다리가, 예, 무릎이 좀 시원하지 못하다. 예, 그런데 쉬고 나면 그래도 좀 낫고, 예, 예,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예, 그리고 좀 날씨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1: 아, 예. 네.
0: 차거나 혹은 습하거나,
1: 예, 비오거나,
0: 예, 이럴, 네, 때면, 예, 내 무릎의 관절에서 벌써 일기예보처럼 신어 온다,
1: 네,
0: 하고까지 합니다.
1: 네. 네.
0: 예, 처음에는 이렇지만 후에 가서는 무릎을 쓰나 안 쓰나 점점, 예, 더 가중해지고 어떤 약을 먹어도 별로 잘 해결이 안 되고, 예, 예, 이러다가 결국은 또 제3단계 엄중해지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1: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동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 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인한병도 부강주사 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여유 시간이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병원은 어느 정도 증상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0: 아, 병원 찾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1: 네네. 예.
0: 근데 지금 치료, 다 어떤 병원을 가나 처음에는 다 소염제, 지통제,
1: 네.
0: 예, 아프지 않게 하는 이런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1: 네.
0: 그러다가 또 안 되면 그 봉폐 주사,
1: 네네.
0: 그게 뭔가 하면 격소, 예, 스테로이드제, 예, 이것을 뭐 주사 맞았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주사를 말합니다.
1: 네.
0: 예, 현대병원의 그 주사하고 본질적으로 예, 성질이 근본상 다른 주사입니다.
1: 네.
0: 주사라는 것은 주사기에다 약물을 넣고 근육에 주사할 뿐이지 그 안에 어떤 약물을 넣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여기 현대병원의 부강주사 예, 이거는 이와 다르게 조금 경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여러 번 치료하지 않아도 낫을 수 있고 아주 엄중해서 수술까지 필요한 환자라 해도 네, 세 번, 네 번 치료에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드립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수술이 두렵다면 예, 나는 아무리 약을 써봐도 잘 낫지 않고 큰 병원 가니까 수술까지 하라는데 예, 이런 분들 하면 예, 현대병원에 265-2120, 예, 265-2120에 연락하셔서 상세한 문의도 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이 퇴행성 관절 환자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예, 한번 치료해 볼까 해서 네, 이렇게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보통 부강주사 한 번에 치료되는 환자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이 중한 환자라 해도 꼭 의사 선생님이 지시에 따라 예, 몇 번 치료해야 한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면 이제 마른 대로 나았을 때까지 책임져드립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가 보자 하는 생각으로 치료한다면 예, 예, 벌써 이거는 의사하고 환자하고 서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아주 오래된 몇십 년 동안 알았던 이런 병이가 한 번 치료에 낫자 하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1: 네.
0: 예, 이미 퇴화되고 다 다스렸던 조직이 주사 맞자마자 금방 이거는 세포 재생 요법이라 하는데 예,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재생하는 시간이 예, 수여되므로 두 번 치료받고 세 번 치료하면서 점차 퇴화된 세포가 다시 재생하도록 예, 시간을 줘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번 치료한 다음에 한 열흘 좌우의 간격을 두고 예, 그리고서 두 번째 또 열흘 간격을 두고 예, 이렇게 세 번, 네 번 치료하면 절대 대부분 환자들이 치료되고 예, 다시 재발하지 예, 않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부강 주사

0: 마려뽀, 예, 예,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는 한 10여 종의 약물이 들어있습니다.
1: 아, 네.
0: 그 약물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 경한가, 네. 중한가, 또는 연세에 따라서, 어떤 약물은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약물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주사 즉석에서 배합을 해서 근육에다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예, 이렇게 주사하는 것으로서, 오, 크게 아프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아프다고 의사한테 말하면 또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부강주사를, 그 우리 몸의 중요한 혈자리나 또 근육에 주사하면 어떤 작용하는가? 예, 예, 우리 인체 이제 말한 그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예, 여기는 특히 연골이 세포가 다 다스려서, 예, 그래서 이 주사하게 되면 이 주사는 퇴화된 세포가, 예, 다시 재생하도록 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1: 예. 네.
0: 예. 이래서, 이 다방면의 질병에 다 씁니다. 무릎 관절염도 그렇고, 혈관이나 뼈, 예. 그리고 또 이런, 예, 예, 피부도 그렇고, 이런 여러, 부위에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돕기 때문에, 그래서 부강주사료법은 무릎 관절염 외에도 치료할 수 있는 병 가질 수가 많습니다.
1: 네.
0: 네. 특히 이제 말한 그 모든 골관절병도 그렇고, 예, 또 그 외에도 모든 통증성 질환에, 예, 우리 몸에 그 통증 원인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예, 이런 통증. 그리고 아주 극심한 림상에서 알아본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예, 이게 아주 극심한 통증, 예를 들면, 예, 3차 신경통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또한 대상포진 후유증의 통증, 또는 편두통, 예, 담결석, 신결석으로 인한 통증도, 골절 후의 통증, 뭐, 예, 어떤 거는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예, 이런 통증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통증에, 예, 심지어는, 예, 암으로 인한 통증에까지도 지통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아프다 하면 모두 지통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 네,
0: 지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또 아주 이 극심한 통증, 3차 신경통 같은 것은 그 카마시핀 같은, 예, 이 통, 지통제, 예, 또 암 환자들이 지통이라 하면 마약성을 띈, 예,
1: 네,
0: 아주 강한, 예, 이런 지통제를 사용하면서도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현대병원에서는 이러한 그 지통제 사용이 없습니다.
1: 네.
0: 지통제 사용이 없이 통증을 바로 해결되게 하는 것이 특점입니다. 예, 이래서 그, 예, 여러분들이 잘 해결 안 되는 이런 통증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예, 연기시 현대병원에 265-2120에, 예, 265-2120에, 예,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릎 관절염은, 물론 연세 증가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50세가 넘으면 정밀한 검사, 엑스레이 검사에서 한 80%의 분들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 합니다.
1: 네.
0: 예, 벌써 70이 넘으면 대부분, 절대 대부분이 다 관절 소견이 있는데,
1: 네,
0: 근데 뭐 이런 관절 변화 소견이 있다 해서 다 관절염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증상이 있어야만, 예,
1: 네,
0: 예, 이때를 관절염이라고, 예, 할 수가 있고, 예, 뜻인즉 많은 분들이 다 이 관절이 나이 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1: 네.
0: 예, 새로 만든 기계도 뭐, 오랜 세월

0: 지나면 기름도 치고 아껴 쓰면서 고치기도 하고 해도 결국은 고장날 때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0: 사람이 뼈 관절 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은 사람이 살면서 특히 연세가 들면 숙명처럼 네. 예, 거진다 찾아온다 하는 뜻입니다.
1: 네.
0: 예, 그러나 또 몇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야, 이게 과격하게 사용하는 거에
1: 네, 네.
0: 예, 너무 지나친 운동이나 또 너무 좀 그 힘겨운 노동일을 많이 했을 때에
1: 네.
0: 예, 또한 그 외에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
1: 아, 비만이신 예, 분들.
0: 그게 참 답답합니다.
1: 네, 그렇죠.
0: 지금 비만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1: 네네.
0: 예, 비만도 만병의 근원입니다.
1: 네.
0: 예, 관절병도 있고요. 비만 때문에 오는 것으로서 체중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1: 네. 아,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봐야 되나요?
0: 소리 나기는 납니다.
1: 네.
0: 예, 뚝뚝 소리 나는데 예, 우리가 어릴 때 손가락으로 관절 딱딱 눌러보면 소리 나는 예, 그건 네네. 장난처럼 했는데
1: 네네.
0: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으면 괜찮고
1: 아, 예. 네. 아프면
0: 예, 그 움직일 때 뭐 꾸두둑 소리도 나고 아프다 예?
1: 네.
0: 예, 이러면 관절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는데 층계 오르내릴 때 우리 모비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 무릎에는 힘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1: 네.
0: 영이라고 볼 수 있고
1: 네.
0: 서면 자기 체중만한 힘이 무릎에 가해지고
1: 네네.
0: 그다음에 층계 오를 때는 자기 체중이 3배의 힘이 가해집니다.
1: 아, 네.
0: 네. 그리고 또 층계를 내려갈 때는 4배의 힘이 가해집니다.
1: 네.
0: 그럴 때 또의 그 위에 자세로서 달리기를 한다.
1: 네.
0: 예, 이럴 때는 6배의 힘이 가했습니다.
1: 아, 네.
0: 그리고 제일 최악이 나쁜 게 무엇인가 하며 무릎을 꿇는 자세.
1: 아, 네. 예,
0: 그것을 그 하녀 무릎이라고 해.
1: 네, 네.
0: 저 일본에서 여성들이 무릎 네. 꿇길 잘하는데 그 자세가 나쁘고
1: 네.
0: 또 뭐 일본이 아니더라도 여기 집안 가사일을 하는 부녀들 예, 무릎 꿇고 땅바닥을 닦거나 뭐 가사일을 하거나
1: 네.
0: 이때는 8배 힘이 가했습니다.
1: 아, 정말 안 좋은 거네요.
0: 예,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도 무릎 관절염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저 약 쓰면 된다,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할 한다는 것은 전부입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만 줄일게요. 평소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넘기지 마시고 현대병원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립 추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료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청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편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이 전문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각지 각 부문에서 장마철 안전 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당사와 문헌연구원이 편집한 기청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편이 일전에 중앙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당의 집권 기반이고 역량의 원천인 기청은 모든 사업의 착지점입니다. 지방에 있거나 중앙에서 사업을 진행한 후에도

0: 금평 동지는 시종 기층을 중시하고 관심하고 지지하고 기층에 심입하면서 기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장원한 계획과 근본을 다지는 쟁략으로 삼고 리론의 의의와 실천 가치가 풍부한 일련의 기층 사업 방법을 모색하고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동지가 기층 사업 방법을 둘러싸고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사상 경지가 고상하고 시원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사상성이 깊습니다. 그리고 기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층에 심입하고 기층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는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답함으로써 기층 사업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기층에 착안하는 선명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시키며 중국식 현대화가 가장 믿음직하고 지속적인 역량 원천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주제가 9개, 론술이 287편인 론술 발췌편은 1983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기간 습금형 동지의 보고, 연설, 문장, 지시, 회시 등 중요한 문헌 195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중 일부 론술은 처음 공개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1: 습금형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모든 일은 바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시종 인민을 마음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분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개혁 발전 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더 공평하고 더 많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공동부유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도록 하면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켰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새로 당선된 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열렬한 박수 갈채 속에서 인민대회당 동대청에 들어섰습니다. 만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습금평 총서기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라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행복은 부지런한 노동을 통해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며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생산 생활난을 힘써 해결하고 공동부의 길을 확고 부동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인민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민생과 인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지를 시찰하든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든 군중의 행복한 생활을 깊이 관심했습니다. 2013년 11월 호남 상서 화원현 18동촌을 시찰할 때 총서기는 처음 정멸 가난 구제 리념을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가난 구제 착안할 때 절대 고만 외치거나 높은 목표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실사 구시와 현지 실정에 따른 분류 지도 정밀 가난 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석의 지침에 따라 18동촌은 현지 실정에 맞는 농촌 관광, 묘수, 특색 재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2017년에 빈곤의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현재 18동촌은 주변 마을과 손잡고 향촌진흥의 길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18동촌 묘수문화산업요한회사 책임자 진국도는 묘수 기회를 전승하는 한편 진흥 작업장의 관광제품, 문화장애제품을 통해 수입 증대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빈곤의 탈공략전의 승리를 위해서 습금평 총서기는 친히 출정하고 동료하는 한편 5급 서기 책임제를 열고 전당을 동원해 공략전을 치렀습니다. 2021년 2월에 열린 전국 빈곤해탈 공략전 총화표창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의 공동 노력을 거쳐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각에 우리나라 빈곤해탈 공략전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는 전면적 초요사회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위해서 튼튼한 발걸음을 이리고 인민의 소망에 따라 진행하는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하기까지 신시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0: 제 취향을 일관적으로 견지했습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고 발전의 초석입니다. 올해 전국 도시의 신규 취업 예기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입니다. 올 1월부터 올까지 우리나라 취업 정신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왕효평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업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기층의 취업 공간을 넓히며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일련의 기능 훈련 항목을 시행하고 농민 보무자의 취업 경로를 넓힐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약탈 군체에 대한 취업 원조를 전개해 그들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수입 증대를 실현할 것입니다. 병 보이는 문제는 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면 전국적으로 1호 보건기구가 110만 개에 달하며 도시와 농촌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리고 김밀형 도시의료그룹 시범사업을 전개한 도시가 81개 김밀형 현역의료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는 현시와 구가 2천여 개입니다. 진료복지에 위치한 섬서성 상락시 상남현에서는 산길이 멀고 구급치료가 지연되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현역 네트워크의 통일적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상남현 병원 이목과 부수임 소훈박에 따르면 가장 먼 향진의 경우 현 소재지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반시간 구급권과 통일 배치 지휘 플랫폼을 구축하고 영내 1호 구급차 24대를 전부 시스템에 접속시켜 전문가가 원격으로 실시간 지도를 하고 차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바로 인민이고 인민은 바로 강산입니다. 강산을 통일하고 지키는 것은 인민의 마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1호 보건체계,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기초교육 보급률과 관근지표가 중고소득국가의 평균 수준을 전면적으로 초월했습니다. 교육부 부장 회진봉은 당중앙의 교육강국건설계획 요강을 발표한 후 교육 분야는 이미 3개년 행동계획을 가동하고 실시하고 선호하여 6대 류형의 개혁 방안을 출범해 교육 강국 건설에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 복지를 증진하며 공동부의 길에서 확고하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인민의 생활 품질을 부단히 격상시키는 것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올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에서 교육, 사회보상과 취업, 보건건강, 주택보상 등 4대 지출이 점하는 비중이 41.3%에 달해 최근 몇 년간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신주대지에서 15차 5기는 전망기획에 화려한 민생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새로운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의 령도는 사회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당기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군기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당을 따르면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장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료한 연설이 전군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한 장병들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시종 당의 말을 따르며 군대 건설의 근본과 강군의 혼을 다지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된 임무에 몰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필승의 전투력을 연마하고 부르면 즉시 달려오고 전투를 벌이면 필승하는 종리 부대를 건설하기 위해 힘다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세로정에서 반드시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찰하며 인민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습금평의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정치 정돈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라는 근본 제도를 튼튼히 다지고 홍색 혈맥을 전승하고 강군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우리군 특유의 정치적 우세를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인 로켓군 모부 장병 하현달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총취하면서 격동된 마음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군은 당정이 직접 장악하고 사용하는 전략 역량이며 당에 대한 로켓군의 충성은 타고난 요전 혈맥이자

0: 지종 변하지 않은 정치적 본색입니다. 올해는 전략미사일부대 장설 60주년입니다. 신시대 로켓군 장병으로서 우리는 매번 실장비 조작과 모든 훈련 임무에서 절대적 충성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직접 조작하고 당의 지휘를 굳건히 따르는 것을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육군 제80집단군 모료단 장병학봉은 기층지휘원으로서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학습하는 것은 바로 습금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방침을 전면 관찰하며 인민 대중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단호히 관찰하고 습금평 주석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습금평 주석에 책임지고 습금평 주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부전구 해군 항공병 모부대 장병 리덕덕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백년 대당이 영원히 생기를 유지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체계적으로 초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해일선에 주둔하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상 정풍을 전개하고 정치 종전과 훈련을 심화하며 혁명적 단조를 강화하는 한편 시종 인민군대의 순결성과 영광을 유지해 군기가 영원히 당기를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무장경찰 사천총대 조정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홍군련대로서 반드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당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와 고도일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근무와 임무 수행, 돌발 사태에 대응하는 전 과정이 융합시키고 인민을 위해 총대를 메고 인민을 위해 싸운다는 성스러운 직책을 명기하고 권군 100년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공략전을 잘 치를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정치 건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에 의한 군대 관리를 조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건군 100년 분토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고 이민 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하며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들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3단계 전략적 배치를 단호히 관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리론, 군대 조직 형태, 군사인원, 모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의 전략적 체계와 능력의 일체화를 다지고 제고하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할 것입니다. 해군 사천함 신위는 습금평 주석은 우리에게 신시대 청년들이 기계와 의지, 저력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으며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당과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사천함은 바로 젊은 전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의 당부를 실천하는 일선 대우로서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다지고 당당히 책임을 짊어지며 청춘의 분투를 강군 사업에 용납시키고 실제 성적으로 신시대 청년 군인의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을 것입니다. 중부작전구 공군모부 장병한우는 신시대 공군 장병으로서 중국 공산당 장군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린다고 표했습니다. 강국은 강군을 떠날 수 없습니다. 군대가 강해야만 나라가 안정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새라운드 군사혁명과 장비 승격의 물결을 따라 조전장비 극한 전투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새력력 신품질 전투력의 실전화, 재개화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총력을 전투와 필승에 집중하고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며 공중 우주 방어선을 굳건히 지키고 뛰어난 실전 능력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1: 7훈장 수상자 우하스 술레만은 신강 생산 건설 병투한 탑성지구 요민현의 가자족 이사로서 멸심산 속 목축구를 오가며 목축민들의 건강을 수였습니다. 올해 71세인 우하스 소레만은 신강 탑성지구 유민현 목축업병원 원내과 부주임 이사로서 퇴직해서 이미 11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마다 몇 번씩 목축

0: 목축구를 찾아 목축민들에게 진찰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축구에서 진료를 하려면 발품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랜 시간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우하스는 뛰어난 정과 이수를 갖췄습니다. 목축민 무치 레베키 레헌바이는 우하스 이사가 다닌 일부 지방은 우리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하스는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뿐만 아니라 산모의 난산, 골절 치료에도 능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하스는 어릴 적부터 목축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축민들이 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75년 탑성위생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가상외진 목축구 이동진료소를 선택했습니다. 목축민들의 계절적 이동을 따라다니는 우하스는 매년 거의 10개월 동안 목축 지역에서 병을 보았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하스가 다녀간 순회진료 거리는 무게로 20만 킬로미터, 출산시킨 신생아는 1,000명, 치료한 중증 환자는 9,000여 명에 달합니다. 우하스는 하늘을 보잘것없지만 목축민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반평생을 목축민들의 건강에 몰두한 우하스는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해서 한 줄도 안 되는 그는 또 약상자를 메고 지역사회를 찾아 주민들에게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5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우하스는 지역사회에 건강봉사소를 차렸습니다. 이어 많은 이사들이 동참하면서 무료 진료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최근년간 우하스는 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내오고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이끌고 독거로인, 장애자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방문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우창진은 봉사를 한두 번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하려면 결코 쉽지 않다며 우하스 이사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 최근년간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종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화관광 소비와 도시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졸강성 용파시 역내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는 이미 만여 개에 달합니다. 현재서는 현재 제도적 지원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숙박업소 관리에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념의 호텔이나 민박과 달리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프런트 테스트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객과 운영자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 3일 동안 뇽파 봉련구의 온라인 예약 숙소 사용률은 100%, 여름 방학 기간은 90% 내지 95% 수준을 유지합니다. 규범화 운영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입실 정보의 정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뇽파시 봉련구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자 신혜연은 올해부터 현지에서 보급한 스마트 잠금 장치가 좋은 해결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잠금 장치가 있기 전에 고객이 플랫폼에서 예약을 했지만 실제로 입실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잠금 장치를 설치한 후 고객이 얼굴 식별을 통해 블루투스로 문을 열어야 하므로 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뇽파 경찰은 봉륜 안이고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출시해 모든 온라인 예약 숙소 이용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 체크인을 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뇽파시 공안국 봉륜구 분국 치안관리대 대장 심소윤은 객실마다 하나의 코드를 적용해 공안, 주택건설, 소방, 보건 등 여러 부문이 일상 점검을 할 때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기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다 부문 간 연결을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강성 용파시 공안국 봉륜구 지구국장 공건반은 밀집한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 장소에 대해 향후 프런트 테스크를 설치하고 숙박업 특수업종 허가증 신청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추가해 운영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건반은 많은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교재가 많아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감을 격상시키고 환경도 개선해 운영자의 자신감을 증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0: 주한기상대가 6일 오전 6시 폭우 주황색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6일 오전 8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광서 북부와 동남부, 광동 남부 연해 호남, 서남부와 동북부, 호북 동남부, 안휘 북부, 강서 북부

0: 산동 남부 등지에 일부 구역에 폭우가 내리고 광서 동남부 연해와 광동 서남부 등지의 일부 구역에 특대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 지각 부문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장마철 안전 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총력을 다해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가홍수방지와 가뭄대처 총지휘부 办公실과 응급관리부는 5일 재구조실무소 2개를 광서와 료동에 추가 파견해 현지 재구조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광서 방성항 시에 큰 비 또는 폭우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큰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서 흠주시 홍수방지와 가뭄대처지휘부는 5일 홍수방지와 태풍방지 응급대비안을 2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5일 저녁 6시까지 흠주시내 침수가 10cm를 초과한 구간이 7곳이 달했습니다. 흠주시 도시관리국 방공실 석봉부수임은 현재 흠주시 도시관리국 계통은 전원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중요한 지점에 대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서 계속 배수 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휘 동릉에서도 호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는 스마트 홍수 방지 체계를 가동해 침수 구역, 펌프장, 강 기슭에 설치한 고화질 전자 카메라 300여 개를 동시에 가동하고 24시간 온라인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배수회사 관련 책임자 오유동은 피동적 배수를 주동적 홍수 방지로 전환하고 스마트 수단으로 홍수 방지와 배수의 정확도와 대응 속도를 제고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속적인 강우 날씨로 인해서 강서성 영내 여러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춘시 정안현이 위치한 소만 저수지 수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현재에서는 홍수 방지 조정 방안에 따라 홍수 방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정안현 수리국 당조 성원인 황이송은 홍수 방지 사업 방안에 따라 수문을 열고 저수지 물을 방출했으며 방출량이 초당 50입방미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지 물을 방출해 일부 용량을 비우는 것은 후기 홍수 방지에 유사합니다.
1: 드라마 종무군은 선지 제작 기회를 조선으로 젊은이들이 천연의 선지 제작 기회를 전승하고 현지 산업을 진흥시키는 분투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중앙방송총국에서 방송한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촬영지인 안위 경현도 많은 관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소 무형 문화유산과 영상문화장애의 이중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는 한편 스크린 장면을 몰입식 문화관광 제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문화중국행 오늘은 드라마 종무군의 핵심 촬영지인 경현 선지마을로 안내해드립니다. 종이 제작 체험구에서는 무형 문화유산 전승인의 가르침에 따라 관광객들이 펄프가 종이로 변하는 과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힘과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종이를 말리는 작업장에서 장인은 촉촉한 선지를 떼내어 벽에 붙여 말립니다. 전반 체험을 마치고 나서 관광객들은 종이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드라마를 볼 때 종이를 건지는 동작이 우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손을 살짝 들어도 종이에 구멍이 나기에 난이도가 크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일꾼들이 이 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해야 하기에 그들이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현 선지마을은 드라마 내용에 따라 먼저 드라마 장면의 실제 착지 작업을 보여주면서 관광객들이 한순간에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 책임자 류상은 안위 스타일 건축 세체로 이루어진 선가 대원은 극중 선씨 옛집의 본 모습에 따라 일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기 프로젝트 건설에 종무군 드라마 투어를 삽입하면서 모든 설계 배치가 극중 장면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경현은 조력 문화관광 자원을 동합해 조제 관광 로선을 분류해 설계하고 장의적 종이접기, 중국풍 조비식 부채, 손지문화장의 선물 세트 등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태와 잠대곰 등 문화창의 콘텐츠와 연동해 세련된 문화창의 제품을 손보인 동시에 옛 공장 건물을 개조해 수작업 공방을 건설하고 몰입식 미니 공연을 출시했습니다. 경현 문화관광투자그룹 요한회사 책임자 도봉은 관광열기를 진정으로 문화관광의 장기적 우세로 전환시켜 손지문화가 대중들에게 더

0: 가까이 다가서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공연이었습니다. 7월 5일 저녁 9시 43분 해남상업 우주발사장에서 장전 8호 갑 운반 로켓이 천범 저궤도 15위성을 예정 궤도에 발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0: 예매를 포함해 20억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 여름철에 국내외 신작 영화 90편을 륙속 개봉할 예정입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신규 국제항공 화물 노선이 92갈래, 항로 구조는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하며 주요 운송 품목은 국제전자산 거래, 첨단 제조 관련 화물입니다.
0: 베네수엘라가 5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강진 조난자가 이미 3,342명, 보상자가 16,740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제1진 긴급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5일 밤 북경을 떠났습니다. 구조 물자는 발전기, 종수차, 태양광 조명 장비, 텐트, 담요입니다.
1: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해상정보센터가 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일까지 72시간 동안 미국의 호황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70척이었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 일평균 138척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0: 석유 수출국 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산유국 7개가 8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평균 18만 8천 배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요 산유국은 연 5개월 동안 증산을 유지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일 새벽 2026년 북중미 월드컵 16강 토너먼트에서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1로 꺾으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기였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기후 도전의 경종을 울린 세계 여러 지역의 극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0: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병어 근인 스콘병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봉리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일곱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명예촌민 증서를 받은 이 시점에 학선생님은 백리촌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이 증서를 받은 후 저는 매우 영광스럽고 제가 백리촌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백리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리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 대목에서

0: 선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1: 네, 물론 있습니다. 황문수 학생, 지금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어. 안심해도 괜찮아. 주민들의 생활이 이미 많이 개선됐어. 나는 널 보러 자주 올 것이고 또한 백리촌에도 자주 올 거야. 문수야, 내가 참 그립다.

0: 우리는 백리촌의 생활이 날로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중국 대지에서 빈곤에서 벗어나 농촌 진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마을도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노정에서 모든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황문수처럼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가장 험난한 길을 걸으며 가장 외진 마을로 갈 것입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분투하고 그곳에서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 박혜연 선생님과 황묵석이가 프로그램에 나와 여러분과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사상해설인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당의 용도를 견지할 때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황문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빈곤 퇴치 사업에 바쳤습니다. 그녀의 사적은 따라 배워야 할 바이고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우 강력한 영도력, 조직력, 집행력으로 전국 인민을 단합시켜 난관을 극복하고 개척 진취하면서 역사적으로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정치 보장과 조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역사와 실천은 우리 당이 습근평 동지의 당조항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이 신시대 당과 국가의 위협 발전과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진척을 추진한 데 대해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은 신시대에 거둔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이미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높은 공감대와 공동의 의지로 되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위대한 로정에 씌어지고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며 우리 당이 모든 불확실성에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큰 확실성, 가장 큰 자부심, 가장 큰 보장으로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리의 식구 첩첩 산 중에 들어서 산 하나를 넘으니 또 다른 산이 마가선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대한 분투로 백년 위업을 창조한 우리 당은 비련코 새로운 위대한 분투로 새로운 위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며 중국 공산당은 최고 정치 지도 역량이라고 명확했습니다. 오늘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파악하여 당의 영도를 당과 국가 위협의 재분야, 각 방면, 각 고리에 구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역사적 소임을 완성하고 당과 인민,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하여 더욱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이번 프로그램의 사상해설인 황일병 연구원과 경전해설인 강진 교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설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년 대당은 청춘의 생기로 차넘치고 천추위업은 다시 새로운 항행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의 자아정화, 자아완비화, 자아혁신, 자아재고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우리 당이 초심과 사명을 굳게 지키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의 강력한 지도적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주왕의 주위에 더욱 긴밀히 단합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며 두 번

0: 100년분 토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리의 시 두 수를 함께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상을 학습하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년말 속의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1: 过松原陈吹七公殿杨万里莫言下岭便无难赚得行人错喜欢朕入万山圈子里一山放出一山难晓出净慈寺送林子方
2: 杨万里，
1: 毕竟西湖六月中，风光不与四时同。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样红。
3: 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도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브라질과 중국, 유럽 동맹이 공동 제기하고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방 대명은 탄소 시장의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 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0차 제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기간 성립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 동맹은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 사업 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책 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 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맹 교약에 따라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녹색 전환은 모든 국가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립지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탄소시장은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해 더 많은 자금이 청정에너지, 저탄소 기술과 생태보호 분야에 투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조율하고 녹색 전환을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시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체계는 배출 감축 도구를 넘어 산업발전과 국제무역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은 관련 개혁 조치를 내놓고 중국과 브라질 등 국가가 탄소시장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량을 다루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녹색 발전과 탄소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세계 기후 관리에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고 브라질을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화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신흥경제체인 양국은 자원기부, 산업구조와 발전수요면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신에너지, 녹색금융, 생태보호 등 분야에서 큰 협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관련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방 연맹의 설립은 상방이 정책 소통과 경험 교류, 실무 협력을 가열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중요한 무대를 제공해 줬습니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2030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 있어 탄소시장은 환경정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산림 탄소 싱크 등 저탄소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주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수익

이걸 취업 촉진, 민생 개선, 사회 불평등 감소에 돌려 브라질의 지속 가능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당면 글로벌 녹색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의 설립은 시대의 발전세에 부합됩니다. 회원국은 탄소시장 규칙 건설, 탄소배출 회계, 시장신용기재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탄소시장에 대한 각 회원국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녹색 발전 분야에 돌리고 기후금융, 녹색투자, 지속가능한 무역 등 분야에서 회원국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위해 견고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브라질과 중국과 기타 파트너들은 공동협력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0: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 도전의 경종을 울린 세계 여러 지역의 극단적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폭염과 홍수, 폭우 등 극단적 날씨 사건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상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국제기구와 전문인사들은 오염물 방출 감축과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극단적 날씨의 위험 부담을 막아내는 관건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에서 보기 드문 폭염 날씨가 두 차례나 나타났습니다. 5월 유럽 서부는 절기보다 이른 강렬한 폭염 날씨가 나타났고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 기온은 당월의 고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어 6월에 유럽 지역의 광범한 범위에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났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유럽, 북유럽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과정에 여러 나라의 고온 기록을 연이어 쇄신했습니다. 독일의 최고 기온은 섭씨 41.7도, 제수고는 섭씨 41.1도, 핀란드는 섭씨 40.5도에 달해 영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단마르크와 스위스 등지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고온 날씨가 동시에 관측됐습니다. 미국 중동부의 광활한 지역에서 최근 지속적이고 위험성이 강한 폭염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다가 고습도 날씨가 겹치면서 체감 기온이 더욱 높았습니다. 올 3월 미국 동해안에서 폭설과 강풍 날씨가 나타나고 서부에서 보기 드문 폭염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하와이는 극단적 폭우와 홍수가 나타나는 복합형 극단 날씨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최근 폭염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인디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네팔, 스리랑카에 파급되고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은 섭씨 50도에 접근했습니다. 올 5월 남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극단적 날씨가 출현했습니다. 폭우와 홍수, 번개, 파괴적인 강풍과 강설 날씨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따르고 기초시설과 환경이 파괴되고 기본 봉사가 중단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국가재난관리센터는 이번 재해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했습니다. 극단적 날씨는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역사수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고온 날씨로 인해 해마다 48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온은 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기상국에 따르면 인체가 흡수하는 열이 자신의 열 방출 능력을 초과할 때 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연 며칠 동안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있으면 특히 밤 기온이 고공행진할 경우 이튿날 기상할 때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날씨가 다발하고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1세기 80년대에 이르러 유럽 지역에서 홍수의 영향을 받는 신규 인구가 해마다 25만 명 내지 40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극단적 날씨는 인프라 시설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폭염 날씨로 인해 벨지크와 단마르크, 프랑스, 영국

0: 각 나라에서 열차 편 연착이나 운행 중단 문제가 속출하고 포장 도로와 레일 변형 등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1년부터 2080년까지 극단 날씨가 도로와 철도, 수로, 항구 그리고 항공허브에 대해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학원 교수 안나 마브로제니 등 전문가들은 현대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행 논리는 대부분 온화하고 예측 가능한 기후라는 역사적 가설을 기반했으므로 유럽 여러 지역의 학교와 양로원, 병원,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은 현재의 고온 날씨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수년 동안 수차나 경고했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3일 발표한 뉴스 공보에 따르면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엘니뇨 상태가 앞으로 몇 달 내에 빠르게 강화될 것이며 이로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 폭염과 가뭄, 폭우 등 극단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웹사이트는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 활동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복합형 극단 날씨 사건의 발생 확률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환경기회기후변화사 적응처 책임자 미레 아타라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듯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전면적으로 다그치고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 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당면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구의 장기적 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온실 가스가 이산화탄소지만 당면 메탄 배출 감축을 여전히 기후 행동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탄의 증온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입니다. 대기 중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달리 메탄은 일반적으로 10년 내지 20년이면 분해됩니다. 따라서 메탄 배출을 대폭 줄이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냉각 효과를 낼 수 있고 한 세대라는 시간 내에 지구 온난화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

0: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몸의 변화도 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감로장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덕길장약방은 예, 이제는 많은 환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연변 주내에서는 감로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예, 우리 감로장약, 장약을 사시려면은 덕길장약방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덕길장약방의 장약의 특징을 보면은 전통적인 장의학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장의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바로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나는 장약으로서 치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장약은 예, 이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또 특별한 자연 조건, 예, 전문적인 이런 서비스를 갖춘 정기화한 이런 약방으로서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예, 자문하면서 또 지도도 해드립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장약으로서 또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는 현대인들인데서 나타나는 모든 이런 증상, 소화불량이 있거나 불면증, 변비, 두통, 어지럼증, 관절통, 눈질환, 예, 각종 심내혈관 질환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계통적인 약들이 예, 전부 다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예, 처음 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안녕하세요.
1: 네. 예. 예.
2: 저는 예, 만성 위장염이자 예,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1: 네.
2: 예. 예. 그리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한껏에 예, 마른 트림이 나고 그래서 굴러굴러 하면서 예, 위가 영 쓰리고 예, 그리고 빈도 아이도 옮겨 나고 밤 조금 먹으면 먹기 전에 예, 막 저기 예, 물빈이 막 나가고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밥맛이 똑 떨어지고 예, 맥이 똑 떨어져서 어디 나도 못 가고 그래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1: 네.
2: 예, 선생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또 다시 연진 창제하고 예, 따탕환 이 세 가지 약을 예, 얻어먹은 지 한 50일 된다.
1: 네.
2: 그런데 예, 용이 막 그냥 항상 배가 무지히 가면 소화해야 되던 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배가 영 고분한 감이 나고 그리고 배고픈 게 알리고 예, 밥맛이 막 돌면서 예, 용 정신 나고 배가 커서 급분함이 용 좋습니다.
1: 예.
2: 그래서 예, 이 약은 예, 조금 더 먹겠습니다.
1: 예, 그 세 가지 약은 예, 오래 쓸 수 있는 약이고 예, 그리고 예. 설사가 심하면은 또 전문적으로 설사에

0: 하는 이야기가 수의 초고안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또 장 대표하고 자문하면서 약을 수시로 다시 배합하면서 쓰십시오. 이 초고안도 효과를 용 잘 봅니다.
1: 예. 이거 이전에는 뭐 이전에 그저 먹으면 쓸수 나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 지뢰를 좀 정상되고.
0: 예. 그 정도면은 이제처럼 장죄를 쓴가?
1: 예.
0: 장죄 조주 다시 따탕활이죠.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위장도 질병이 어전에 회복기에 들어섰다 할 때는 이 세 가지 약이 아주 좋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1: 예. 맹남다. 예. 밥이 맛있고 이런 거 좀 신나고.
0: 예. 예. 맞습니다. 이 따탕화리가 식욕이 떨어지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약입니다. 예, 전문적으로 만성 질병으로서 몸이 하나는 용별로 몸이 많이 허약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이 따탕화 쓰면 됩니다.
1: 아,
0: 예.
1: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지금 가면 백내장이 있으면서 그냥 눈이 그냥 뿌옇게 보이고 뿌옇게 보는데 또 무슨 거미줄 같은 게 둥둥 떠댕기대다.
0: 네.
3: 그럼 많이 또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면.
0: 예.
3: 그리고 그냥 눈이 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찝찝하면서.
0: 간과 관계됩니다.
3: 예, 그렇습니까?
0: 예.
3: 그리고 아침에 나면 눈곱이, 그 눈곱이 그저 무슨 가득, 그저 따뜻하고 일어나지. 가만 눈이 기차지 않습니까? 눈이 이러니까나.
0: 맞습니다. 그 간열입니다. 예. 간열이 세서 그렇습니다.
3: 막 그러니까 내 머리까지만 얼리 아픔도 어떤 때면.
0: 예, 그렇죠. 예.
3: 그래서 뭔가 지금 방송 듣고서 그 당장 변현에 갔다 와서 지금 수치호의 전주환에다가 명모슬리환을 먹고 있습니다.
0: 치수의 전주환하고 명모슬리환이죠. 예.
3: 예, 명모슬리환. 와사대 막 말한다.
0: 예.
3: 그러다 못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뭔게 요것도 어서는 한 달 거의 되게 효과 영 좋았습니다.
0: 네, 한 달이면 효과 본다. 예.
3: 그나네 눈이 되가네 그 약 병원도 많이 찾아다녔으면서 뭔가 뭐, 한남 병원도 갔다 오고 뭐 가방 많이 댕겼댔습니다. 그건 한 사다 약 내는 게눈 물약을 떨고요도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만 고사리는 한 시원했습니다. 근데 한 이틀 정도 한 가지 때다.
0: 네.
3: 그래서 요즘에 이거 쓴 게요. 눈이 영 시원했습니다. 요즘에는요.
0: 네.
3: 눈이 시원하면서 막 뭔가 머리만 맑아진다.
0: 네.
3: 예, 막 기차지 않던 게 정신이 난다.
0: 네.
3: 그래, 눈물도 자꾸 많이 났댔습니다. 근데 눈물도 술난다, 지금 요즘에는.
0: 네.
3: 그 눈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대나도 막 떠서서 다른 기보다도 이렇게 많이 맑아진 감이 난다, 지금 요즘에는.
0: 네.
3: 그래, 지금 눈도 시원하셔서 좀 계속 더 먹자고. 내가 뭐 들은 거 섞어 먹거니 있을까?
0: 이 명모슬리워요와는 드릴 때에 3개월 네. 치사문화 한 달분 더 드리면서 홍화 진강화는 네. 또 열 과거 드립니다.
3: 그러니까.
0: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약 같이 쓰셔. 네. 그러면은 이제 간열로 인해서 눈이 침침하고 네. 예, 잘 보이지 않고 뿌옇고 네. 이런 증상 다 개선됩니다.
3: 알겠습니다. 예. 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0: 예. 예.
3: 가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어째는가 항상 허리도 아프고 옆에도 겨우고 이러면서 무슨 문제 있는가 하면 소변에 하룻밤에 가서 어쨌든 적게도 네댓 번 어쩌다 심지어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서
0: 예.
4: 그 어쨌든 수면은 괜찮은데 소변 번호라 이렇다 앉았다 하이 좀 일어났다 지나가 미네 잠까지 않고 이랬습니다.
0: 네.
4: 제가 소변도 많이 아이 보면서도 자주 가고
0: 네.
4: 이러면서 허리도 아프고 어쨌든 옆구리 개우고 이렇게 막 같이 했던 게 선생님 강의 듣고 저리 이 지금 당약방에 가서 상대표를 만나서 약을 추천받은 게 연칭망주하고 허드리네와 이 두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토이 먹었는데 지금 그 섭이 자꾸 그러니까 보고도 어떤 때는 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앉아있고 이러면서 좀 이렇던 형사요. 저는 많이 적어지고 한 번에 섭이 머물게 한 양도 많고 이게 허리 아픈 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0: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예 이야기가 딱 어쨌든 나폐가 다 된가?
0: 예, 그 도화지하고 쓰면은 이 만성 방광염이라든가 그리고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허리가 맥이 없거나 시큰거리거나 다리 힘이 없거나 이 소변이 작거나 예 이런 증상을 예. 다 해결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그
1: 약 딱 맞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약은 지금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에도 효과를 잘 봅니다. 예.
1: 예.
0: 그래서 예, 이 두 가지가 오래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 그냥 쓰십시오. 예. 나왔을 때까지.
1: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감독종 앵무먹는 사람입니다. 예, 전후에 인디갱 색이 있어가지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혈압이 자꾸만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예, 머리가 용압이 정시에 대응합니다.
0: 네.
3: 결국, 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겠거든, 예, 정시에 흐리멍텅하고, 예,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까, 예, 손발이 차갑고, 제리고, 예,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 잠깐 제 쥐가 자꾸만 올라와서, 예,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0: 네.
3: 그러다가 이 치수의 전도 안 하고 하신 구복하고 이 이소는 먹었는데 한 두 달가량 거의 먹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나이 여러 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3: 우선 먼저 이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던 게 많이 나사지고 이 정시 대응하던 것도 나사지고 이렇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 잠을 못 자던 게 잠을 잘 잔다.
0: 네.
3: 겨우에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런지 손발이 차갑고 저리고 장단지 쥐 자꾸만 올라오던 거는 지금 이까지 이 증상은 이제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0: 네.
3: 쥐 올라오던 것도 이제는 아예 올라오니까 밤에 무사히 잘 잘 수 있습니다.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영 정신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이 눈도 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0: 네.
3: 그렇게 잠을 잘 자고 그러니까.
0: 네.
3: 예, 그래 하신 거 보기에 미세혈관을 열어준다 돼 정말 여러 면에서 영이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3: 예,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예, 저기 예,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3: 지금 활동 있지 않습니까?
0: 예, 활동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거 보기에는 예. 두 달에 한 개 료정이고, 예. 두 달 후에는 더 장대표하고 자문하고 이래고 또 쓰십시오, 예.
3: 예. 예.
0: 그, 이 화신 코프에하고 예. 치수의 전주왕 같이 쓰면은 지금 예. 림상에서도 서희들도 이거 많이 재창합니다. 예. 중풍도 예방하고 혈액이 좀 더도 낮추고, 예. 혈압, 혈당, 혈지 이런 거 다 낮춘다. 예, 그러기 때문에 쓰시면 설이 또 자문함에 쓰십시오. 예.
3: 예. 그래서 설이 나는지 귀에서 설이 나는지 설이 나던 것도 이거는 아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잠 잘 잡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0: 그래.
3: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빈가리에서 잠에 놓고 병원에서 말하는 게 간이 굳어질 수 있다 합니다.
0: 네.
4: 그리고 당뇨염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겁고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한다.
0: 네.
4: 그래서 지금 승수와 능침망제 수간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4: 누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잠의 정상을 되고 간이 이렇게 굳어질 수 있다는 말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0: 네.
4: 이렇게 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리고 당뇨염도 좋아져서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럽지 않고 달걀도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0: 예.
4: 저는 이렇게 효과 좋아까지 달걀보다 더 쓰겠습니다.
0: 예. 이 수간전환은 그 특점이가 이제 환자분처럼 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간, 담낭, 비장, 위를 같이 좋게 합니다. 예.
4: 예, 이게 영 좋아졌어요.
0: 예.
4: 좋아집니다.
0: 그러면서, 예, 불면증도 개선하고, 예, 소화 안 되는 것, 변비도 개선하고, 예, 이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간이 나쁜 분들이 항상 좀 불안해하고, 화를 내자 하고, 짜증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 네. 증상도 또 났습니다. 결국 눈이 침침하고, 또, 건조하고, 소변이 누렇고, 예, 또 얼굴 색깔도 나쁘고 옆구리도

0: 열리는 것 같고 이런 증상 다 개선합니다.
1: 예, 예, 양은 용서약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예, 료정에 맞춰 쓰십시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이때니까 얘기해도 있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혈압도 그렇게 뭐니까 잘 아야 됩니다.
0: 그래서 네.
5: 어떤 때는 예, 약 그리고 정상들 이렇게 모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이러니까 이나 바다에 많고 하니까 사람도 그 말도 따라서 예, 예, 조금 신경도 쓰이고 어떤 때는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게 왜 과신병으로 이내 그런지 가슴에 있잖아 계속 어째 그렇게 벌렁벌렁거리지 이나 무서리 무서리에도 그 다음에는 무슨 크게 무서리 뭐 쓰지 않아도 예, 잠깐만 놀라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뭔가 그 약방 찾아왔어. 또 내가 약을 있잖아 예, 받아왔는데 설명도 잘해주고 예, 얘기가 뭡니까 잘해줍니다. 그래서 예, 치수의 전주완하고 장시완하고 마오의 천시완 이렇게 세 가지 약을 예,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무슨 나만 또 알지 이렇게 모으신다 이런 게 있잖아 예. 그렇게 머리 그래서 이 인형이 생각나 머리 떠서 그렇게 아프대다 예. 그래서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고도 좋아지고 얘기나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더란 말입니다.
0: 네.
5: 그러니까 예, 제가 사람이 마음 불편하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가슴이 벌렁거리며 가슴 갑갑하고 그래서 한숨도 쉬고서 이래던 이런 증상도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겨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쓰리 그게 정말 제일 뭐니까 전체 내용 좀 신기하더란 말인데 그렇게 약 모으는 쓰리 뭐니까 진행인데 그렇게 알게 된 게 겨우 나면은 그렇게 뭐니까 여러 가지로 이래까 사람이 마음도 편안하고 옛날에 좀 정신도 나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좀 안개라 이 약이 그리 효과를 보고 나가 기분도 좋고 예 계속 꾸준히 이렇게 어떻게 저 뭘까 언제까지 먹어야 되겠는지 해서 조금 문의하죠.
0: 예, 요즘에 아마 예 서약으로 혈압약 쓰시는 분인가?
5: 예.
0: 어느 약을 씁니까?
5: 약보다
0: 어느 디핑레이드 쓴가 사탄레이드 쓴가?
5: 예. 디핑레이드
0: 쓴가? 예. 예. 근데 그 원래 량 쓴지 얼마 된가?
5: 오람다.
0: 오람가. 그러면 이 요즘에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결합했으면 이 그 량을 조절해서 줄여보시오. 예, 줄여도 된다 서약을 넣어서 예. 요즘에 지금 이 우리 서약을 넣어서 혈압약의 조절하는 때입니다. 지금 양기가 제일 왕성하고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 혈액이 맑아질 때니까니. 그래서 이제처럼 그 세 가지를 쓰면은 그 서약을 넣어 혈압약을 조절해서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네.

0: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 림상에서도 그 디핑레이스는 사람들하고 얼쑤의 상호하는 같이 쓰면서 혈압이 이 치료가 된 분들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쓰시면서리 잘 조절해서 이렇게 쓰십시오.
1: 예.
0: 예. 그리고 이 장상화로는 혈압을 내려오면서도 혈압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고혈압하고 심지, 췌쇄, 관심병, 협심증 등 이런 혈관 질환, 예, 혈관 질환들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독소도 제거하고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얼굴이 좀 머리도 아프거나에 얼굴이 화끈해 나거나에 좀 머리가 흐리트분하거나 이런 거다 치료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상완로는 혈압을 내린 다음에 판타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오래 드신 분들이 돼서, 예. 그 뭐, 혈압약 한 번에 뚝 뗀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합니다. 예. 다시 올라갈까 봐. 예. 그래서 아무튼 서약으로는 적게 쓰면 좋기 때문에, 예. 명심해서 제 몸에 조절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2: 감사합니다.
3: 건강하십시오.
0: 예, 그리고 요즘 보면은 우리 노인분들 60대부터 벌써 잠이 잘 나요고 나 이전에는 소화불량이 문제되고 변비가 문제됐는데 요즘 환자들은 들어오는 환자마다 다 불면증이 있다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은 행복한 사람이 잠을 잘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약이가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예, 우리 장약에서 특별히 심내혈관 질환 치료하는 이런 약품들은 대부분은 예, 우리 혈액순환도 시켜주면서 안정하고 진정하는 작용, 정신을 맑게 하는 작용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장약으로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면하고 불면증은 예, 중의학에서는 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하고 예, 노화로 인한 이런 퇴행성 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면을 보면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활력을 더 얻는 이 다시 얻는 이런 시간이죠. 예, 때문에 이 수면하는 동안에는 우리 인체는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시켜서 다음 날을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저녁을 모신 분들은 이튿날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불면증 개선이가 모든 분들에게 예, 우선으로 되는 이런 증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이 되면은 문제는 피로가 누적이 되죠. 예, 이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게 아주 나쁩니다. 예, 이런 피로도 누적이 되고 체력까지 떨어지고, 예, 오랫동안 잠을 못 자면은 기억력하고 집중력도 흐려지면서 이튿날에 이 젊은 분들은 예, 나와서 일하는 이런 효율까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은 잠을 못 자면은 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이 변비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많은 증상이 생깁니다. 예, 때문에 이 불면증 개선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외에도 이 증, 제때 치료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면은 우울증이라든가 무기력증이 더 심해진다 할 때에는 고혈압하고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이틀을 모신 분들은 예, 세 번째 날이 되면 저녁이 되면은 혈압이 막 꼬꼬이 올라가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불면증 개선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위협하는 불면증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또 치료해야 됩니다. 예, 이 불면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의에서는 심장 기능이 이상으로 많이 봅니다. 예, 우리 심장이라 할땐 감정을 지배한다 하죠. 이런 감정을 지배하는 장기인 심장 기능에 예, 이상이 생기면은 불면증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또 나타납니다. 이런 정신질환이 예, 100분의 50% 이상 보면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합니다.
2: 네.
0: 예, 우리 이

통계는 아주 오래된 통계인데 그때 50%니까 지금 뭐 이 통계를 보면은 이 50% 많이 넘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성불면증은 심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심허증이 원인이고

0: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우울감을 느끼고 의욕이 없어지면서 쉽게 지치고 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예, 이와 같이 이런 심장이 또 과열된 심혈증후군은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화가 쌓이면서 얼굴하고 가슴에 열이 치밀어 오르고 또 분해서 뭐 큰일도 아닌데 분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심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때문에 네.
1: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도마뱀 꼬리의 비밀을 알게 되고 련잎술의 차량 위에 숨어있는 이상한 목소리에 다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 새 친구는 그 숨겨진 존재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고 오래 기대했던 동물원 노래 대회장에 도착해 특별한 공연을 보게 될 거예요.

맞아요. 차량 위에 숨은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가 대형 얼룩뱀으로부터 조주를 구해준 친구일까요? 그리고 동물원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그럼 조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6장. 아, 깜짝이야.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주주는 손에 통통한 무언가가 닿자 깜짝 놀라 손을 급히 떼고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깜짝이야.

0: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만 했어요. 겁내지 말아요. 아마 카멜레온일 거예요.
1: 악어 아가씨는 좌우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0: 장난 그만해. 카멜레온, 손님들이 놀랬잖아.
1: 그러자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미안해. 난 카멜레온이야. 내 몸 색깔이 주변과 같아져서 너희들은 잘 보이지 않거든. 사실 난 계속 차량 오에 있었어.
0: 두꺼비 아저씨는 이미 익숙한 듯이 아무런 반응 없이 어련잎 수레를 끌고 태연하게 앞으로 걸었어요. 알고 보니 카멜레온은 벌써부터 그 수레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동물원 노래 시합을 보고 싶었지만 걷는 것이 정말 싫어서 몰래 두꺼비 아저씨의 련잎 수레에 올라탄 것이었어요.
1: 카멜레온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을 때 악어 아가씨가 갑자기 무언가 깨닫고 큰 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럼 방금 대형 얼룩뱀이 조주를 습격할 때 네가 몰래 대형 얼룩뱀의 눈을 후려친 거였구나. 그래서 두꺼비 아저씨와 조주를 구해준 것이구나. 잘했어, 카멜레온. 조주는 깜짝 놀라며 차량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향해 물었어요.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여. 정말 신기해. 몸 색깔을 연잎 색깔로 바꿨잖아. 그래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거지?
0: 그때 갑자기 종건이 크게 소리쳤어요. 내 몸 위에 뭐가 있어? 이상한 게 느껴져.
1: 그러자 카멜레온이 장난스레 대답했어요. 뭐가 있긴 당연히 내가 있지. 나 말고 누가 또 이렇게 잘 숨겠어.
0: 그때 악어 아가씨가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색소세포가 있어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의 색깔에 맞춰 완벽하게 위장하며 숨어 지낼 수 있지요. 그래서 주주가 카멜레온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1: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깨달은 듯이 말했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계속 색깔을 바꾸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군요. 천적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주변과 같은 색으로 변하는 거 맞죠?
0: 정답이야. 카멜레온이 기쁜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모든 동물에게는 각자의 천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거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상황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1: 카멜레온은 쟁쟁이의 등을 살짝 토닥였지만 쟁쟁이는 여전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조주는 고마운 마음으로 연잎수레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대형 얼룩뱀에게 습격당했을 때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0: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카멜레온은 겸손하게 말하고 나서 어느새 연잎 수레에서 내려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6장 작은 빗방울 합창단.
1: 카멜레온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주주 일행은 드디어 동물원 노래 시합장에 도착했어요. 노래 시합은 연못가에서 열렸고 시합의 큰 무대는 통통한 연잎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무대 사방에는 크고 예쁜 분홍색 련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0: 조주는 예전에 쥔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노래 시합을 많이 봤지만

0: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독특한 무대는 처음이에요. 그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감탄했어요.
1: 개구리들은 일찍부터 수련잎을 모아 작은 의사 삼아 그 위에 한 명씩 앉았고, 좀 더 큰 동물들은 련목가의 돌바닥에 자리 잡았어요. 모두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노래 시합이 시작되기를 손꼽고 기다렸어요. 특히 개구리들은 말하는 속도가 유난히 빨라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련잎 수레를 대회장 앞까지 끌어오자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빨리 오세요. 여기 자리 내가 맡아놨는데요. 알고 보니 바로 전에 만났던 작은 도마뱀이었어요.
1: 주주 일행은 다가가며 작은 도마뱀에게 인사했어요. 우리 자리까지 맡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0: 아니에요. 다 함께 보면 더 즐겁잖아요. 작은 도마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1: 총군이 쟁쟁이랑 함께 자리에 앉자 노래 시합이 바로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노래한 것은 황소 개구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소처럼 울려 퍼졌고 마치 금관악기처럼 묵직하고 힘이 넘쳤어요. 마치 오래되고 운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다음은 호랑이 무늬 개구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리듬감이 넘쳤고 관중석에 있는 동물들은 저도 모르게 노래에 맞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다음은 붕어 개구리였는데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아 귀를 세우지 않으면 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붕어 개구리는 경쾌한 민요를 불렀고 그 구수한 노래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온 옛일을 떠올리게 했어요.
1: 노래 시합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온 대회장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했어요.
0: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다가와 련이 부산 세계를 건네줬어요. 쟁쟁이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건 왜요? 왜 갑자기 우산을 주시는 거예요?
1: 그러자 옆에 있던 작은 도마뱀이 대답했어요. 곧 비가 올 거예요.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주주 일행이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짙고 어두운 검은 구름이 멀리서 몰려오고 있었어요.
0: 그 검은 구름은 마치 작고 지저분한 손으로 빚은 검은 반죽처럼 축축하고 무겁게 천천히 다가와 금세 그들의 머리 위까지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 무대에 작은 빗방울 합창단이 올라왔어요.
1: 비가 내리는데도 시합은 계속 진행될까요? 그러자 관중석에서 동물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비를 맞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노래대회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진행됐어요.
0: 바로 그때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마침내 빗방울이 가는 빗줄기로 변했어요. 무대에 있는 작은 개구리들은 수련잎 아래로 숨어 물 밖에 작은 머리만 내밀었어요. 마치 수련잎으로 우산을 쓴 것처럼 정말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1: 돌바닥에 앉은 동물들은 모두 련잎 우산을 펼쳤고 멀리서 보면 마치 분홍색 련꽃이 연못에서 육지로 피어난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작은 빗방울 합창단의 노래는 점점 더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0: 높고 낮은 화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불은 자연 곳곳에 울려 퍼지며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했어요. 주주 일행은 그 아름다운 노래에 흠뻑 취해 비를 맞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었어요.
1: 얼마 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자 노래 시합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작은 빗방울 합창단이 이번 시합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0: 주주는 아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에서

0: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노래도 저마다 매력 있고 정말 좋았어요.
1: 쟁쟁이도 찬성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모두 노래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매력이 있어서 정말 듣기 좋았어요.
0: 종군은 아직도 노래에 들떠서 말했어요. 맞아. 방금 붕어개구리가 노래할 때 정말 빠져들었어. 마치 나만을 위해 불러주는 것 같았어. 정말 좋았어. 사실 참가자들의 노래에는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이 없었지만 시합인 이상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연잎수리를 끌어오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 정말 잘했어요. 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됐죠.
1: 추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물었어요. 비가 왜 노래 시합에 도움을 준 거예요?
0: 두꺼비 아저씨가 설명해줬어요. 비가 오니 공기가 촉촉해지고 개구리들의 피부도 촉촉해지잖아.
1: 추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손을 휘저으며 덧붙였어요. 아, 깜빡했네요. 개구리는 배로 숨쉬는 것 외에 촉촉한 피부로도 숨을 쉬거든요.
0: 이제야 주주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비가 와서 피부가 촉촉해지니 개구리들의 기분이 상쾌해지고 숨도 훨씬 잘 쉴 수 있게 돼서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아름다워진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자연의 비밀이었어요.

0: 친구들 주주 일행은 숨은 영웅 카멜레온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면목가에서 펼쳐진 특별한 노래 시합도 신나게 즐겼어요. 또 개구리들의 재미있고 놀라운 숨은 비밀까지 알게 돼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1: 그런데 주주 일행은 이제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대형 얼룩뱀이 또다시 나타나 친구들을 놀라게 할까요? 주주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은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전국 우수 당사무일군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인인 오선하는 영리를 안고 돌아와 계속해 사회구역 천문만우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 서한 전달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 경기를 유대로 민족 풍정, 본토 특색, 체육 활력을 깊이 융합하고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7월 5일 오후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훈춘, 도나, 도문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훈춘시는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명함을 경기장에 옮겨왔고 킹크랩 응원팀이 활동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응원팀 성원들은 대열을 이루고 일치한 동작으로 개춤을 췄는데 절주감 넘치는 춤 동작은 북소리와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경기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사암일꾼들이 살아있는 킹크랩 20마리를 관람석으로 올려보낸 장면이었습니다. 훈춘 킹크랩 응원팀 성원 리녀사입니다. 우리 응원팀은 세 가지 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춤은 킹크랩과 두 마리 작은 개인데 이것도 우리 훈춘의 특산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부채이고 세 번째 도구는 대개입니다. 이 또한 우리 훈춘에서 가장 특색 있는 명물을 대표합니다. 우리 훈춘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문 홈장에서는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와 문화관 배우들로 구성된 국문 청춘 응원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특색 복장을 입고 맞춤 제작한 응원 도구를 손에 들었으며 국문 생태원 문화창의 머리핀을 착용하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즐겁고 활기찬 응원춤을 췄습니다. 가벼운 춤사위와 우렁찬 응원 구호가 어우러져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장흔흔입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본지 축구 경기에 한몫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종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면서 착실하게 자원봉사를 잘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또 경기장 밖에 특색 소비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문생태원 등 현지 우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여 각종 농업, 문화, 관광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경기 흐름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오프라인 소비를 이끌면서 전민 건강운동의 량환 분위기를 널리 조성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도문 전시 참가 상가 리흠입니다. 상무국에서 소비권을 발급해 우리 상가들을 부축하고 전시 상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은 손님이 많아졌고 매출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큰 인기를 모아 현지 문화 관광을 이끌고 외지 관광객들이 도문에 와서 소비하도록 끌면서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종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착실하게 경영해 현지 상업 무역과 문화 관광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연변 축구연맹전 경기가 갈수록 더 흥성하고 한 회 또 한 회 더 잘 치러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다원화 발전 모식을 적극 구축했습니다. 도나 홈장에서는 특색 장터가 떠들썩하게 개장했고 도나 현지의 우수한 농림 특산품, 무형문화재와 전통 브랜드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특색 음료와 지방 풍미가 짙은 간식도 갖춰져 품목이 풍부하고 생활 정취가 넘쳤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은 축구를 매개로 문화와 체육 융합의 다리를 놓고 민족문화의 매력, 현지의 특색산업, 체육경기의 격정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경기는 전민의 체육문화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광상업농업 융합의 새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이는 연변의 독특한 도시활력과 발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지역 문화관광 상업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체육 역량을 주입했습니다.
3: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영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 대표가 기층에서 직책을 이행하도록 조직하고 정책 선전 강연, 민의 수집, 민생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늘 피어있도록 했습니다.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문해사회구역에서는 인대 대표의 집을 진지로 삼아 인대 대표가 정책 선전 강연원, 민의 수집원, 대중봉사원이 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모든 의견과 민생 난제를 참답게 대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화룡시 인대 대표이고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류리리입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대중의 요구사항에 대해 장부화, 목록화, 폐쇄 순환식 관리를 실시해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로계로 300여 가구를 방문했고 민족 단결 정책 선전 등 여러 선전 강연 활동을 5차례 펼쳐 주민 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각종 민생 요구사항 32건을 해결했습니다. 문해사회구역뿐만 아니라 화룡시 각 향진 가도 마을에서 인대 대표의 따뜻한 봉사가

0: 상시화됐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은 로후 주거단지의 로면 파손, 조명 부족, 환경 난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림원사회구역에서는 각종 민생 요구사항 루개로 20여 건을 해결해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모가계입니다.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은 인대대표의 집을 주 진지로 삼아 매달 대표 방문 접대일 제도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상주 인대대표를 조직해 대중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자발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을 맡아 민족 단결 정책, 해민 정책 선전 강연을 상시적으로 전개, 정책 선전 강연과 미니 수집의 쌍방향 통로를 뚫었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 주민 장은룡입니다. 사회구역에서 우리를 위해 배관이 막힌 문제, 가로등 유지 보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가로등 고장을 사회구역에 알리면 사회구역에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사회구역에서 정말 실속 있는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4급 인대대표 450명을 조직해 각 촌 사회구역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28개 인대대표의 집 진지 우세에 이탁해 선전 강연 활동을 펼치고 미니 전달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전 과정 폐쇄 순환 기제로 대중의 요구사항 루개로 383건을 해결했습니다.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련숙입니다. 우리는 대표 직책 이행의 장기 효과 기제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활동 담체를 끊임없이 혁신했으며 감독 실시를 강화해 실천과 책임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화룡시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인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직책 이행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하며 봉사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봉사 질과 효능을 제고해 인대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이 늘 기층에서 보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1층 추동하게 됩니다.
1: 얼마 전 전국 우수 당 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년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민 오선화는 북경에서 돌아오자마자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기층에 전달하면서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기층에 18년간 뿌리내린 이 골목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3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오선화는 인민대회당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직접 경청했는데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파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화입니다.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격동되고 흥분됐습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을 경청했는데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임을 잊지 말고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집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견정하게 인민과 함께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에서 돌아온 오선화는 쉴 틈도 없이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왕청현 장년가도 강북 사회구역 주민 장장미입니다. 오석이한테서 듣고 우리도 정말 기뻤습니다. 오석이가 강북 사회구역에서 해온 일들은 우리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시종 한결같이 일하고 제때에 퇴근도 못하면서 주민들을 돌봤습니다. 오석이가 전국 노령모범,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으로 선정된 건 우리 강북사회구역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오선화가 영예를 안고 돌아온 뒤 장년가도에서는 즉시 좌담회를 소집해 이 고무된 분위기를 기층실의 모든 곳에 전달했습니다. 왕청현 장년가도 판사처 부주임 풍추영입니다. 오선화 동지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우리 가도에서 좌담회를 열었는데 가도 전체 기층 간부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오선화 동지는 시상식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모두는 큰 고무를 받았고 앞으로 사회구역

0: 사업에 더욱 힘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선화 동지의 사업 경험을 깊이 배우고 널리 공유하면서 인민 대중을 위한 봉사와 기층 치리 사업 능력을 전력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8년간 오선화는 사회구역에 뿌리 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웃의 평안과 화목을 지켰고 여러 민족이 서로 돕는 민족 단결의 화폭을 정성껏 펼쳤습니다. 오선화의 마음속에서 강북 사회구역의 3천여 가구 주민들은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습니다. 오선화는 사람들을 인솔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80여 명을 돕고 각종 구제자금 수만 원을 선불했으며 곤란 아동을 50여 차례 지원하고 장학금 1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오선화는 손으로 전국 노령모범,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 인물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선화입니다. 영예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 기층 치리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1층 승격하고 더 혁신적인 사업 이념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 대중을 더 잘 이끌어 사회구역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모두가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연견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서한 전달 관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3년 1월 26일 중공중앙은 126 지시서한을 보내 동북 정세의 변화에 입각해 전민족 반일 통일 전선을 건립할 것을 제기하고 무산계급 지도권과 당조직의 독립성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괴뢰송권 및 한간의 재산 몰수, 여러 민족 대중의 권익 보장, 항일 유격대 정비 등 중심 임무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중공 만주 성인은 대표단을 동만에 파견해 지시 정신을 전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만 특위는 신속하게 호응했으며 여러 지역의 현의가 잇따라 관철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후 동장령 등은 연길, 훈춘, 화룡 등지에서 단계별로 회의를 소집해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9월 동만특위는 제1차 확대 회의를 소집해 당내 좌경차고를 바로잡고 지도부 성원을 완선했으며 동장령이 특위 서기를 계속 맡고 각부 책임자를 배치했습니다. 10월에는 또 화룡에 가서 사상을 통일하고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동만 각급 당조직은 지시정신을 전면 실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각종 반일무장 력량을 적극적으로 단결 통합했으며 항일유격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확대함으로써 현지에서 여러 항일 역량이 합심해 일본군과 괴뢰군을 타격하는 유리한 투쟁 국면이 형성되도록 추진했습니다. 4일에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개서 도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뛰었고 관중석에서는 양팀 축구팬들의 함성과 응원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고배삼입니다. 동북 축구 연맹전이 시작되면서 원정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거의 6시간을 달려 연길에서 개서해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동북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개서 사람들의 환대에도 감동됐습니다. 동북 축구연맹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동북 축구연맹전 개서 경기장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업, 문화, 관광 추천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전 문예 공연에서 연변에서 온 공연팀은 현장 축구팬들에게 무용 공연을 선보이고 개서의 공연팀과 함께 변성의 즐거운 만남 여러민족 함께를 공연했습니다. 관중석의 응원팀들도 응원체조 아리랑과 인터넷에서 인기를 모은 명태 응원춤을 선보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변욱입니다. 연변의 문화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기쁘며 아주 격동됩니다. 개서의 현장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경기를 교량으로 문화관광 심층융합이 촉진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연변

0: 는 연변 무형문화재 방문 구역을 알심드려 꾸몄습니다. 연길에서 온 냉면 장인이 현장에서 연변 냉면 제작 과정을 선보여 많은 개서 축구 팬과 현지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서 주민 류월영입니다. 연변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미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냉면을 우리 개서 주민들은 특별히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은 단순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여러 민족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붓으로 문화를 먹으로 삼고 동북축구연맹전의 동풍을 빌어 독특한 매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부녀연합회 조직부, 중국부녀보사 전국부녀연합회 인터넷정보전파중심에서는 장사에서 2025년도 신흥분야 부녀사업 개혁 혁신 사례 교류 활동을 연합으로 개최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보낸 촌 생방송 부녀연합회를 튼튼히 건설해 향촌진흥의 조력이 전국 우수 사례에 성공적으로 입선되는데 이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사례입니다.
0: 근일 2026년 민체컵 전국 민족식 씨름 경기가 내몽골 자치구 신림골맹 동우짐친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의 선수 4명이 길림성을 대표해 조선족식 씨름 종목에 출전해 최종 2등상 3개, 3등상 1개를 따내면서 우리주 전통 민족체육의 탄탄한 실력과 량완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찬용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행복한 세상.
1: 정다운 목소리.
0: 삶의 향연.
1: 삶의 향연.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인연을 만나지만은요, 마음이 쉬어가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삶이 준 큰 선물입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완벽한 인생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과 초보 운전자가 선배님들을 모시고 먼 길을 다녀오면서 깨달은 삶의 리치를 반해하는 걸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현청화의 속에 완벽한 인상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인생, 현청화. 광주에서 무역 중개 업무를 하는 나는 종종 전국 각지로 공장이나 물류센터를 찾아다닌다. 이런 과정에서 가끔은 목적지보다 그 여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곤 한다. 이번 정주 출장도 그랬다. 실외 놀이터 시설 가공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현지 사장의 밝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한 여성을 소개받게 됐다. 청주 인근 도시에서 알루미늄 가공 패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내가 방문할 만한 놀이터 시설 가공 공장을 연결해 주겠다고 기꺼이 나섰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유난히 빈틈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말은 빠르면서도 망설임이 없었고 얼굴에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흘러넘치었다. 명품 옷과 고가의 외제 차에서 그녀의 경제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공장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돈을 잘 벌었다고 말문을 뗐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을 무심히 흘려들었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이해해온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였다. 5살에 이미 소학교 1학년에 들어갔고 기억력이 유난히 좋아서 늘 학급에서 1등을 했다고 한다.

취득하였으며 이제는 더 도전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서 알루미늄 가공산업에 투자하게 됐다고 했다. 그녀는 된 상황도 거리낌 없이 술술 들려주었다. 진정 부모님은 공직에 계시고 시댁 또한 시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대형 공장을 운영을 하며 현지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이라고 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유학생활을 했고 지금은 세계 굴지 기업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녀는 결혼 후 해외에서 남편과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사회의 전망을 예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마치 한편의 성공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살면서 모든 선택이 타당했고 모든 새로운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진 사람. 그녀의 삶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에는 호기심이 동하였고 그 다음에는 신기했으며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끔씩 지체가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 그녀는 밝고 자신감이 넘쳐 비관적인 면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을 들을수록 마음 한구석이 메말라가는 기분도 들었다. 마치 햇빛만 끝없이 내리쬐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서늘한 그늘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곤란이나 좌절을 겪은 적은 없었냐고.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였다. 정주에 머무는 동안 그녀가 내게 들려준 모든 이야기는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녀의 인생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곤혹스러워졌다. 과연 이런 삶이 있을까? 실패 없이 후회 없이 상처 없이 자신의 모든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 나는 그런 삶을 부러워해야 하는지 의심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살면서 늘 우리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가득하고 바로 그 변수들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마치 기복이 있는 그래프처럼 고달픈 인생길의 오르내림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는다고 나는 굳게 믿어왔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달라 보였다. 긍정의 에너지만 무궁무진하게 쏟아내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타고난 운명이고 팔자라는 것 외에는 어떤 철학도 담겨지지 않았다. 그녀와 마주하고 인노라면을 마치 반짝거리며 완벽하게 윤이라는 대리석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 벽은 너무 미끈해서 손가락 하나 걸칠 곳이 없었고 너무 단단해서 미션 균을 하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완벽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공허함을 느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다듬는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불안함과 약점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으니 말이다. 더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신뢰는 때로는 사실보다 태도에서 먼저 싹트고 능력보다 확신에서 먼저 생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날 나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자기 포장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다. 잘 풀리지 않은 일은 애초에 없었거나 설령 있었다 해도 그녀의 인생 서사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듯했다. 처음에는 감탄을 잘

대단 이야기가 점점 숨막히는 완벽함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완벽함은 내 인생의 불완전함을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 싶었다. 동시에 그 불완전함이 주는 위축감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의 삶이 정교하게 빚어낸 도자기라면 내 삶은 질그릇처럼 거칠고 투박하고 그 흠 하나하나마다 상처와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삶에는 보통 실패의 상처가 있고 예상치 못한 좌절의 기억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닿지 않는 꿈들이 있다.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어김없이 흔들리는 날도 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새 기억의 무늬가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삶은 항상 유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성과에 대해서도 무엇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무엇이 우연과 환경의 도움인지 명확히 가를 수가 없다고 여긴다. 그 불분명함 속에서 사람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신중해지며 조금 더 자신의 삶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들이 우리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주변을 조금 더 배려 깊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줄곧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리 앞에서 내 인생과는 잠시 휘청거리였다. 혹시 나는 너무 쉽게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매사 조심스럽게만 살아오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내가 신중함이라 부르던 것이 사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의 소극성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확신만으로 운명을 밀어붙이며 그 확신이 현실을 바꾸어 성공을 거듭하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나는 그네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그네 삶에서 편안한 인간 냄새를 찾지 못한 스스로에게 안타까웠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실패를 모르는 인생은 승리의 기쁨과 행복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겪지 않은 자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그네를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태양처럼 높이 떠올라 모두를 눈부시게 하고 어떤 이들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밤길을 비추며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무수한 별처럼 반짝이다 사라져버린다. 어느 것이 더 낫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각자의 빛이 각자의 어둠을 밝힐 뿐이라고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네는 살 동안 나에게 완벽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었다. 세상에는 정말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은 것은 그런 흠없는 삶이 아니다. 내가 진정 선망하는 삶은 흠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 예상하지 못한 변수 앞에서도 자기 나름의 가치와 보람을 다시 찾아가는 삶.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히려 더 진솔하고 인간다운 삶이다.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보다 실패를 겪으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인생을 더 신뢰한다. 그렇다고 고통이 귀하다는 뜻은 아니다. 누구도 일부러 고통을 겪고 상처를 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삶에서 피할 수 없었던 균열과 파괴, 갓난신고를 오래 견뎌했던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념을 얻게 되기에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완벽하게 빛나는 표면보다 조금 닳고 스친 자리에 진실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그녀 역시 말하지 않았을 뿐 살면서 어떤 순간을 외롭거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홀로 견뎌왔을지도 모른다. 마흔을 앞둔 나이에 잔주름이 많이 잡힌 그녀의 얼굴은 풍상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타인에게 들려준 이야기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녀는 실패조차 실패로 남겨두지 않고 자기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리는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재능인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정주에서 내가 가져오는 것은 거래처 명함이나 공장 정보만이 아니었다. 나는 한 사람의 지나친 긍정 앞에서 묘한 피로감과 현기증을 느꼈고 그 낯선 감정 덕분에 오히려 내 삶의 철학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도 지속되지 않는다. 그 모든 생각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언제나 거기에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게 아닐까. 내게 완벽한 인생이라 남아 그런 의미일 것이다.

많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현청화의 속이 완벽한 인생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향후 자기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냐,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분발 노력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뜻깊은 삶, 참다운 인생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숙 씨의 소필 빈 공간의 미학을 마련했습니다. 빈 공간의 미학 김명숙. 갓 운전면허를 땄을 때이다 나는 선배님 몇 분과 함께 활용 진달래촌으로 소풍을 가게 됐다. 지금 돌이켜봐도 용감했던 건지 무모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지천명 나이에 겨우 익힌 운전기술, 게다가 운전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모자를 판국에 귀한 어른들을 모시고 먼 길을 다녀왔으니 참으로 가슴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날 우리 일행이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야외 정취의 류달리 감성적인 A선배가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 여기까지 온 바에는 아예 청룡촌 오장까지 갑시다. 금강산도 19경이라고 하는데 신선한 산천으로 입을 호강시키고 돌아올 때 진달래촌에 들려도 시간이 넉넉해요. 그 말에 선배님들이 모두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했다. 나만 울지도 웃지도 못할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야외에서 즐기는 산천어회, 그 맛과 멋을 모르는 애가 아니었다. 하지만 막연했다. 그러나 고충은 나만의 몫이었다. 용정에서 진달래촌까지는 3차선 도로라 별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청룡촌으로 가는 길은 달랐다. 언젠가 지인의 차를 타고 가본 기억이 있었기에 걱정이 태산 같았다. 길이 울퉁불퉁한 것은 물론이고 좁고 구비도 심한 데다가 오르막과 내리막에 고도차가 심하고 가파로웠다. 하지만 애들처럼 들떠있는 일행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긍을 했다. 아늑한 산간지대에 자리를 잡은 청룡촌은 자연과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이다.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 놓인 투명한 유리다리와 고요한 호수는 대자연의 정기를 한껏 향수하게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정한 매력은 바로 신선한 산천어 요리를 맛보는 것이다. 하늘에 뭇별마냥 총총한 산천어들이 맑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도 신비롭지만 그것들로 즉석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 또한 매력적이었다. 대자연이 준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감흥을 누가 말하겠는가. 나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좁게 뻗은 산길에 올라섰다. 핸들 너머로 보이는 아스팔트는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굽어지었고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난히 내 시선을 긴장하게 조여왔다. 가슴 한가운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물감처럼 번지었다. 은근히 숨이 가쁘고 핸들을 잡은 손에서는 땀이 배어나왔다. 모든 시선이 좁다란 길에 꽂혀 있었지만 나는 마치 투명한 거울 속에 갇힌 듯 마음은 오롯이 불안한 내 모습에

것만 집중이 돼 있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이런 모습을 선배님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듯 모두 담담한 표정들이었다. 그들의 구수한 이야기와 평화로운 웃음소리는 내가 바라보고 있던 두려움의 거울 앞에서 또 다른 거울을 조용히 내밀고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아무 일도 아닌 평범한 나들의 풍경이 비춰져 있었고 그 안에는 나는 그냥 동행하는 운전자로만 보였다. 처음에는 그 초상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선 초상으로 어느새 내 시선과 호흡이 끌려가기 시작했다. 긴장으로 굳었던 손의 힘이 조금씩 풀리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나의 진실한 모습인 양 따라하기 시작했다. 좁은 길에서는 마주오는 차를 자연스레 양보하고 굽은 길에서는 여유롭게 속도를 줄이었다. 그러는 사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이 그들의 담담한 모습과 하나로 녹아들었다. 더 이상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 담담함이 비춰준 실루엣가 이제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가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긴 한숨이 흘러나왔고 마음도 홀가분해지었다. 우리일행은 먼저 풍경구를 돌아보았다. 투명한 유리다리에 올라서니 발밑으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와 숲속을 가로지르는 바람소리가 귀를 채웠고 맑은 물 속에서 산천어들의 은빛 섬광을 그려가고 있었다. 다음은 계획대로 산천어를 맛볼 차례였다. 신선한 회를 입에 넣자 싱싱하고 탱탱한 살이 이에 닿으며 톡 터지는 식감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온 입안에 퍼지었다. 나중에는 시원하고 구수한 어탕이 깊은 맛으로 속을 훈훈하게 채웠다. 모두들 내 덕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선생, 어쩌면은 그렇게 침착하게 운전을 잘해요. 그러게요. 전혀 초보 운전자 같지 않던데요. 점심 내내 대화의 초점이 나에게로 모여졌다. 나는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다. 사실은 정반대였으니까. 침착함보다 불안감이 훨씬 컸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응원에서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 운전이라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노라면 되겠지 하는 자신감도 조금씩 피어올랐다. 어찌됐든 무사히 도착을 했고 모두가 즐거워하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덕분에 돌아올 때는 그렇게 긴장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나는 비로소 그날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침착하네 혹은 초보 운전자 같지 않던데요 라는 말들 속에는 사실 그들도 긴장에 떠는 나를 은근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스며 있었다. 다만 아무도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의 그런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 만약 그날 누군가 김선생 여기 길이 좁고 가파로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라면 나는 그토록 침착한 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차라리 죄송해요 자신이 없었어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날 선배님들의 그 담담한 모습은 나에 대한 세심한 배려이자 무언의 응원이었다. 그들은 걱정이라는 직설적인 언어 대신에 평화로운 일상의 다른 언어로 그 자리를 채워줌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전달했던 것 같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적절한 말을 찾느라 머리를 짜곤 한다.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대화나 침묵이 더 큰 배려와 위로가 된다. 칭찬이라는 아름다운 말도 훌륭하지만 걱정스러운 침묵을 감내하는 인내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상대에게 스며든다. 언어는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다. 즉 말 없는 빈자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세우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언어의 특별한 매력을 새롭게 체험을 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로 지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 또한 훌륭한 방법이며 그 빈자리에 쓰면 믿음은 마치 선명한 거울과 같다는 것을. 그날 그 거울은 긴장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이 아니라 잘 해내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을 비춰 보였고 나는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걸맞으려고 애쓰는 사이에 진짜 침착해지었다. 바로 선배님들의 담담한 태도가 나에게 너는 이미 충분히 침착해 보인다는 거울로 되었고 나는 결국 그 믿음 앞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잠재력을 끌어낼 수가 있었다. 삶에서 누구든 초보 운전자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 낯선 길이라는 두터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는다. 그럴 때 옆자리에 앉아 조바심 우린 말 대신에 편안한 침묵과 평범한 이야기로 함께 호흡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에 주는 가장 소중한 자양분이 아닐까. 그날의 구수한 산천어 맛보다 훨씬 오래 가슴에 남는 여운은 그들이 내 두려움의 그림자 한가운데 조용히 놓아준 빈 공간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허전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작지만은 다름 아닌 확고한 나의 첫 발걸음이었다. 네, 긴 여운을 남겨주는 김명숙 씨의 소필 빈 공간의 미학을 잘 들었습니다. 이 가족이나 자네의 일에서도 사사건건 참견하면서 자기의 주견을 세우기보다 본인 스스로 해나가도록 곁에서 말없이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면 기대상으로 좋은 결과를 따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대로 자아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끔 기다려주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이 비움에 대한 리해와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되새겨보게 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나무를 사랑하는 소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소년은 학교 가는 길 동네 뒷산에 심어진 큰 느티나무를 볼 때마다 꼭 한 번씩 말을 걸었다고 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묵묵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니? 나무는 대답 대신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게 전부였지만 소년은 그게 좋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됐고 바쁜 도시 생활에 묻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 느티나무가 그대로 서 있는 걸 보고는 눈물이 났다고 해요. 나무는 여전히 가지를 흔들며 그를 반겨주었고 그때 소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처럼 그냥 나로 살고 싶었구나.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를 견뎌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개성을 살려가면서 내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꽤 괜찮은 어른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이 자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바쁜 아침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이 도시락 반찬 고민에 피곤한 남편의 간식까지 챙기다 보면 우리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건강의 신비로운 초록보석 오크라입니다. 한자로는 황추규라 부르는데요. 요즘 웰빙 식재료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오크라를 처음 보신 분들은 작은 고추 같다 혹은 보리수 열매 같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홉과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특유의 점액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지만 이 점액이 바로 건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과 맛있게 즐기는 비법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가족 특히 주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오크라는 생김새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100g당 약 30에서 40kcal에 불과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 비타민K, 엽산, 마그네슘, 칼슘이 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녹색 채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철분 함량도 높아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런데 오크라의 진가는 바로 이 점액질에 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점액의 정체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무코다당류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선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입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은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가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마치 그물망처럼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걸 막아주죠. 실제로 몇몇 림상 연구에서는 오크라 추출물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민감하신 중장년층이나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콜레스테롤 조절과 심혈관 건강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우리 몸속에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고지혈증 예방은 물론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매일같이 기름진 외식에 시달리는 남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돼줄 거예요.

요새 장 건강과 변비 해소입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줬는데요. 아이가 변비가 심한데 혹은 가끔 배가 더부룩하고 하시는 분들 오크라를 즐겨보세요. 그야말로 장 속의 대청소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내용인데요. 오크라는 천연 항산화제의 보물꽃입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요.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아울러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엽산도 풍부해서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좋은 식재료겠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피로회복입니다. 이 오크라에 함유된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데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 체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을 때 오크라 한 접시면 몸속에 활력을 불어넣는 느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크라를 고르는 요령과 부작용,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이렇게 몸에 좋은데 아무거나 막 사서 드시면 안 되겠죠. 싱싱한 오크라 거르는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부작용과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신선한 오크라는 겉면에 잔털이 있고 짙은 초록색을 띠며 만져봤을 때 단단해야 합니다. 크기는 5 내지 7cm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너무 큰 건 이미 질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봤을 때 반짝이는 수분이 느껴지는 게 생생한 증거인데요. 꼭지를 봤을 때 시들지 않고 선명한 초록색인 거, 그리고 검은 반점이나 상처가 없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오크라를 구부려봤는데 잘 휘어지면 너무 익은 것이고 단단하게 저항감이 있으면 바로 신선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팁. 오크라는 수분을 빨리 빼앗기기 때문에 구입 즉시 요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에는 물기를 닦아 키친타월로 감싼 후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2, 3일 내로 두시는 게 맛과 영양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죠. 우선 오크라의 점액질 때문에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만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 절제 수술을 하셨거나 과민성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점액질이 오히려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크라에는 칼륨과 수용성 옥살산염이 다소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까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부터가 그리고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처음에 아주 조금 드셔보시고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오크라 제대로 알고 드셔야 약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꿀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능은 기본이고 이 맛있는 오크라를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릴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끈적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맛있지 하는 분들 오늘 세 가지 핵심 레시피를 준비했거든요. 초간단 무침 그리고 간단한 반찬 마지막으로 든든한 국 요리까지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오크라의 가장 순수한 맛을 즐기는 오크라를 데친 초무침입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신선한 오크라 10개에서 15개, 두부 1모, 부드러운 순두부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소금, 통깨, 기호에 따라 간, 마늘 조금만 있으면 돼요. 우선 오크라를 깨끗이 씻습니다. 오크라의 잔털이 신경 쓰이시면 소금으로 살짝 문지르듯 씻어주세요. 냄비에 물을 끓이다가 소금을 살짝 넣어주면 데친 오크라의 초록빛이 더 선명해집니다. 오크라는 끓는 물에 30초에서 최대 1분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점액질이 다 빠져나가고 오크라가 질겨질 거예요.

약간 통깨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두부를 큼직하게 떠서 얹어주면 비주얼도 예술이에요. 두부의 고소함과 오크라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밥 반찬으로도 그리고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더위에 지친 입맛을 확 살려준답니다.

이어지는 레시피는 아이들 반찬으로 좋은 오크라 새우볶음입니다. 오크라 10개, 손질된 새우 150g, 마늘, 생강, 약간, 굴소스 1스푼, 맛술 1스푼, 그리고 후추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오크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 데쳐서 어슷썰기 해줍니다. 새우는 맛술과 후추 약간에 재워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으로 썬 마늘과 생강을 향기롭게 볶다가 새우를 넣어 핑크빛이 돌 때까지 볶습니다. 새우가 반쯤 익었을 때 오크라를 투하. 굴소스 한 푼 넣고 새우의 양념이 잘 배도록 볶아주면 끝입니다.

쫄깃함과 오크라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요. 굴소스의 짭짤한 맛이 감칠맛을 더해줄 거예요. 이거 하나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도 걱정 없습니다. 반찬 걱정 싹 사라지겠죠? 레시피입니다. 든든한 국물 요리 오크라 미역국입니다. 생일이 생각나는 그 미역국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미역이 오크라를 더하면 그 영양과 맛이 배가 되는데요. 재료는 불린 미역 한 줌, 오크라 10개, 소고기 국거리 100g, 참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준비해주세요. 먼저 오크라는 살짝 데쳐서 돌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1cm 두께로 썰면 예쁜 별 모양이 된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먼저 볶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고기가 익으면 불린 미역을 넣고 함께 더 볶아줍니다. 미역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면 물을 부어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썰어놓은 오크라를 넣어주세요. 오크라는 이미 데친 것이니 오래 끓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미역의 미끌거림과 오크라의 점액이 만나 국물이 너무 구수하고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갈 거예요. 속이 편안해지는 이 국 한 그릇이면 온 가족이 감기 걱정 없이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시피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오크라는 그냥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계란말이에 넣거나 오므라이스에 올려도 정말 맛있어요. 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살다 보면 어깨가 무겁고 마음의 상처가 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아침 우리 식구들이 해맑게 웃으며 오늘 배운 오크라 반찬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노라면 또 모든 피로가 가셔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지금은 에어컨이나 온돌에 익숙해졌지만 난로 앞에 앉아 타닥타닥 불타는 장작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곤을 잊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추운 겨울이 있기에 난로의 온기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리은실의 글입니다. 한겨울 난로에 따뜻했던 기억입니다. 어려서 다녔던 작은 진해 공장 마을 소학교는 그 시절 시골 학교들이 대개 그렇듯이 겨울이면 교실 난방은 난로로 해결했다. 11월이 다가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난로불을 지필 쌀이나 물을 두 단씩 거두었다. 학부모들이 저마다 쌀이나 물을 실어오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조무래기들을 거느리고 쌀이나 물을 떼기 좋게 짤막하게 꺾어서 쌓아두었다. 거쿨진 쌀이나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작은 손으로 무척 애먹었던 기억이 많이 났다. 겨울에 떼야 할 석탄을 실어오면 각 반급에서 아이들이 총동원되어 작은 소래나 물통에 석탄을 담아 교실로 퍼드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린 것들이 자기 손으로 겨울 땔감 준비를 하는 장면은 생각만으로도 대견했다. 난로불은 그날 맡은 당분이 피우기로 돼 있었다. 1, 2학년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와서 피워주고 그 이후로는 혼자서 피우는 애들이 많았다. 2학년까지 내 난로불을 피워주던 작은 오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가자 3학년부터는 나도 혼자서 난로불을 피워야 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것을 미리 집에서 연습했지만 정작 불을 지피자니 왜 그리 손이 말을 안 듣던지 겨우 성냥을 그어 유지에 불을 붙이려니 그것도 생각대로 잘 되어주지 않았다. 어찌어찌 겨우 엉성하게 놓은 쌀이나무에 불을 붙이면 탁탁 불꽃이 튀며 활활 타올랐다. 이 정도로 불길이 좋으니 위에 석탄을 올려도 되겠다 싶어 미리 적당하게 깨우는 석탄덩이를 올려놓으면 금방 전까지 활활 타오르던 불들이 왜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던지 아이들은 하나 둘 교실로 들어오고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물을 끼얹어 불을 완전히 죽이고는 석탄과 쌀이나무를 다 꺼내 다시 불을 붙이기를 몇 번. 그러다 먼저 도착한 남자애들이 도와서 불을 지펴줄 때도 많았다. 어떤 날은 앞머리와 눈썹을 혼란 태우기도 했다. 조급한 마음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불을 붙이다 사정없이 앞으로 내뿜는 불길에 미처 반응을 못해 생긴 참사였다. 난로불을 피우는 당번은 그날 난로불이 죽지 않도록 쉬는 시간마다 살펴봐야 하는 임무도 있었다. 웬일이었든지 내가 당번인 날은 점심때가 될 무렵이면 불이 꺼질 때가 많았다. 너무 애 같아서 몇 번은 울었던 적도 있다. 난로는 공평하게 공간 구석구석에 열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난로 곁에 앉은 아이는 너무 더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난로와 멀리 떨어진 창문 옆에 앉은 아이는 시린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의 도시락만큼은 공평하게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4교시 되면 애들의 도시락을 난로 위에 놓아주었다. 겨울이면 집이 먼 아이들이 다들 도시락을 싸우다 보니 그 많은 도시락을 난로 위에 다 얹지 못해 덧놓을 때도 있었다. 부지런한 당번이 난로불을 책임진 날은 불길이 너무 세서 밑에 놓은 도시락 속의 밥은 누룽지가 되기가 일쑤였다. 감자볶음, 김치볶음, 장아찌볶음, 갖가지 반찬들이 열을 받아 온 교실에 그 향기가 풍기고 딱 촐촐해지기 시작한 4교시에 그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점심시간이 너무 기다려졌다. 유난히 추운 날은 집이 학교에서 그닥 멀지 않은 나도 도시락을 쌌다. 친구들이랑 점심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는 일은 썩 재미난 일이어서 엄마를 졸라댔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어 급한 마음에 난로로 달려가 도시락을 내려오다 너무 뜨거워 그만 그 자리에 도시락을 떨군 적이 있었다. 헐겁게 씌워진 도시락 뚜껑은 바로 열려버렸고 속내 용물들이 파편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대형 참사였다. 빗자루로 쓸어 담고 하는 수 없이 집에 가야겠다고 갈 채비를 할 무렵 뒷자리 친구가 자기가 오늘 밥을 많이 싸왔으니 같이 먹잔다. 바깥은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차 집이 너무 멀게 느껴져 그대로 앉아버렸다. 그리고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 그 밥을 같이 먹었다. 같은 감자볶음도
우리 엄마랑 친구 엄마는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싸우는 도시락 반찬은 달걀부침, 감자볶음, 김치볶음 등 몇 가지에서 더 새로운 게 없었다. 너나 없이 비슷한 규격의 도시락에 비슷비슷한 살림살이 일부를 담아와 서로 잘난 척할 것도 기죽을 것도 없이 우리는 따뜻한 한 끼를 둘러앉아 즐겁게 먹었다. 추운 겨울 학생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고 밥도 덮여주는 고마운 난로가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호주머니에 하얗고 이쁜 사슴이 그려진 하늘색 등산복을 새로 사입고 학교 간 날이었다. 그날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던지 그저 딱 한 번 슬쩍 난로 연통을 스쳐 지나는데 뭔가 지직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탄 냄새가 나는 듯했고 놀란 아이들의 눈망울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얼른 벗어보았더니 등산복은 이미 적지 않은 면적으로 겉면이 다 타버렸고 흰 솜들이 너덜너덜 나와 있었다. 아, 아까운 내 등산복. 엄마가 알면 꾸지람하실 거야 하는 생각들이 차례로 떠올랐고 그날 오전은 무슨 정신으로 보내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엎드려서 한참 쿨쩍이라 눈물을 닦고 강의를 좀 듣다가는 또 타버린 등산복 생각이 나서 엎드려 울고 그렇게 울다 말다 반복하기를 몇 번. 점심시간이 됐지만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옷을 입고 어떻게 가? 다시 또 울음이 터지려 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와서 한두 마디씩 위안을 하고 배가 고파오는 사이 점심시간은 가고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더니 작은 오빠가 나타났다. 점심시간이 다 가도록 내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앞집 경숙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경숙이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도시락을 보내온 것이었다. 도시락을 건네주며 오빠는 엄마가 욕 안 할 테니 저녁에 일찍 오라더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날 먹은 달걀부침은 꿀맛이었다. 그 뒤로도 두어 번 난로에 옷이 스쳐 쪼그라든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엄마는 나에게 더는 그런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호된 꾸지람을 몇 번 당했었다. 얼마 전 고구마도 삶아 먹고 난방도 된다는 전기 난로를 인터넷에서 보고 마음이 통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전기 난로지만 외형이 어린 시절 교실에서 쓰던 난로와 너무 닮아 불현듯 향수를 자극했던 것이다. 실용성을 꼼꼼히 따져보니 별로 크게 쓸모는 있을 것 같지 않아 사려던 마음을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난로 생각이 간절하다. 앞머리며 눈썹을 그을려가며 몇 번의 패배를 맛보야만 타올랐던 그 난로. 그런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만 따뜻함을 주던 난로와 비기자면 멋대가리 없지만 외형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전기 난로에 마음을 빼앗게 버렸다. 물건은 쓸모로만 존재하나 전기난로 하나 사놓을 생각이다. 그 위에 해바라기, 호박씨 올려두고 그 옆에 아들애랑 남편이랑 모여야 도란도란 옛 이야기하는 겨울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야무진 욕심으로. 새삼 추억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그 겨울에 조바심 태우는 난로불 지피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어렵게 피어올렸던 난로불의 추억이 없었다면 옷 태워 먹고 울던 날 도시락 들고 나타나던 우리 작은 오빠의 추억이 없었으면 이 겨울은 더 많이 추웠을 것이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미래라는 연줄이 없는 연 같은 여행을 하면서도 날려가지 않고 자칫 불안한 여기 오늘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추억들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콧구멍 새카맣게 그을리며 난로불 피울 일도 없는 내 아이에게 난로에 덮여먹는 도시락의 맛은 알 수도 없는 내 아이에게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것이 설령 멋대가리 없는 전기 난로라 하더라도 따뜻한 추억이 될 만한 것을 선물하고 싶다. 헛된 노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차가운 겨울이 있기에 난로의 온기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법.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위로의 가치를 깨닫듯 난로는 추위라는 부정을 통해 따뜻함의 긍정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결국 한

열난로는 단순히 몸을 녹이는 도구가 아닌 영혼까지 녹여주는 위로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노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주 기수열 시간이 되다면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사회적으로서 병치료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중년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봐도 이 위치는 찾기도 쉽습니다. 일백하에 오시게 되면 일백하에서 머리를 쳐들고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 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고, 신화서성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서쪽으로 머리를 쳐들고 보시게 되면 금방 도강 중년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도강 중년에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에게서 병보시게 되어 있으면서 중년 자체가 역사가 아주 깁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도강 중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찾아와서 병보고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만족한 치료에 본인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한 번에 예약하는 분들은 보통 2명, 3명 이렇게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조일만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는 길림성에서 아주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로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그 외에 여러모로서 오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일만 선생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이분은 한 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따라다니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어서 원래 어느 병원에 있었다면 거기서 병보시던 분들이 모두 이 이사를 따라서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우리 연변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길림성에서 심지어 저 남방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대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국의대사를 하게 되면 국문에서 임명한 아주 유명한 이런 그 중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중의 경력도 뭐 50년 좌우가 되고, 그리고 이미 앞에 저명한 이런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국문에서 임명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그 도사로 모시고 중의 이수를 임마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학하고 처방이 확실해서 많은 분들이 리명길 선생 찾아오시면서 특히 간장, 그리고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에는 리명길 선생이다 이 정도 찾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연기 흠가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강이라면 입안의 모든 문제는 순리롭게 해결하면서 여기서 몇십 년간이 치과 경력을 갖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치과를 치료해 주게 되어 있으면서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데 지금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서 지금 파이펜질 해드립니다. 구강 안에 그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무료로서 구강 검사를 하고,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이면 됩니다. 치아 씻는데 지금 대인관계가 늘어나게 되어 있으면서 혹시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뭐 재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재직에 있는 분은 물론이지만 해도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노래 교실을 가고 그에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사회 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주 흰 치아가 필요한데 이걸 한 번 쓰는데 19원 90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 비용은 80%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원래 3,000원이라면 거기에서 80%를 받게 되어 있고 1,500원도 80%를 받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이래서 아무튼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도 입안의 모든 문제는 연결 흉과 구강 찾으면 원만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릉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리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저도 위원님 예안까지 있어서 예, 사안적인 속이 굳어져서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없고 예, 또 이게 뭐입니까? 그런 거 이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면 예안이 있어서 예, 영 그저 위로 칼로 대는 것처럼 아프고 빈속이 좀 세게 아팠습니다.
1: 예.
2: 근데 지금 예, 밥도 살짝 쓰고 있고 예, 새벽에 일어나도 예, 아프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또 예, 그 치과로 가보겠습니다.
1: 예.
2: 네. 아니, 틀리로 우리 둘 다 왔습니다. 이게 용서했습니다.
1: 아, 그래요? 거기, 예, 예, 치과방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여기서 치과라고, 잇몸이 편하고, 이빨이 편하고, 모든 걸 들은데, 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해결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예.
2: 딴 곳에서 하면, 아래 이빨이 자꾸 나 빠져서 못 먹고, 예, 울지르서는 또, 자꾸 입금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근데 입금 다 해보고 영 잘합니다.
1: 예. 예.
2: 이 사람 저게 관계 다 좋답니다.
1: 예.
2: 이래 절반씩 틀리한 것도 좋고, 예. 그 다음, 무슨 임플란트라든가 무슨.
1: 임플란트, 예, 예. 씹는 것. 예.
2: 다 좋습니다.
1: 예.
2: 그래서 방송해야 됐습니다.
1: 그래요.
2: 님 이제 이빨 씹는 게 그 10원이 났습니까?
1: 19원 90점입니다. 19원 90점.
2: 예. 아, 그게 높습니다. 예, 그, 우리 딸.
1: 그저 해주는 셈입니다. 그저, 예, 예.
2: 이빨 씹어주지.
1: 예. 젊은이들은 그 뭐, 과학적으로 씻어주게 되었으니까, 다른 잇몸을 상하지 않고, 치아만 딱 깨끗하게 샅한 이빨을 드러내게 하게 되어있는,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찾아오세요.
2: 기공구십전, 예, 값이 영 높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가졌습니다. 예, 세 사람이.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예,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3: 예, 우리 집사람은 어제도 3년 전에 부위 한번 왔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한쪽 팔이하고 한쪽 다리에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해.
1: 불편하죠. 예, 예.
3: 그리고 언어 장애도 있고 예. 항상 머리 아프다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어지러워 하면 폐라비가 예, 온종 아이 되거나 그랬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손발이가 많이 차갑고, 내가.
1: 아, 수면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치료받은 거, 저기 물어보고 했는데, 조인만 선생님 뭐, 그냥 넘어있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지러운 증세도 없어지고, 지금 예, 혈압 조절도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예, 예.
3: 그리고서 그다음에는 저기 암산도 잘 살고 지금 요 시간에는 많이 이번 두 번 치료받는데 지금 많이 편안해합니다. 지금.
1: 절만 선생 중위계통에서는 40여 년간이 중위 경력이니까 어떤 환자를 못 받겠습니까? 아주 림상 경험이 풍부해서 진찰이 준학하고 처방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찾는 분들의 기본입니다.
3: 예, 그래서 이제 또 아무래도 한 번 더 지금 가 치료를 받으려고. 그리고 나는 야, 이 허리를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
1: 예.
3: 예. 거기 저기 전문의 가서 같이 데리고 가면 치료를 지금 내 두 번 받았습니다.
1: 허리.
3: 예.
1: 누구?
3: 그, 내 허리를 해서.
1: 예, 예, 예. 어느 치료를 1억에게 찾았습니까, 누구?
3: 예, 1억에게.
1: 아, 1억에게. 3층에 1억에게 찾았죠. 그렇죠. 예, 예.
3: 두 번 치료를 멘비를 합니다. 두 번.
1: 아, 체험 치료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오늘이 또 가려고 했는데 오늘 가게 되게 되면 또 한번 아무래도 예약할 또 가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됩니다.
1: 그렇게 하셔. 3층에 그 척추 이력이게 치료이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100% 실험 나올 수 있고 치료율이 90% 이상을 점하게 됐고 한 번에 25번 좌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치료하게 되면 첫 두 번은 무엇 때문에 무료 치료를 해주게 되었는가 하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게 효과가 끝인가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번 치료하고 효과가 좋으면 연속 치료하게 되면 완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완전히 여기에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사회적으로 호평이 자자합니다. 예, 찾아오세요. 계속 예. 연속.
3: 예, 근데 뭐 저기 예약하겠습니다. 오늘 예.
1: 예, 3층 예약입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동광성면 3층 척추치료실.
1: 척추치료이기, 예.
4: 예. 경추일에 너무 아프니까나, 무리도 따라 아프고, 잠도 잘 못 잔다.
1: 예.
4: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 그래서, 두 번 그 체험하고서는 우선은 네 번째 하는 게, 뭐,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1: 아, 그렇죠.
4: 예, 뭐, 경추 아픈 것들도 많이 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안 아프고, 예.
1: 예, 그렇죠.
4: 예, 그리고 잠도 잘 잔다.
1: 예.
4: 그리고, 한 번 하면, 야, 이거 대단히 시원하고, 그뿐 합니다.
1: 예.
4: 그래서 뭔가 뭐, 내 했다는 소문 두고 있어. 친구도 하겠다면서, 그래. 오늘 어떻게 두 분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예. 여기 척추치료이기 두 분이 예약을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오전이 손님도 많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파괴해서 예, 그럼 오후에 오세요. 예, 두 분입니다. 예예예
4: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셔.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우리 아바는 지금 이 젊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5: 어제 한 넉 달 받았습니다.
1: 예.
5: 받기 전에는 그냥 혈압 조절해줬어요. 혈압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제 때는 막 고혈압이 170씩 올라가고 저혈압이 110이 나타나고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약 먹으면 이래가고 또 단백질 갖고 와서 그래서

0: 쏘스가 젊었으니 40년이 중위 경험 갖고 있다. 서양을 세게 썼지, 이번에 중위학 써보자. 쓰는 게 효과 영상습니다.
1: 아, 그렇죠.
0: 벌써 중위학이 얼마나 아이 답답한지 혈압도 그래 잘 되지. 심장이 나 구들들 놀라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하고 그걸, 걸을 때는 헐떡거리면서 걸지 못하는 게 지금 그리 뭐 숨이 차하는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기발일 겁니다. 예, 예.
0: 그리고 이거는 중풀 두 번, 그냥, 이, 후이쪽으로 발다리를 못 썼어요. 아까 주인을 내 못했습니다.
1: 그 문제죠.
0: 안에서 좀 이제 생활하자고 눈이 부쩍 나가졌거든요. 요즘엔 이 선생님 치료를 받고, 주스로 자리 받을 수 있고, 또 요즘엔 좋아지니까 바깥으로 뜯어도 문득으로 합니다.
1: 아, 큰 효과죠.
0: 이게 얼마나 효과가 썼습니까? 이런 기적입니다.
1: 기적입니다. 완전 기적입니다.
0: 예. 제가 원래 못 나갔는데 지금 치료를 받으니까 나가니까, 야, 이 선생님이 치료를 할 때 보니까, 이 매그 제대로 보고, 이 진단을 제대로 딱딱 하더란 말입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하기 싶은 거 그 딱딱 짚어내더라고요. 예.
0: 그, 치료에 그 진단에 그 치료학관이 효과 좋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 우리 아빠는 또, 이게 치료를 받았거니와, 이 지혜가 나빴어요. 내일 그게 댕기면 보거나, 여러분들 치과에 올라가서 치료하고 나대 하면서, 영 기뻐하면 영 효과 좋다는 그 소문 듣고, 자기도 치료하겠다 가서 올라가서 치료, 이젠 들이자기인데 자꾸 좀 말해두고, 그래, 한대 뺐다 꼽았다 하면서도, 그러면 다, 어제 효과 없단 말인데, 이번에 가서는, 그리 들리로 다시 한 게, 영사습니다
1: 지금. 아, 흠까고강에 찾아와 하셨는데, 그렇게 효과 좋더라, 그러죠?
0: 예, 예, 이번, 그러니까 다시 애제됐습니다. 애제 그렇죠. 다시 한 게 영 효과 좋다고.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거, 어디, 몰라, 어찌 몰라는. 이제는, 이 지혜 때문에 고생을 세게 했습니다.
1: 그렇죠. 치과가 오버에 속하는데, 예, 예.
0: 네, 예, 그래서, 우리 아봐야 된다. 이번에는, 이거를, 우리, 그런 우리 아바의 동생 또 이 치과 이 빨리 아파서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데리고 가겠답니다. 그래 내일이 가는데 이 치과를 두 번을 예약해 주세요.
1: 요즘에는
0: 한 번 더 뜯었겠답니다.
1: 그렇게 하셔. 요즘에는 모든 우대 활동은 100분제 따봐서 합니다. 8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정도 또 우대 사회적으로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대하는 이런 값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1: 예.
0: 그 3층에
1: 척추 치료이기.
0: 허리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픈 것도 싫어하니까.
1: 됩니다. 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리 치료를 해야 무릎 관절, 발목, 그리고 고관절, 이걸 비롯해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관이 압박하면서 내리 저리 납니다. 이래서.
0: 옳습니다.
1: 예, 그래서, 3층에 척추 이료기계를 찾아오셔. 여기 경추, 흉추, 경추는 7마디 아닙니까? 위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흉추는, 위로부터 내려서 12마디,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인데, 이 모든 걸 합해서 척추를 하게 되는데, 척추의 이상은 직접적으로서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추에 닿으면 뇌혈관, 흉추에 닿으면 심장혈관, 그리고 요추에 닿으면은 그 콤파까지 영향받고 여러모로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찾아와 받으시면 상상위의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0: 그렇습니까?
1: 예.
0: 그러면 우리 아빠 같은 나도 내 허리 지금 뒤에 아프단 말입니다.
1: 예, 찾아오세요. 예.
0: 같이 하다 그런다.
1: 예, 두 분이 함께 오시는 걸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돌만 선생님 7월 우리 동서가 얻어놓은 한 달 남으래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 지금 효과 좋아가지고 그 설만 선생님이 아직도 좀 이렇게 신체 몸없이 약하고 하니까 이 공고계단 걸쳐야 된다 하더랍니다.
1: 예, 그래서 그렇죠.
3: 또 대사 이렇게 그 또 이렇게 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1: 그렇죠.
3: 그래, 예, 그래서 공고계단 지금 몇 번 더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일 예. 그 뭔가 그 또 시골에는 그 봉가지 오빠하고 형님이도 오빠도 당뇨합병증을 해가지고 이게 새기 와가지고 이 반신 잘못 쓰고 하던 게 이 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으니까도 감각이 지금 돌아진다 죠.
1: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예. 예.
3: 예, 그래 그 뭔가 그 선생님 치료를 어떤 두 번 이렇게 약 가져다 먹었는데 효과 좋다고 내일이 그 봉가지 그 오빠도.

0: 백미민원도 신장도 나쁘고 해서 같이 치료받는데 그 두 분을 예약해달랍니다.
1: 아, 네, 예약입니다.
0: 오빠네 두 분이 우리 동서까지 세 분.
1: 세 분입니다. 예, 조일만 예.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세 분이 오시는 걸 하니까 좀 일찍이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백미민원이 우리 고모님 그 신입이가 이제 고모가. 예. 어머니 그 금요일날에 갔는데 가니까나 그러니까 염증 조금 있다고 치료를 하고서 그 다시 들리는 마수가 하더라고요.
1: 어, 그렇죠. 염증 소염 치료를 거기서 하면 네. 됩니다. 거기서 네, 해갖고.
0: 그래서 그 오늘 네. 예약해달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흥과 네. 구강에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네.
0: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만 선생님 예약합시다.
1: 예.
3: 어제 그런가 우리 이모 아무래 중풍 두어 번 왔다 갔는데 치료하고 이러는데 어째 여지간에 그런 저 언니가 자꾸만 어림증이 나고 다리 아프고 그런 머리가 막 터진 것 같단다. 그래 오늘이 저희만 선생님 예약해서 가서 검사하고 친구도 하고 첨약도 짓자고 저리 그래 예약합니다.
1: 어, 그렇게 하시죠. 절만 선생 오늘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시간 됩니다. 완전히 찾아오세요.
3: 잘 치료하자 그만.
1: 그렇죠. 명의인데요. 예, 알아주는 명의입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절만 선생님은 지금 착수해 그런데 난 장애하고 노공이 증상하고 그래 소변이 이래서 저를 한번 했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내일로 예약하더라고요.
1: 어, 큼직큼직한 노공 콤파체 문제 네. 잠 자기 힘들어지 모두 중에서 해결하는데 조일만 선생 찾게 되면 이 방면에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적거나 없을 네.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네, 아, 저는 그 이명길 선생님을 지난번에 가서 보였습니다.
1: 아, 예.
5: 예, 네, 그 잠을 잘 못 잔다 말입니다. 한 예. 하루에 한 5시간이나 한 이렇게 자고, 그러고, 이렇게 좀 되게 피곤한다 싶고, 이렇게 맥이 없고, 예. 조금만 일하고 한 맥이 없고, 그래서 약을 썼는데, 일단은 효과는 그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잘 자게 된다.
1: 아, 예, 예. 예. 중의 방법으로 예 리맹글 선생 찾는 게 잘 찾았습니다. 예예
5: 예, 예, 예,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더 쓰자 그랬는데요.
1: 어 그렇게 하셔. 리맹글 선생 예. 토요일 빼곤 다 나오십니다.
5: 아 예.
1: 토요일 전일 빼면 됩니다. 그 외 오전 오후 다 나오시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5: 예네 수고하세요.
1: 건강 기원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네. 우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한 두 번 약을 계속 다 쌌습니다.
1: 예, 예.
6: 그래서 지금 많이 낫습니다. 영 그것도 헐쩍하고 그래서 그렇던 게 조금 몸이 두들고 좀 차서도 드물답니다.
1: 예.
6: 그래서 약이 떨어져서 약질나 가려고 하면서 그 언니 딸이가 이제 50인데 어때 그런 찬물 먹으나 따가운 물을 먹으나 다 이빨이 아프다 합니다. 입금도 아프고 그래서 그 치과를 가려고 합니다. 언니가 언니도 그렇고 언니 딸도 그렇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1: 네, 요즘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게 되면 네. 모든 치료는 다 빠져하게 되었으니까 80% 받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예, 흠과 구강에 네. 찾아오세요. 예.
6: 예,
1: 네,
6: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7: 예, 민명길 선생님을 예약하겠습니다.
1: 예.
7: 우리 고모가 위궤양도 있고 십이궤양도 있어서 두문두문 다소도 출혈을 했습니다.
1: 예.
7: 그동안에 영화단 병원 다 다니면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아, 예, 예.
7: 그래도 잘 돌아와 있어서 민명길 선생님이 첨력을 갖다가 처음에 한 주일 했으니까 나 출혈이 못 돌아옵니다.
1: 예.
7: 후에 또 약을 갖다가 썼는데 지금 출혈도 없고 소화도 잘 되면 소화해야 되는 게 소화도 잘 된답니다.
1: 예.
7: 그리고 밥도 당기고 매운 음식을 못 잡수 때문에 매운 음식도 잡술 수 있답니다.
1: 예.
7: 그래, 이 병원이 이 그 약값도 저렴하고 치료 효과 좋아서
1: 아하, 나도 예.

0: 그렇죠.
1: 나중에 좀 약을 많이 쓰겠답니다.
0: 아, 그렇게 알아가세요. 예. 리맹글 선생, 예, 터열 빼곤 다 됩니다. 예. 예, 건강 기울입니다.
1: 치과를 이해가,
0: 아, 예. 아, 그래요. 예, 치과 말씀하세요.
1: 자세히, 그 갔던 바에, 이거, 그런, 그 치과를, 치과 이용하다니까나. 이틀에 이거 했는데 너무 아파서, 도광중류원에 오신가?
0: 맞습니다. 도광중류원 2층에 흠과 예.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예.
1: 예. 2층에, 예. 치과에 가서 의사를 보내고서 이 분리를 다시 하겠답니다.
0: 아, 그래라 하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치료받고 완전히 이전에 치아가 아니고 너무 편리하고 이게면 너무 만족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찾아오세요. 예.
1: 예, 소문 듣고 너무 좋다니까 가겠다.
0: 그렇죠. 입소문 듣고 모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네, 그, 도광중원 치과가 뭐 활동한답니다.
0: 예, 활동합니다.
3: 유도인이 그, 분리 다시 하겠다는데, 그 무슨 활동인가?
0: 요즘에 100분제 80을 받습니다. 예, 다 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자, 찾아오세요. 예, 예.
3: 네네, 알겠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광중원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식에 있게 되어 있고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편리하게 서리 찾아보시겠다며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원만한 해답을 얻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리맹길 선생님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 이런 처방을 내게 되었는데요. 특히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심지어 뭐 간경화, 간경화 복수 이런 분들도 이 선생님한테는 묘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기 바라면서 특히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 뭐 이로적으로는 주임 선생, 행정적으로는 원장 선생, 피부 단독이 병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최기명 주임 선생께서는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우수한 피부과 주임 선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포진 한번 나타나면 잘 낫지 않지요. 2차, 3차도 자꾸 범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소보짐이라든지 백전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지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습진으로 인해 가지고 가려워서 꼼짝 못하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찾아오시게 되면 이분은 이득이 아주 좋습니다. 찾아가 보신 분들은 아, 내일부터 이 사람 많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해도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치료 방법은 단순 뭐 당약으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아서 10년, 30년에서 해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심지어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후유증병,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이런 질병까지 포함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명 준 선생 피부과 주임에 있어서는 우리 연변중연에서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아주 여러 곳에서 당기는 걸 여기에 찾아와서 지금 병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도광중임 원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놀라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타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계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덕은 지도에서 상강 동쪽 기슭을 가리키며 물었다. 다들 상강을 잘 건너왔습니까? 조울려는 정방을 간추려 들려주었다. 주덕은 34사가 아직 신우 동쪽에 포위되어 있다는 말을 듣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총사령,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34사더러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 노선은요? 주덕은 지도 앞에 다가서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다. 홍수각과 신우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이 예상 못한 틈을 타서 진지를 돌파하고 개수북쪽 나루토로 강을 건너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개수 일대를 계속 우리의 손에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내일 개수를 점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주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위를 뚫고 나와 훈관 남쪽으로 강을 건넌 다음 돌아서 주력부대를 따라오는 겁니다. 군호수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슬풍이 한마디 했다. 저희들이 아까 백성들한테 물어보았는데 흥한 남쪽 길은 그런 대로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서쪽으로는 가는 길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난 계리만은 걸어서 건널 수가 없으니 어려움이 크다고 해야겠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잠긴 채 마음을 졸이었다. 이때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김일 과장이 달려들어왔다. 됐습니다. 34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조울레와 조덕이 동시에 소리를 쳤다. 그렇습니다. 김일 과장이 전보를 건넸다. 조울레의 얼굴이 금방 찌푸러지었다. 그는 전보를 조덕에게 넘겨주었다. 상황이 위급하니 지시를 기다립니다. 전보문은 어찌나 짧은지 머리와 꼬리를 빼면은 열다섯 글자였다. 아래에는 진수상과 사 정치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방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조울레와 주덕은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을 하기는 쉬워도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상강을 건너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휘관 동지,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곧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밀 과정에 재촉을 했다. 주덕이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뚝 멈춰서며 말했다. 34세대로 내가 1927년에 걸었던 길을 걸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격전을 한단 말입니까? 주울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주덕이 머리를 끄덕였다. 주울대가 좀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보위를 뚫고 봉황취 일대에서 강을 건너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흥한 남쪽 산간지대에서 요족 인민을 모아 유격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울래는 가방에서 나무가지를 달아맨 몽당 연필을 꺼내 전본문을 썼다. 쓰고 나서 몇 번 훑어본 다음 주덕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종사령이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보내세요. 주덕은 서명을 한 뒤에 설풍에게 넘기었다. 설풍과 김일과장이 전범을 가지고 나가자 주울래는 이를 악물고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앞으로 진수상과 34사 전사들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로 물든 상강우로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온갖 서류, 둥근 삿갓이 어지럽게 뒤엉켜 떠내려가는 모습이 또 줄레의 머리에 떠올랐다.

뒤를 보니 빗자국으로 얼룩졌고 앞을 바라보면 자욱한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다. 홍군이 발을 붙이고 설 자리가 어디란 말인가. 이 위급한 시각에 위대한 두 마음이 서로 다가선다.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다반사다. 상강을 건너서면서 손실이 너무나 크고 강량 아래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홍구는 좀 휴식을 하면서 정돈한 다음 호남섭으로 진군하여 이 육군단과 합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림에 있는 하위 부대가 12월 2일에 계수 일대를 점령을 하고 3일에 자원까지 밀고 들어와 홍군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전주의 류건서 부대도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홍군의 의도를 짐작한 장계석이 서둘러 호남에 있는 군대를 보내 신령, 무강, 성보 일대를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려는 길을 꽉 막아버린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홍군은 남으로 머리를 돌려 룡승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유착평과 룡승 사이에는 로산계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다. 해발 2000m나 되는 데다가 산세가 몹시 험했다. 주울래 주덕 왕가상은 로산계를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떠나기 전 서둘러 부대를 재편성을 하고 상강전투를 교훈삼아 짐을 간편하게 꾸리었다.

부대마다 가지고 가기 힘든 물건들은 아까워도 모두 버리기로 하였다. 소비트 화폐도 다 불태웠다. 마을 우기와 산기슬개는 어디나 잿더미가 눈에 띄었다. 노산개는 강서를 떠난 뒤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했다. 대부대가 넘으려니 길이 막혀서 그날로 다 넘을 수가 없었다. 홍군 전사들은 벼랑 아래 있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에서 잠을 자야 했다. 로산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뇌공암 아래에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노새가 수두룩하였다. 그럼에도 홍군은 이튿날 오후에 승리적으로 산을 넘었다. 산을 넘지 못한 병사들도 많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대오에서 처진 병사들이었다.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가로 흩어지거나 험한 숲속에 남았다. 이 전쟁의 계급성은 너무 분명했다. 지주들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숨어있는 홍군을 보면은 붙잡아 관가에 보내거나 속여서 집에 데려와 밥을 먹는 틈을 타 죽여버리고 총을 빼앗았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 대장쟁이 목수들은 몰래 집에다 홍군을 숨겨주거나 산골에 숨겨놓고 밥을 날려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다음 돌려보냈다. 수십 년 뒤에도 이곳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홍군은 로산계를 넘어 룡승현에 들어섰다. 이곳은 묘족, 요족과 뚱족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흩어져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본디 민족이 달라 다툼이 잦은 데다가 요사이는 국민당 간첩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주민들이 대부분 산으로 피하는 바람에 홍군은 처지가 더 어려워지었다. 그런가 하면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희한하게도 홍군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마을에서 불이 났다. 어떤 날은 하룻밤에 주둔지 네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기도 했다. 룡평이라는 좀 큰 마을에서는 한밤중에 갑자기 주울내의 숙소가 불길에 휩싸이었다. 다행히 호위병의 눈치가 빨라 큰일이 닥치지는 않았다. 샅샅이 조사를 해 불지른 사람을 잡았는데 국민당 간첩들이 홍군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저지른 짓이었다. 주울내는 이날 길 가까이에 있는 뚱종 마을에 머물렀다. 그곳은 나무로 지은 작은 층집들이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몽땅 도망가는 바람에 거리는 텅 비었고 쌀을 지을 맷돌과 돌절구마저 찾을 수도 없었다. 지주의 집에 가서 벼를 가져왔지만은 껍질을 벗길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었다.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간부와 전사들은 긴 행군에 지쳐서 배급받은 벼를 곁에 놔둔 채 눕자마자 골아떨어지었다. 총정치위원 주울내가 이런 형편을 보고 곧장 간부회의를 열었다. 맷돌이 없으면 돌로, 기와로 비벼서라도 밥을 해먹어야지. 우리 홍군은 이만한 일에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주울내는 회의가 끝나자 정말 기와 두 장을 가져다 동족의 작은 층집에 앉아서 벼를 비비기 시작했다. 소년 호위병 훈국이 놀라서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도 벼를 비비세요? 누구나 제 몫이 있는데 남들 별 수 있나? 에이, 부주석 동지, 몫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주울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내놓은 방법인데 내가 이 일에서 쏙 빠져서야 되겠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주울내는 정신이 온통 다른 데가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세워야 하나? 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느냐? 상강을 걷는 뒤 지도부가 여러

여러 번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눠봤지만 쟁론으로 날은 새였고 좀처럼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리덕과 박권은 여전히 호남섭으로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여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적들이 이미 수십만 군대를 호남에 집결시켰으니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제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나저나 구경 어디가 좋은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홍군 전체의 목숨이 걸린 큰일이었다. 벼를 비비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자니 졸려는 속이 갑갑해났다. 헌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며 두 해 전의 일이 떠올랐다. 1932년 가을 림시조항정부는 모태동을 밀어내기로 결정했다. 모태동의 군사권력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그쯤 홍군이 남성을 공격하고 있어 모태동과 주울래, 주덕, 왕가상이 모두 전선에 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이 어찌나 견고한지 다들 아무리 공략을 해도 헛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후방에 있던 주왕에서는 기어코 남성을 쳐야 한다면서 모태동도로 전방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주왕에서는 주울래를 그 자리에 앉힐 셈이었지만 주울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주왕에서 거듭 재촉을 하자 주울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모태동의 군사를 이끌고 주울래가 옆에서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울래가 군사를 지휘하고 모태동이 돕는 방안이었다. 두 가지 모두 모태동을 전방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주울래가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소원과는 달리 결국 모태동은 군사 지휘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모태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동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동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졸래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동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홍군이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장편 소설 대장정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찍 연변대학 조문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후 선후로 연변문학 편집, 보조필, 주필, 길림신문사 문학편집을 역임하시다 퇴직을 하신 리용의 수필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용의 수필가는 2010년 산문집 오로라를 향한 풍경을 시작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선후로 도라지 잡지사 장낙주 문학상 1등상, 장백산 잡지사 장백산 지능문학상 등 묵직묵직한 상을 받아놨으며, 산문집 오로라를 향한 풍경은 제7회 진달래 문예상 창작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수필 버려진 의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버려진 의자 리용해. 아침에 출근하여 물걸레 지날 때마다 사무실 한켠에 방치된 의자가 거치장스럽고 안쓰럽다. 마음 같아서는 밖에 쓰레기 무지에 당근 버리고 싶지만 회사의 고정재산이어서 처분을 못한다. 덕분에 비좁은 사무실에서 임자 없는 의자는 추방당하지 않았다. 조금 낡긴 했어도 검은 가죽 시트와 등받이가 푹신해 보였다. 아직도 얼마든지 주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자였다. 문득 버려진 의자 주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지난번 자그마한 가구점에서 본 의자들이 생각이 났다. 횡댕그레한 공간에 크고 작은 둥글고 넓적하고 높고 낮은 여러 가지 의자들이 질서 없이 쌓여 있었다. 저마다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의자들의 운명이 은근히 신경 쓰였다. 그 가운데서 강아지 인형, 토끼 인형이 댕그랗게 앉아있는 의자는 허상의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게 했다. 의자는 옷 다음으로 인체와 가장 밀착된 물건이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의자와 함께한다. 집에서는 식탁 의자와 소파, 학교에서는 나무 의자, 사무실에서는 등의자, 비행기, 기차, 자동차, 공공버스와 음식점, 도서관, 영화관 등 어느 곳에나 다 의자가 있다. 우리의 일상이 온통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의자는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 역사를 보면 의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갤런 크런치의 의자를 보면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앉아서 하는 노동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아 작업 환경에 맞게 몸을 길들이며 일을 한다. 표준화된 사무실의 풍경들은 민주성보다는 생산성을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직급의 차이는 의자의 크기와 안락한 등받이의 여부로 구별됐다. 의자의 일반화가 산업혁명과 함께 했던 탓에 의자는 근대화의 상징이 됐다. 의자는 계급, 명예, 아름다움, 자금 능률, 교칙, 휴식 등의 얽매인 문명의 상징인 것이다.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인간의 관계는 달라진다. 의자를 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의 자리이다. 폭신폭신한 고급 가죽 소파에 위험스레 앉아있는 부장님, 높직한 회전 의자에 배포유하게 앉아있는 사장님, 앙증맞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무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신을 깊고 있는 사나이. 의자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신분을 대신한다. 때문에 누구나 더 편안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소망한다.

망하며 날마다 향상된 삶을 영위하려 한다. 임금이 앉는 용상이 한나라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듯이 고급 가죽 소파와 회전 의자와 나무 의자 등은 부와 명예, 권위 같은 것을 스스로 연상하게 한다. 권력의 소열과 의자는 정확히 일치했다. 버려진 의자도 한때는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의자는 세월이 뼈마디를 관통하며 지나가도 이를 악물고 억척스레 살아왔고 가끔 삐걱이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와도 용케 참아왔다. 헌데 지금은 주인 없이 버림을 받았다. 의자의 주인들은 이런저런 일로 떠나버리고 아직 의자에 맞는 주인이 없어서인지 쓸쓸하게 처박혀 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웬일인지 누구나 온 역신을 피하듯이 의자를 몰리한다. 습기에 발을 담그고 자우로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점이 떨어져도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 사명을 다하면 버려져야 할 의자지만 아직 버리긴 너무 이르고 아까운 의자가 애처롭다. 고흐의 그림, 의자와 파이프에는 의자의 사람 대신 파이프가 조심스레 누워있다.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진하게 배여 나온다. 파이프는 인간의 흔적을 암시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꿈과 허탈 등 말이다. 파이프에서는 담배 연기가 몰몰 피어오를 듯하고 곧 돌아올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고흐의 의자는 자기 부정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자기 부정은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부조리를 조장한다. 가족의 해체와 인간 소외, 황금 만능주의, 리기주의 등 여러 사회 현상들은 인간의 존재가 왜곡되고 부정되는 공황적 경험을 자주 하게 한다. 고흐의 고독은 그만의 고독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소외를 대면한 것이다. 만약 고흐가 현대인이라면 의자에 인장을 위험스레 올려놓지 않았을까? 인장은 권력과 지위, 청렴과 부패, 부유와 빈곤, 사랑과 증오 등 사회의 이모저모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의자에 앉아도 일상과 사업에서 효율만 높으면 되는데 인간은 공연히 지체 높은 의자만 갈망하고 탐내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인간은 한 생에서 자기를 위해 또 타인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기에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속하는 것이다. 생명의 참뜻은 지체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다.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 가령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지나치게 소망하다가 되려 너무 일찍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너무 미안한 일이다. 어려움, 고통, 불행, 억울함, 권력과 지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타락해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안 된다. 삶은 어디까지나 아름다우며 생명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함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짐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기의 수명과 의무를 다하면 버려지기 마련이다. 인간도 버려지고 태어나고 버려지고 살고 버려지고 죽는다. 세상에 무엇이든 결국 버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풍파 많은 세월의 역경 속에서 너무 이르게 자기의 수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가져 쓰러져가는 애달픈 삶이다. 내 삶이 고급 가죽 소파나 높직한 회전 의자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라도 다리가 든든한 의자, 끄떡없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버려진 의자처럼 새 삶을 찾지 못한 딱지 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네, 그래서 작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현하는 중요 수단이며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큰 의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자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신분까지 대신해 준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그래서 생명의 참뜻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 권력과 지위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계속해 자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리, 리용예. 쌍태머리를 달싹이며 뛰놀던 천진난만한 소녀 시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설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웃음도 노래도 꿈도 많던 처녀 시절에는 나이를 먹고 싶어 설날을 기다리며 안달을 떨었다. 어서 어른이 되어 내가 머물러야 할 의젓한 자리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여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되고 보니 오히려 류수처럼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두렵다. 오늘도 눈을 뜨면 걷고 있고 어제도 걸었고 내일도 걷는다.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허위허위 아주 멀리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매일 그 자리에서 맴돌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한 자리에 붙어있어야 하는 붙박이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모든 물체는 부단히 변화 발전을 한다. 누구나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십 년이 지난 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학교 시절에는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세월이 지난 후의 모습은 각기 너무도 다르다. 각자의 태어난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삶에 대한 노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심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내가 단골로 다니는 신수리부가 있다. 어느 하루 밑창이 떨어진 신을 수리하려고 신수리공과 마주 앉았다. 그날따라 드나드는 손님이 없기에 신수리공과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내가 문득 물었다. 홀로 하는 이 일이 실증이 나고 외롭지 않나요? 이젠 자리를 옮길 때가 되었죠? 자리를 옮기다니요? 신수리는 나에게 제일 알맞는 일입니다. 실증이 나고 외로워할 새가 어디 있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신바닥을 누벼서 팝니다. 이 일을 이젠 12년 했는데 내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신수리공의 얼굴에 홍조가 비어올랐다. 신수리는 어찌 보면 그의 행복의 원천이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졌다. 현실의 자리를 정시하지 않고 쩍하면 억울해하면서 사치를 부린 내가 부끄러웠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억울하고 외롭고 괴로워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빛나는 자리든 빛이 나지 않는 자리든 지금 자리가 자기에게 제일 합당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다.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가 힘들게 노를 저어 앞을 향해 가더라도 부두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도 입회하는 것처럼 목표 없는 인생은 삶에 대한 애착도 열정도 없이 무기력해진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쟁은 갈수록 첨예해진다. 따라서 끝없는 욕망 앞에서의 신분 상승과 자리의 이동은 더 격렬해진다. 더욱 높고 편안한 새로운 자리에 앉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상들이 비일비재다. 성공의 자리는 비리와 부패로 얻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스스로 만들어낼 때 자신만의 유일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제가 서는 자리가 있고 제가 맡은 직분이 있다. 직분은 자리에 따라 다르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직분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분이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직분이 있고 농민은 농민의 직분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직분이 있다. 저마다 제 자리에서 제 직분을 다하고 남의 자리와 남의 직분을 건드리지 않을 때 사회가 발전하고 한결 밝아진다. 어떤 땐 노력을 많이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노력한 과정만으로도 값진 삶을 사는 것이고 처음에 목표했던 자리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더 발전한 자리에서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리라도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둥이 된다.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장강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연약하고 하잘것없는 작은 힘들이 모여 아름답고 거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작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어른들이 빛날 수가 있고 인간 세상이 평화를 이루게 된다. 자기 자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엿보지 않는다. 사람마다 그 자리가 높든 낮든 간에 제자리에서 충실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의 본질이다. 의는 의사, 의향, 의지, 의욕, 의충 등을 망라하는데 그중 의욕이 우리의 깊은 사색을 자아내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욕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우리는 원대한 리상과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욕은 분수에 걸맞아야 한다.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욕망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절제를 잃으면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탐욕으로 변해버리며 더 나아가서는 야망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비우고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즐거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평생 회계 사업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자리를 올케에게 내줄 때 내 마음은 허전했다. 어머니께서 이젠 연로하셔서 한 걸음 물러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나에게도 이젠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으니 어머니께서 연로하신 것도 당연한 이치다. 한창 정열이 넘치는 올케에게 어머니께서 중요한 자리를 스며시 내주신 것은 사리가 밝기 때문이다.
세상은 순리대로 흘러가면서 가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내준다. 그 순리를 거역하고 무리하게 탐하거나 지켜내려고 억지를 부리면 누구나 추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의 자리와 현실의 자리에서 오는 열등의식에서 시달리며 늘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일상과 사업에서 성공의 희열을 느끼려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최상의 행복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이다. 손님의 얼굴을 매만지는 미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환자의 얼굴을 닦아주는 간호원의 모습을 떠올린 적이 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인간은 물론 모든 사물은 자신과 제일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욕망에 빠질 때 고달픔이 불행이 시작된다. 저도 모르게 새삼 나를 돌아보며 묻게 된다. 나는 내 자리에서 일을 착실히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자리에서 공손한 마음, 넓은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작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 그에 걸맞는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인간은 자신과 제일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면서 최상의 행복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라며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비력했는데요. 남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닐까요?

이어 소필 차라리 더 이상 부끄럽더라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라리 더 이상 부끄럽더라도 리영애. 그때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버님과 나는 하나의 비밀을 공유한 셈이었다. 그 일로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줄곧 나에게 부끄러워하시는 듯했지만 나는 오랜만에 시부모님의 진정한 자식이 된 듯 자그마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 생에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그리도 당차고 거침없이 해낼 수 있었는지 평소 같았으면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세상 풍파 별로 겪어보지 못하고 곱게만 자라온 나는 아버님께서 암이란 불치의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벼락 맞은 마른 나무를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삭신이 부서져 재가 되고 연기가 되어 까맣게 흩어지는 듯한 아득한 아픔이 오랫동안 명치 끝에 머물렀다. 가슴은 떨리고 힘 빠진 다리가 연신 헛발질을 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오진을 거야. 슬픈 마음과는 달리 나는 아닌 것처럼 초연하고 싶었다. 그리고 허허 웃어보고도 싶었다. 그래야만 아버님이 애군을 당하시지 않으시고 당금이라도 암이란 것 장난이었다고 누군가의 전화가 올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내 바람처럼 장난이었다는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다. 아버님은 차가운 수술실에서 결장암 수술을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되셨다. 수술을 마치고 밀차에 실려 나오는 아버님의 모습은 마른 삭정이처럼 사그라져 있었다. 마치 수술실에서 한 세상을 살고 나온 사람처럼 전혀 다른 모습이셨다. 깨끗하고 름름하시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금만 만져도 부셔져 내리고 흩어져 버릴 그런 안개나 이슬처럼 아버님은 위태로웠다. 나는 대책 없이 떨기만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만 숨을 크게 쉰다거나 발걸음 소리를 크게 한다든가가 모두 사그라지는 생명에 미안하고 부끄러워 가만히 숨을 죽이고 아버님 옆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무슨 위로의 말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죽음의 변두리에서 헤매는 아버님에게는 사치처럼 여겨졌다. 그러면서도 아무 대책도 없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이 그렇게 비정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남편과 딸애가 수술 의사들을 모시고 식사로 떠나가고 횡댕그레한 입원실은 아버님과 나만 달랑 남았다. 눈을 꼭 감고 계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셨다. 어디 아프신가 물으셔도 고개만 저으시고 의사 선생을 모셔올까 해도 고개를 저으셨다. 소변이 마려우신 거죠? 그제야 아버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를 내시기도 했고 이불깃을

잡아 비틀기도 하셨다. 변기를 가져다 이불 밑에 넣어드리는 정도로 아버님은 소변을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반드시 사람의 도움으로 소변을 보시게 해야 했는데 나이 어린 며느리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님은 계속해 고통을

당했다. 그토록 부끄럽고 쑥스럽고 민망할 줄 알았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늘 보아오던 아버님의 따뜻한 손이나 발처럼 그리고 아버님 얼굴의 한 부분을 만지듯 놀랍지도 이상하지도 않았다. 나는 늘 해왔던 일을 다시 되풀이하듯 담담하고 차분하게 아버님을 도와서 소변을 보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었다. 그 시각 아버님은 너무 황송하고 부끄럽고 어색해서 온몸을 자지러실 듯이 떨고 계셨다. 그이는 아마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수치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생애 처음으로 아버님의 진정한 자식으로 된 의젓한 기분에 쌓여서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들의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까지 했다. 아버님의 병은 기적같이 거의 완치됐다. 아버님께서 저를 보는 눈길은 끝없이 자유롭기만 했다. 그러나 그 눈길에서 나는 그날 내가 아버님을 도와드렸던 그 일에 대해 늘 송구스러워하시고 미안해하신다는 것을 문득문득 보아낼 수 있었다. 가끔씩 입버릇처럼 우리 며느린 정말 너무 기특하고 착하다고 칭찬을 하시곤 하는데 나는 사람들 듣기엔 그저 그냥 하는 칭찬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겠지만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 외에도 미안해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오직 아버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저도 자식입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은 약간 얼굴을 붉히는 듯했지만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운 빛을 띄우시곤 하셨다. 이것은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은 아버님과 나만이 통하는 미로였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님은 은근히 그날의 일을 당신의 아들이 아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에게도 그 일을 일체 비밀로 하고 있었다. 아버님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셨다. 암이란 사형 선고를 받아서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살아오셨다. 우리가 아버님을 시골에서 시내로 모셔왔을 때 싱글벙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던 아버님이었다. 그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던 아버님의 웃음 띤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아련히 떠오른다. 나는 그토록 즐거워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자그마한 효도라도 한 것 같아 날듯이 기뻤다. 갑자기 내가 어린이로부터 성숙한 어른이 되기도 한 것 같았다. 신바람이 난 나는 아버님을 노인대학에 소개했다. 아버님은 어린애 마냥 기뻐하셨다. 그런데 눈썹에 불 붙는다고 뜻밖의 애군이 닥쳐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으시고도 10여 년을 끄떡도 하지 않아서 저희들 모두가 한시름 놓고 너무 등한시했던 사이 아무런 탈도 없이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러 나가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운동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 뇌출혈 사흘 만에 아버님은 우리 곁을 총황히 떠나셨다. 정말 기막히고 애석하고 아깝고 통분한 일이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더라면 나의 시간을 다 아버님께 바쳤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마냥 죄스럽고 미안할 뿐이다. 이제 후회한들 이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을 뿐이다. 정녕 과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아버님과 나만이 공유했던 그 시간을 돌려받고 싶다. 차라리 아버님께서 더 이상 부끄럽더라도 그 시간에 아버님을 위해 지겹도록 시중을 하여 들여서 내가 더 이상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정이고 소원이다. 부모님을 위해 무엇이든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자식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지금 심심히 느끼고 있다. 이 글을 시아버님의 영전에 바친다.

네, 그래서 작자는 아픈 시아버님을 돌보면서 겪었던 잊지 못할 일을 회상하면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에 와서 진정한 효도는 보잘것없어도 살아생전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께 정성과 효성을 다하고서도 더 못해준 것을 후회하는 효부의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미였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어릴 적 학교 가던 길,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길,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저녁 밥냄새가 나던 골목길.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그리운 고향의 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도시의 번잡함과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푸른 산 속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상의 문을 활짝 열고 숨이 탁 트이는 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래, 안인수 가수의 시원하고 힘찬 목소리가 여러분을 자연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이 노래.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백시현생 닐리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0: 연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들으셨습니다. 영전라디오 소선어 요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라디오 소선어 요소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영견라디오 소선어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남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5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람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세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이 며칠 남지 않은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98원인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는 특수한 우대 활동의 차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498원에 15가게 게다며 200원 남짓하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은 홍남강 치료의 길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남강 치료의 길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시신이로 건파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으뜸을 가는 좋은 제품이다 하는 뜻인데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2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열흘 더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698원인데 10각에 10각 무료로 줍니다.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홍남강 치료의 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홍남강 치료의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남강 치료의기는 아주 그 효과성이 특수하면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치료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을 통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제품은 구복하고 바르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황차 이런 작용이 더불어서 홍남강 치료의기는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600부터 700남이 이런 광선을 이용해서 소화할 필요성이 없이 직접 세포에 투입해서 빠른 효과를 보는 안전한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어떤 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어느 부분이 불편하겠다면 거기 광을 조절하는 창, 중, 루, 강하고 중간이고 약한 이런 그 조절 코드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딱 조절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에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콤파체 문제가 있는 분들,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심장 내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기본으로서 이 제품 쓰게 되면 혈액이 쭉쭉 막힘없이 마음대로 통하게 되었고 소변이 딱 한 번에 많이 나가면 잘 통하게 되었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그러니까 소화계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포를 수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집에 작은 병원을 모신 것과 한 가지로 좋은 이런 계기로 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게 뭔가 혈압이 운동되지 않아서 지금 천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먹은 다음 또 예, 혈압이 운동됐습니다 지금.
1: 아, 그게 기발 겁니다. 예,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나

0: 게 나지 않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심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예, 전화기 뭐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요. 정신이 나는 게 알림다지.
1: 그렇죠. 예.
0: 예. 이게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수근인데 예, 우리 남편은 그날 위 아프고 소화 안 돼서 예, 밥맛이 없어서 예, 밥 매달 못 잡수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다니 밥이 맛있으니까 예, 맥이 난답니다 지금.
1: 아 그럴 겁니다.
0: 예. 예. 그리고 예, 이거 전립선 비달려서 소변 보고 영심들이 해서 예, 많은 약을 써도 안 되던 게 이번에 세심이를 쓰면
1: 예. 네,
2: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천이박사로서 넉 달 먹었습니다.
1: 아, 좋은 제품이죠. 예,
3: 예, 영 좋습니다. 이게 노벨사 두 번 받아 그러는지 흡수 잘 됩니다.
1: 그렇죠.
3: 예, 제일 처음에 에, 이게 혈압 조절이 좋습니다. 나는 녹공세 부두도 있고 또 이게 이 경추염 심합니다.
1: 그렇죠.
3: 근데 거리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띠 하고 정시하에 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 납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제일 좋은 게 천이박사 모임감이 기억이 많이 돌아옵니다.
1: 어, 그렇죠.
3: 나는 예. 옛날에 친구들이라면 가는 생각나는데 이름이 어떤 때는 생각 안 난단 말입니다.
1: 네.
3: 아 그래 영 애나고 물건도 또 어디 두고 거 잘 몰라 탔느라고 애를 떼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천이박사를 먹고 날까에 기억이 돌아올까에 그전에 잘 생각 아이 나던 이름도 명확하게 생각나고에 그다음에 물건도 둔 곳을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 먹기만 하면은 또 80 넘으면 다 치매 온답니다. 세 사람 먹으니 둘이 그러니까 이게 늙음하게
1: 네, 위축 때문에
3: 어, 치매 오는 걸 예방해주는 데는 최고 약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신경조직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 쓰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내 위축을 많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예, 이게 위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3: 밥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세심이로도 씁니다.
1: 예.
3: 이렇게 전열선염이 심한다. 한날 밤에 소변 대여섯 번 보느라고 무슨 쉬지 못한다.
1: 그렇죠. 그 정도게 되면.
3: 예. 아, 많은 약을 써봤습니다. 근데, 아, 그저 며칠 먹어 약간 그래다 또 인사 재발하고 쓸데없을 때다. 근데 이 세심이로 정말 좋습니다. 어서는 소변 사서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보니까. 밤에
1: 너무 정사이죠.
3: 예. 예. 맥이 나고. 그 외에 밤에 꿈이 많이 잘 쉬지 못했는데 이 세심이로 잡순 다음에 꿈이 없어지면 잠이 잘 온답니다.
1: 그렇죠.
3: 그 외에 맥이 없어서 자꾸 누워있던 게 어서는 동네 돌이람 잘한다.
1: 곰팥이 좋아지니까 곰팥이 원기가 보충돼서 그런 겁니다. 예예.
3: 예. 예 그리고 이게 간과 담낭도 잘 도와준다.
1: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냥 이렇게 예. 옆구리 아파서 그 지구초하고 리담 폐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다 떼니까 그것도 돈이 얼마인가?
1: 그렇죠.
3: 얼마 줬습니까? 편리해서.
1: 여기 간과 콤파츠 도와주는, 간을 도와주는 저실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간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예, 간, 콤파, 오장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3: 예.
1: 간이 좋아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3: 그래서, 나는 천이 박사를 저 배달받고, 우리 나그네는 제 세심이로로 배달받자고, 그래서 나 한 개입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1: 건강기원입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전번에 입건 어제서 다시 말았다.
1: 아, 말씀하세요.
0: 예, 저는 저 비달려 소변 보기 힘들어서 예, 많은 약 써도 안 되던 게 지금 세심이를 쓰면서 예, 그 우대 활성에 참가해서 홍남강 치료기를 가졌는데 그거 같이 있으니까 예, 야, 정말 소변 역시 원이 잘 나가니 살 것 같다.
1: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좋은 이력에다 좋은 약을 함께 쓰는 게 그게 콤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일 겁니다.
0: 아, 예, 정말 그 기계 조실 때다 어디 아프면 어디로 대하면 그 통증 감옷이 싹 사라지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 우리 동생도 예, 혈지 혈압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울지 왔다가 이 기계를 떡 써먹었으니 야 너무 효과 좋다며 이 기계 영 좋다며 기계도 욕심나고 또 이게 뭡니까 전입 박사도 욕심나고

0: 그래, 지금 오늘 돈이 박살 배달 받겠다니 그럽디다.
1: 그렇게 하세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능 저하를 정상으로 올려주는 데는 전이 박사가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나도 이 전인박사약을 한 몇 달 다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거 쓴 다음에, 야, 많이 도와주기 간에 이게, 어떻게 돼서, 예, 니네 해라니가 진짜. 아무리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왜 잠 니네 못 왔습니다, 내 옛날에. 그리고, 낮에는 이 뒤에서 전기 소장이 자꾸만 하지, 예. 이런 증서가, 예, 내 지금, 그거는 벌써 한 달 쓸까나, 진짜. 잠이 잘 없대다.
1: 예, 심장에 이상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예, 귀에서 전기 손나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예. 그리고 뭐, 또, 그런 각이 되면, 이제 손발이 진짜, 과연 어떻게 돼서 마목, 이 저립니다, 저립.
1: 신경말초의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순환장애가 생겨, 신경말초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3: 예, 그래, 한참 이렇게 움직이고,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숨으로 누가 한 번 좀 낫고, 예. 그리고, 어떻게 되면 되는지, 이게, 뭐, 크게, 뭐, 다른 큰 몸이 없는데, 자꾸만, 예, 어떻게 맥이 미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맥이 똑똑해가지고, 어디 일어나, 아침에, 밥 먹고, 사람 넣어있기 싶고, 예, 일어나기 딱 싫어서,
1: 쟤. 원기부석입니다, 원기부석. 예, 예.
3: 딱 놀리기, 몸 놀리기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 이거 먹은 다음에 맥이 나고 정신 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서 한 8시간씩 운동도 하고 낮에도 뭐 옛날에 그냥 넣어버렸던 게 나가서 좀 친구들과 같이 말 돌아다니고 영 이해할 쓴 다음에 완전히 정신 다른 사람 됐습니다. 정신하고 예.
1: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3: 다른 증서가 아주 뭐 마목이야 뭐고 저지 좀 인성도 이렇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가웠는데 지금 몸이 많이 따뜻해납니다. 지금.
1: 그렇죠.
3: 예, 저는 이거,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전신에 다 고르고 도와준다, 이야기가.
1: 그렇죠. 예.
3: 예, 선생님께 오늘 또, 예, 군이 오래 쓰려고 좀 오늘 배달 받으시나
1: 보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저는 예, 재심이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아, 사변이 전이 허리도 아프고 전도 간박지도 아프고 소변장애가 있어서 소변이 급하고 빈곤하고 저리고 통증하고 맥이 없어서 영 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맥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단백이나 없대다.
1: 예.
4: 예, 약방에서 약을 해 며칠 먹다가 서리에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인춘 싸서 먹었는데 봤어요. 주문할 전에 봤어요. 효과가 예,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없어지고 조금 내.
2: 네,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희 박사 저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저는 어제 저는 강의 혈압이 높고 혈지도 높고 지방간도 있고 또 심장도 안 좋고 뭐 소화도 안 되고 항상 맥이 그 피곤하고 예, 감기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사 듣고서니 천이 방사 녹여서도 받았다지 그래 한번 써보자 해서 썼습니다. 그게 우선 반이 있었습니다.
1: 예.
5: 네, 지금 그런데 지금 혈압이 온정되었습니다. 아, 이전에 170, 180 병이 지금 120 정도 되고
1: 와 대단합니다. 예, 그렇지 바로 그렇습니다.
5: 혈지가 정상되면 지방간이 없어도 됩니까?
1: 아 그렇죠. 혈지가 정상 돌아오는 과정에 지방간이 해결받는 겁니다. 간에서 모든 지방 대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제품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지방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5: 그리고 또 심장이 좋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 요즘 침침하지 않고 숨도 안 차고 특히 소화가 잘 됐는데 소화가
1: 그렇죠.
5: 밥을 얼마 못 먹었습니다.
1: 예.
5: 근데 지금 소화가 돼서 밥을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고 그래도 면역력이 더 낮아집니다. 조금 간격이 밴디라고 그랬는데 이거
1: 네. 점차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 세포 대사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일제 다효율은 여러 개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예. 그러니까 노베사 받은 양이 되면 다녔대다. 서버건 학생이 효과 잘 봤대대.
1: 그렇죠.
5: 예. 그래, 이번 활동이 참가하고 하나 물어봐. 그리고, 그, 홍남강 진흥이겠습니까?
1: 예.
5: 이게 또 조선대 써보니까, 예.
1: 좋은 그게죠.
5: 어디다 지금? 예. 수행 경찰되면 어느새 아픈 게 강한 관계 따오지, 아픈 증상이.
1: 그렇죠. 예.
5: 그게 되다, 조선대.
1: 이게 안전한 1호기계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면서 거기에 유효적인 광선을 딱 비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립자다. 벌이 얼샹싱이라는 이런 게 과학적으로 논증되고 있는데 우리 소화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포를 규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지금 그 기계가 바로 1호기계가 홍남강 7호기계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된 거죠.
5: 예. 그래 하나 물어봐 주세요. 세신이가 저희 형님이 젊은 비대에 소비 자꾸 허리하고 다이하고 항상 맥이 없어요. 감기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1: 그런 분들한테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을 쓰시면서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갖춰놓게 되면 기본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내마 부지런하게 약을 드시고 이 홍남강 치료기를 쓰시게 되면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싶게 쉽게 해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5: 그래, 저는 개관왕이 천이 박사, 저희 형님의 세심이로 이렇게 짜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남편분이 그런 위축성 위염도 있고 심장이 심장 심률이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항상 뭔가 가슴에 깊이 누른 것처럼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1: 예.
6: 또 예, 혈압도 좀 높고 해서 이 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맥도 나고 매일이 뒤에서 계속 또 감기 걸리고 그랬습니다. 감기 걸리면 또 기침이 꽃이었고 그랬는데 이 약을 얻어놓은 한 1년 거의 썼습니다.
1: 예.
6: 너무 효과 좋고, 예. 지금 감기를 다 좋아야 하니까, 예. 맥이 나고 또 아이든 게 소화도 잘 되고 아까 식사하고 아까 몸도 부드럽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1: 여기 32가지 중약제하고 전도권하고 녹혈정 이거 드시는 게 너무 집에 어른한테는 너무 잘 맞습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6: 예, 그래도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예, 약 써서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공부하기가 이번에 쌌는데 또
1: 홍남강 치료기
6: 예, 치료기를 주제니까 예, 이료기를
1: 그렇죠.
6: 그래서 저는 또 예, 큰 병은 없는데 요즘만 투수하고 무릎 관절이 나빠서 계속 아파했단 말입니다.
1: 예.
6: 그래서 남편은 약 다 쓰고 나는 그거 쓰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그 쪼이는 거 간편하고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1: 그렇죠.
6: 네. 그래서 또 부모님 다 같이 써드리고 이번에 혜택 받은 게 아주 정말 이게 가정이 하나 쌓아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1: 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병원을 집에다 모신 격으로 되어 있다고 이 제품 수시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리러시를 찾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6: 예, 예. 그래, 어깨 아파도, 젠도 아파도 그렇고, 어디 아프면 어디다 써니까, 예. 아이, 두 분이 같이 써도 뭐 아무런 손상도 없고, 오래 쓸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6: 네, 이번에 산 거 참 잘 쐈다고 생각한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로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은 곰팥이 허해지는 이 감을 곰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오장이 많이 허해집니다. 특히 심장 功能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곰팥으로 인해 가지고 귀에서 소리 나니 곰팥으로 인해 가지고 골격통이 형성되니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잦네 남성들은 전열선에 여성들은 뭐 비뇨계통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단백뇨가 혈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심각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느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혈뇨를 본다면 뭐 나이가 5, 60, 6, 70 이렇게 되는 분들은 혹시 오해해서 이게 뭐 월경이 아닌가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혈뇨가 생긴다 하게 되면 뭐 자궁이거나 혹은 곰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팥에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거기에 그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특수하게 지질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소변이거나 혹은 변에 혈뇨가 나온다면 제일 악성적인 이런 전제하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 암일 가능성도 있게 돼 백분제 천분제 일이라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그 방면에 관한 유관 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기하는 세신이로라든지 혹은 또 천이박사라든지 오히려 항암 효과는 항암 치료제는 아니지만 해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역력 깨고 모든 대사를 정교화하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귀해가 그 아주 얄밉게 이렇게 돼서 어떤 제품을 쓰셨는데 피나가는 같은 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든지 혹은 천이박사라든지 그의 제품들은 오히려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암이 아니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곰팥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의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차원에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특수 성분으로 인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녹혈증, 우리 사슴이 피로되어 있으니까 빨리 흡수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 닷새 한번 딱 풀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풀어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기억이 잘 되고 허리다리가 시끌도 문제가 해결받고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해결받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소판 감소증 주의해야 됩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면역력이 낮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이 방면에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서 전로권 사슴이 전반이 좋은 성분에 속합니다. 다른 처분에, 다른 그 처방에는 이런 성분이 거의 없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다면 부선종양, 곰팥이 양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소화를 잘 시키는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5월 2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똥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졸레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똥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홍군이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는 기와를 볕더미에 던지면서 소리를 쳤다. 말을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붉은 휘장 종대로 갑시다. 당시 비밀에 붙이기 위하여 군사위원회 종대를 붉은 별 종대라고 하였고 주왕종대를 붉은 휘장 종대라고 하였다. 대축빈 말이 집 앞에 왔었다. 조례는 곧장 말에 오르더니 주왕종대로 달려갔다. 호위병 두 사람도 말을 타고 뒤를 따랐다. 조례가 곱비를 채자 말은 더 빨리 내달리기 시작했다. 말바꿉 소리가 경쾌하게 골짜기를 울리었다. 모태똥은 면리 떨어진 동족 살림집에 묵고 있었다. 비록 얼굴은 헬쓱했지만 마음은 산강을 건널 때마다 홀가분했다. 모태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위병을 불렀다. 꼬마, 요사의 집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없나? 몇 사람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꼬마 심씨가 대답했다. 그럼 가서 달걀 좀 사오게 대접을 해야겠어. 누가 오나요? 아니, 동지들을 좀 먹이려고. 저희요? 호위병들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저희를 왜 대접합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강서를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모태똥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날마다 걷기만 하니까 깡 말라서 다들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산강을 얼마나 어렵게 건넜다고 축하할 일이지. 모태똥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선의 만에 처음인 것 같았다. 1931년 11월 감남회의 때부터 모태똥의 애군은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중앙대표단이 주최했는데 모태똥을 편협한 경험론에 갇혀 부농노선을 주장하는 매우 엄중하고도 일관된 우경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그를 소베트구역 주황국 대리석의 직무에서 해임하였다. 모태똥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태똥뿐만 아니라 소베트 구역에 있던 많은 간부들도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술렁거리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의 세 차례 포위톱을 짓부시는 전투에 모두 나서서 수많은 적군을 무찔렀고 소베트 구역을 더 넓혀 남경 정권과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는데 세상에 이런 우경기회주의도 있단 말인가. 하지만 중앙대표단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하는 일이니 불만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얼마 뒤 모태똥은 서금 동부에서 2~30리 떨어진 동화산으로 병치료를 떠났다. 동화산에는 소나무가 많았고 또 버려진 절이 하나 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과 호위병을 데리고 옛절에서 살았다. 그는 매일 이런저런 책을 들추어 보고 서류나 뒤져가면서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냈다. 절은 어둡고 습하여 바닥에 이끼가 많이 자랐다. 하자진은 모태똥의 다른 병을 또 얻을까봐 호위병과 함께 철로 된 서류 상자를 가져다 뜰에 책상처럼 놓았다. 그리고 낡은 널판지를 구해다가 의자로 삼았다. 모태똥은 거기에 앉으면 반나절을 일어날 줄 몰랐다. 너무 적적할 때면 말을 타고 읊조리던 시 원고를 꺼내 하자진에게 읽어주곤 했다. 겉으로야 지금 처지가 대수롭자는 듯했지만 마음은 늘 산 아래 가 있었다. 감주를 치는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는 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는 이 싸움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이 전술은 적의 중심 도시를 빼앗으려는 모험이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홍군은 한 달을 싸워도 감주를 빼앗지 못한 채 적의 정문 부대가 밀려오자 칠 수도 물러날 수도 없어 달리는 범에 올라탄 격이 되고 말았다. 사상자만 숱하게 늘었다. 이때 항영이 도와달라며 산으로 찾아왔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지만 모태똥은 시원하게 대답했다. 떠나려는데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더니 광풍이 몰아치면서 폭풍우가 닥칠 조짐이 보이었다. 하자제는 비가 지나가면 가라고 말리었다. 모태똥이 말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어찌 머뭇거리겠나? 그러자 하자진이 걱정스레 볼멘 소리를 했다. 병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비를 맞으면 더할 거예요. 걱정 마오. 나는 싸움터만 가면 병이 나오니까. 모태똥은 웃으며 대꾸를 하고는 말에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갔다. 산을 채 내려가기도 전에 비

전선일으로 전장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못했던 감주를 포위하고 있던 공군을 철수시킨 뒤에 쉬면서 부대를 정비했다. 그리고 곧 적의 허점을 잡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 복권 서부로 진격하였다. 모태동은 상항, 룡남, 장주를 차례로 함락했다. 그런데 그 일로 감주를 공격하라는 주왕의 로선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말았다. 1932년 10월에 열린 룡도회에서 모태동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모태동의 전략을 두고 적을 기다리는 우경차고라고 호된 질책을 당한 것이다. 룡도회의가 끝나자 모태동은 군대에서 완전히 밀려나 정부위를 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곧이어 홍군 제1방면군 총정치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모태동은 집으로 돌아와 말 한마디 없이 줄 담배만 피워댔다. 하자진이 여러 번 물어서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날 군대에서 쫓아냈어. 모태동은 갈수록 몸이 축해갔다. 두 볼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반짝이던 두 눈도 푹 꺼져 들어갔다. 모태동은 아이를 낳으러 가는 하자진을 따라 장정으로 갔다. 그는 하자진의 곁에 앉아서 종일 말이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모모라고 지었다. 부부는 아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모태동은 하자진과 함께 장정하러 나가 강가를 거닐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통소를 부렸다. 그러다 보면은 울적한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가 있었다. 그는 이따금 통소를 놓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100% 볼셰비크 동지들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오래 굶은 사람처럼 단순히 배부르기를 바라다가는 배 터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1933년 1월 중국공산당 림시조항정부 정치국이 상해에서 더 배겨내지 못하고 강서 소베트 구역으로 옮겨왔다. 그러더니 반우경의 줄을 더 팽팽하게 당겨 2월부터 라명로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태동을 겨냥한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모태동과 가까운 사람들은 곧장 타격을 입었다. 라명과 등소평, 모택담, 사유준, 고백 같은 리더

사실은 물론 하자진까지 비서에서 접수원으로 밀려나 기밀 문서를 더는 만질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곧 하자진의 여동생 하이와 부모에게도 뒤탈이 미치었다. 하자진의 부모는 글을 새기고 등사를 하는 일을 맡아 했는데 모태동과 하자진이 모모를 데리고 서금해온 뒤부터 그것마저 못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문턱이 닳도록 손님과 친구들이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지금은 감히 찾는 리가 없었다. 모태동은 남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진종일 심지어 다른 사람과 말도 나누지 않았다. 몹시 적막하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다. 항상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던 모태동이라 이런 생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구나 싶었다. 모태동은 앞에서 일을 못하게 하면은 뒤에서 일을 하면은 되지 하고 자신을 위로했다. 몸이 좀 가뿐해지자 그는 우산과 남포동을 챙기고 말을 타고 나섰다. 그는 반년 가까이 산 넘고 물 건너 소베투 구역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농촌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형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혁명의 법칙을 탐구하고 경험을 쌓았다. 그의 이름난 글들 이를테면 경제사업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 계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군중생활에 관심을 갖고 공작 방법에 주의하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때 쓴 글들이었다.

1933년 9월 장개석은 5차 포위 도보를 시작했다.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작전이었다. 그런데 좌경 노선이 홍구로 이끈 뒤로 소비에트 구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투 상황은 신속히 나빠지었다. 모 대통은 걱정이 컸다. 자신이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어떤 노선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직 어떻게 해야 국민당 정권의 5차 포위 토벌에 맞서 소베트 구역을 지키고 홍군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만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어떤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 11월 중순 복권 사변이 일어났다. 모 대통은 지금이 홍군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예민하게 알아차리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국민당 군과 홍군, 여러 군벌 세력들의 형편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복군에는 재정계의 부대에 대한 정보도 모았다. 깊이 생각한 끝에 모 대통은 주왕의 편지를 보내 두 가지를 건의했다. 하나는 재정계와 손잡고 함께 장개석의 공격에 맞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를 거느리고 절강성을 중심으로 한 강소 절강 안위 지역으로 가서 적의 동지를 위협하면서 바깥에서 이번 포위 토부를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바다에 던진 돌이 되고 말았다. 모 대동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당주왕으로 직접 찾아가 얘기해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모 대동은 또다시 몸져 누웠다. 홍군 근거지가 줄어드는 만큼 학질은 더 심해지더니 며칠째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번 열이 오르게 시작하면 인사불성이 되곤 했다.

모태동은 홍군이 흥국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하자제는 어느 날 저녁 모태동의 방에 들렸다가 몹시 놀랐다. 책상에 큰 군용 지도가 펼쳐져 있고 모태동이 외투를 걸친 채 지도에 푹 파묻혀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운 탓인지 코끝이 지도에 닿을 지경이었다. 하자진이 달래가 모태동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면서 몸도 아픈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나무랐다. 그러자 모태동은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중이요. 무슨 방법이? 하고 중얼거리었다. 모태동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장장길에 올랐다. 속에는 숱한 아픔과 불만, 온갖 감정들이 억눌려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만은 비관하지 않았다. 불행 끝에 낙이 오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잘못된 노선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 때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게 되면은 그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겨나겠지 하고 여기었다. 모태동은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었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전환위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전해주는 가요,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스러운 연변

우리 연변의 사랑, 푸르른 일광산. 그곳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앞이 펼쳐지는 드넓은 풍경에 가슴이 탁 트입니다. 박승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일광산으로 가세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광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일광산으로 떠나보신 건 어떨까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 이어서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깊고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요?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

0: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의학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 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선생은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년에서의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의 선지혜랍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의 적응지료의 림파선 종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알랜드에 이야기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연변병원 티젠중신이라든가 도의병원 티젠중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0: 20세 내지 45세 자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이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으로 고본다 할 때

0: 에,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다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에, 국한성을 띈 말 좀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이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난간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벽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백리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량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선결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유선낭종 이런 질병들로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 그 성질하고 내용물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로서의 안에 어떤 액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질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낭종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우리만하는 주머니의 모양새에
1: 대다수 량성이죠.
0: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량성입니다.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에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비교적 작습니다.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3cm 혹은 그 이상으로.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울이 예해집니다. 그러면서 부원하는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을 인해서 말이죠. 공능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1: 자, 먼저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안녕하십니까?
2: 우리 홍님이 이 갑상선이라고 해서 진단받았는데 어디 심장도 떨려하고 다리도 쫄아붙는 것 같으면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그래, 그 길태문진의 강주임이라고 이 방면에 영화 쓴다는데 오늘이 가자고 그립니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2: 됩니까? 감사합니다.
0: 그냥 오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0: 저는
3: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0: 강서
3: 자극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왔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한 이런 자리 동전만 크기로 있었댔는데 오늘 35년 됐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치료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특히 피부과의 김주임 선생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0: 그렇죠. 그,

0: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
0: 외주에서 오신 그 원장 선생님 분이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나 한번 더 가려고 권고히 하기 위해서.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지금은 우리 내 친구 있잖아. 예, 각 계속 진진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1: 예.
3: 계속 오름지남이 그랬다만다. 예. 그래 강솔수 선생님 내가서 침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답니다. 굉장히 효과 좋대가지고 내 오늘 가려고 그랬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네,
3: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이 요추간판 탈출이
1: 네.
4: 나온 신경 토해서 허리 아픔이 다시 둘이 때문에 걸집 아빠가지고 이래서
1: 네.
4: 이분이 강진이 그 이 방면 치료를 좀 잘한다는 이 방송 덕분에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네.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예, 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5: 예약 다시 하려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박여사입니다. 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1: 예,
6: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옆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1: 예.
6: 원장 선생님이 약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6: 예.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 쓰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노공래 얼음주임 많이 났는데.
1: 예.
7: 얼음주임.
1: 예, 예. 예.
7: 제가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걸으면 숨이 차고
1: 예. 예, 예.
8: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예.
8: 그래서 천약 가지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 게
1: 심했구만요. 예.
8: 기상도 조금 덜고 예.
1: 그렇죠.
8: 숨이 덜 타고 다음 잠도 하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8: 효과 좋으니까니 오늘 천약 좀 더 쓰려고 그 박창호 주임 좀
1: 예.
8: 예약해 주시죠.
1: 예. 연결됐습니다.
8: 예.
1: 그냥
8: 예,
1: 오십시오.
8: 알았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문제는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초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9: 네,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미 선생님 한테서 4일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9: 예. 그래서 이제 한겨로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됐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9: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0: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10: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
1: 예.
10: 어깨 박죽뼈부터 그 한 팔을 내리 다 쓰지 못해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꾸 떨어져서
1: 예.
10: 그래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땐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1: 예예.
10: 어깨 박수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재주고 침도 놔주 그래서 조금 낫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 예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예. 한번 더 가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10: 알겠습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11: 예, 방청호 두임 선생님 얘네 전번에 이래 뭔가 이유가 아프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래서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
11: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예.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11: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12: 저는 예, 머리가 그래서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 앞이 뿌옇고 그리고 또 목도 뻣뻣하고 이래서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12: 소약 얻어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12: 이게 지금은 예, 정신하고 예,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예,
12: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12: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3: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선생님께서 친구로 맞았습니다, 2층에.
1: 예, 예.
13: 이제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13: 그래가지고, 오늘에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1: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1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4: 예. 저놈으로 피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희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미 선생한테 가서 침을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에 가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4: 그럽니까?
1: 예.
14: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5: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5: 예.
1: 예, 말씀하세요.
15: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을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찌나지, 예, 그래. 나를 보고 서로 공시 부수라네 그랬대다.
1: 예예.
15: 예. 예, 그래서 박윤덕 교수님 돼서 예, 치료를 받은 게 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용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네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6: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16: 예.

0: 전날에 물건들 다가서래 허리를 지금 다친 게 강철수 지난데 가서 그 침 맞고 전남고 관계 효과 연말에 떴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더 가서 그 강철수 좀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1: 네, 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예, 지선아 맞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3: 예. 예, 저는 이 근래 다리가 줄이 뻗치는 소리 너무 아파요.
1: 예.
3: 그래서 저기 그런 좀 양아 잘한 지팡이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잘한다는 이런 이상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1: 근데 예, 그랬어요.
3: 그리고 우연히 그 길태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잘한다는 그 소문 듣고 소리
1: 예.
3: 하다가 보였는데 한번 침 맞고 점량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예, 그래요.
3: 이미 이 효과가 좋을 때쯤 막 또 보이다 그래요.
1: 예,
3: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예, 수고합니다.
1: 예.
4: 난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강철수 지금 만나서 아 치료를 했는데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4: 지금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 예. 예. 오십시오.
4: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복원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있는데 예,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예, 대략 30% 정도로 타지라는 분들이 예,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네.
1: 초기에는 말이죠. 예,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발견하기 바쁜데 예, 발견하지 바쁘기 때문에 또 치료 도경을 말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예,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예, 조약에 말이죠 예,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2: 네.
1: 하나는 말이죠 예,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과리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예,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예, 숨이 차거나 예, 기침을 하거나 예,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2: 네.
1: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또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게 되면 말이죠. 예, 마치 말이죠. 예,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한 감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삼키기 말이죠. 예,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하늘로 호흡환선증이라 하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예,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예,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맞아요.

0: 작항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릉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하늘로 자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예, 자디에 갑상선 공릉이가 저하 상태에 말죠. 처할 때 있습니다. 에,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에, 초기에 말이죠. 에,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때 오셔서 말이죠. 에,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를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료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2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도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의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티젠중신회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랍니다.
1: 네.
0: 이 보고단이 말이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도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폐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예, 기침을 한다든가, 예, 숨이 찬다든가, 예,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예,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의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은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전국 우수 당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화는 영리를 안고 돌아와 계속해 사회구역 천문만우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 서한 전달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0: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 경기를 유대로 민족 풍정, 본토 특색, 체육 활력을 깊이 융합하고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의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7월 5일 오후 2026년 연변 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훈춘, 도나, 도문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훈춘시는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명함을 경기장에 옮겨왔고 킹크랩 응원팀이 활동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응원팀 성원들은 대열을 이루고 일치한 동작으로 개춤을 췄는데 절주감 넘치는 춤 동작은 북소리와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경기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사업밀군들이 살아있는 킹크랩 20마리를 관람석으로 올려보낸 장면이었습니다. 훈춘 킹크랩 응원팀 성원 리녀사입니다. 우리 응원팀은 세 가지 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춤은 킹크랩과 두 마리 작은 개인데 이것도 우리 훈춘의 특산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부채이고 세 번째 도구는 대개입니다. 이 또한 우리 훈춘에서 가장 특색 있는 명물을 대표합니다. 우리 훈춘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문 홈장에서는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와 문화관 배우들로 구성된 국문청춘응원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특색 복장을 입고 맞춤 제작한 응원 도구를 손에 들었으며 국문 생태원 문화창의 머리핀을 착용하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즐겁고 활기찬 응원춤을 췄습니다. 가벼운 춤사위와 우렁찬 응원 구호가 어우러져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장흔흔입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본지 축구 경기에 한몫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종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면서 착실하게 자원봉사를 잘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또 경기장 밖에 특색 소비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문생태원 등 현지 우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여 각종 농업, 문화, 관광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경기 흐름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오프라인 소비를 이끌면서 전민건강운동의 량환 분위기를 널리 조성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도문 전시 참가 상가 리흠입니다. 상무국에서 소비권을 발급해 우리 상가들을 부축하고 전시 상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은 손님이 많아졌고 매출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큰 인기를 모아 현지 문화 관광을 이끌고 외지 관광객들이 도문에 와서 소비하도록 끌면서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종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착실하게 경영해 현지 상업무역과 문화관광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연변 축구연맹전 경기가 갈수록 더 흥성하고 한 회 또 한 회 더 잘 치러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다원화 발전 모식을 적극 구축했습니다. 도나 홈장에서는 특색 장터가 떠들썩하게 개장했고 도나 현지의 우수한 농림 특산품, 무형문화재와 전통 브랜드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특색 음료와 지방 풍미가 짙은 간식도 갖춰져 품목이 풍부하고 생활 정취가 넘쳤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은 축구를 매개로 문화와 체육 융합의 다리를 놓고 민족문화의 매력, 현지의 특색산업, 체육경기의 격정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경기는 전민의 체육문화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광상업농업 융합의 새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이는 연변의 독특한 도시활력과 발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지역문화관광 상업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체육역량을 주입했습니다.
1: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령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가 기층에서 직책을 이행하도록 조직하고 정책 선전 강연, 민의 수집, 민생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늘 피어있도록 했습니다.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문해사회구역에서는 인대

0: 인대 대표의 집을 진지로 삼아 인대 대표가 정책 선전 강연원, 미니 수집원, 대중 봉사원이 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모든 의견과 민생 난제를 참답게 대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화룡시 인대 대표이고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류리리입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대중의 요구사항에 대해 장부화, 목록화, 폐쇄 순환식 관리를 실시해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게로 300여 가구를 방문했고 민족 단결 정책 선전 등 여러 선전 강연 활동을 5차례 펼쳐 주민 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각종 민생 요구사항 32건을 해결했습니다. 문해사회구역뿐만 아니라 화룡시 각향진 가도 마을에서 인대 대표의 따뜻한 봉사가 상시화됐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은 로후 주거단지의 로면 파손, 조명 부족, 환경 난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림원사회구역에서는 각종 민생 요구사항 루개로 20여 건을 해결해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룡시 인대 대표이고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모가계입니다.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은 인대 대표의 집을 주 진지로 삼아 매달 대표 방문 접대일 제도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상주 인대 대표를 조직해 대중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대 대표들은 자발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원을 맡아 민족 단결 정책, 해민 정책 선전 강연을 상시적으로 전개, 정책 선전 강연과 미니 수집의 쌍방향 통로를 뚫었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 주민 장은룡입니다. 사회구역에서 우리를 위해 배관이 막힌 문제, 가로등 유지 보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가로등 고장을 사회구역에 알리면 사회구역에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사회구역에서 정말 실속 있는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4급 인대 대표 450명을 조직해 각 촌 사회구역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28개 인대 대표의 집 진지 우세에 이탁해 선전 강연 활동을 펼치고 미니 전달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전 과정 폐쇄 순환 기재로 대중의 요구사항 루개로 383건을 해결했습니다.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련숙입니다. 우리는 대표 직책 이행의 장기 효과 기재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활동 담체를 끊임없이 혁신했으며 감독 실시를 강화해 실천과 책임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화룡시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인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직책 이행 장기 효과 기재를 건전히 하며 봉사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봉사 질과 효능을 제고해 인대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이 늘 기층에서 보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1층 추동하게 됩니다.
1: 얼마 전 전국 우수 당 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화는 북경에서 돌아오자마자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기층에 전달하면서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기층에 18년간 뿌리내린 이 골목 총리는 습금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3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오선화는 인민대회당 현장에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직접 경청했는데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파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화입니다.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격동되고 흥분됐습니다. 현장에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연설을 경청했는데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는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임을 잊지 말고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집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견정하게 인민과 함께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에서 돌아온 오선화는 쉴 틈도 없이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 사회구역 중

0: 장장미입니다.
1: 听他的一番讲,
0: 오석이 한테서 듣고 우리도 정말 기뻤습니다. 오석이가 강북사회구역에서 해온 일들은 우리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시종 한결같이 일하고 제때에 퇴근도 못하면서 주민들을 돌봤습니다. 오석이가 전국 노령모범,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으로 선정된 건 우리 강북사회구역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오선화가 영예를 안고 돌아온 뒤 장령 가두에서는 즉시 좌담회를 소집해 이 고무된 분위기를 기층실의 모든 곳에 전달했습니다. 왕청현 장령 가두 판사처 부주임 풍추영입니다. 오선화 동지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우리 가두에서 좌담회를 열었는데 가두 전체 기층 간부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오선화 동지는 시상식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모두는 큰 고무를 받았고 앞으로 사회구역 사업에 더욱 힘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선화 동지의 사업 경험을 깊이 배우고 널리 공유하면서 인민 대중을 위한 봉사와 기층 치리 사업 능력을 전력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8년간 오선화는 사회구역에 뿌리 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웃의 평안과 화목을 지켰고 여러 민족이 서로 돕는 민족 단결의 화폭을 정성껏 펼쳤습니다. 오선화의 마음속에서 강북 사회구역의 3천여 가구 주민들은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습니다. 오선화는 사람들을 인솔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80여 명을 돕고 각종 구제자금 수만 원을 선불했으며 곤란 아동을 50여 차례 지원하고 장학금 1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오선화는 손으로 전국 노령모범,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 인물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선화입니다. 영예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 기층치리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1층 승격하고 더 혁신적인 사업 이념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 대중을 더 잘 이끌어 사회구역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모두가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 2옥 지시서한 전달 관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3년 1월 26일 중공중앙은 1, 2옥 지시서한을 보내 동북 정세의 변화에 입각해 전민족 반일 통일 전선을 건립할 것을 제기하고 무산계급 지도권과 당조직의 독립성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괴뢰송권 및 한간의 재산 몰수, 여러민족 대중의 권익 보장, 항일 유격대 정비 등 중심 임무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중공 만주 성인은 대표단을 동만에 파견해 지시 정신을 전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만 특위는 신속하게 호응했으며 여러 지역의 현의가 잇따라 관철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후 동장령 등은 연길, 훈촌, 화룡 등지에서 단계별로 회의를 소집해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9월 동만특위는 제1차 확대 회의를 소집해 당내 좌경차고를 바로잡고 지도부 성원을 완선했으며 동장령이 특위 서기를 계속 맡고 각부 책임자를 배치했습니다. 10월에는 또 화룡에 가서 사상을 통일하고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동만 각급 당조직은 지시정신을 전면 실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각종 반일무장 력량을 적극적으로 단결 통합했으며 항일유격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확대함으로써 현지에서 여러 항일 력량이 합심해 일본군과 괴뢰군을 타격하는 유리한 투쟁 국면이 형성되도록 추진했습니다. 4일에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개서 도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뛰었고 관중석에서는 양팀 축구팬들의 함성과 응원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고배삼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시작되면서 원정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거의 6시간을 달려 연길에서 개서해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동북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개서 사람들의 환대에도 감동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개서 경기장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어, 문화, 관광 추천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전 문예 공연에서 연변에서 온 공연팀은 현장 축구 팬들에게 무용 공연을 선보이고 개서의 공연팀과 함께 변성의 즐거운 만남 여러민족 함께를 공연했습니다. 관중석의 응원팀들도 응원체조 아리랑과 인터넷에서 인기를 모은 명태 응원춤을 선보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변욱입니다. 연변의 문화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기쁘며 아주 격동됩니다. 개서의 현장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경기를 교량으로 문화관광 심층융합이 촉진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연변은 연변 무형문화재 방문구역을 알심들여 꾸몄습니다. 연길에서 온 냉면 장인이 현장에서 연변 냉면 제작 과정을 선보여 많은 개서 축구팬과 현지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서 주민 류월영입니다. 연변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미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냉면을 우리 개서 주민들은 특별히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은 단순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여러 민족 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붓으로 문화를 먹으로 삼고 동북축구연맹전의 동풍을 빌어 독특한 매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부녀연합회 조직부, 중국부녀보사 전국부녀연합회 인터넷정보전파중심에서는 장사에서 2025년도 신흥분야 부녀사업 개혁 혁신 사례 교류 활동을 연합으로 개최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보낸 촌 생방송 부녀연합회를 튼튼히 건설해 향촌진흥의 조력이 전국 우수 사례에 성공적으로 입선되는데 이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사례입니다.
2: 근일 2026년 민체컵 전국 민족식 씨름 경기가 내몽골 자치구 신림골맹 동우짐친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의 선수 4명이 길림성을 대표해 조선족식 씨름 종목에 출전해 최종 2등상 3개, 3등상 1개를 따내면서 우리조 전통 민족 체육의 탄탄한 실력과 량완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찬룡이었습니다.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흐린 날씨겠으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6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8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주 홍수기 경고문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홍수기에 들어서면서 침수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확실히 예방하고 인민대중 특히 광범한 소년 아동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연변주 하장제 판공절과 주수리국은 홍수기 하천 후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 위험한 물놀이 활동을 엄금할 때 관한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고문은 모든 위험한 물놀이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상 부분에서 강우 예보를 발표한 이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작업 활동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와 수역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고문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는 재학생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단으로 물놀이나 수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침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길입니다. 만약 침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110, 119, 120 신고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나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신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현시 향진 촌급 하장은 하천 순찰을 더 강화하고 관계없는 인원이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위험 지역에는 경고 표식을 설치해주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수역이나 그 주변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부문은 즉시 해당 인원을 제지시키고 비판 교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법률 교정 위반한 행위에 한해서는 관련 교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한순간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경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비가 자주 내리고 있죠. 이 장마철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재산 안전을 위해서 어떤 홍수 대처 지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먼저 홍수 방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우특보가 내려졌을 경우에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하고 개울가나 강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침수지역 산간이나 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고 특히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된 곳으로 아예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공사장이나 가로등, 신호등, 전봇대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을 피하고 이동식 가옥이나 림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집안 등 실내 안전수칙도 숙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건물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수가 예상될 경우 가스 누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가스 밸브를 잠그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을 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전기 차단기를 아예 내리는 것이 안전하겠죠. 홍수 예보나 경보 때는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를 해두고 갑작스레 홍수가 발생할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또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피해주고요.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침수 주택은 가스나 전기 차단기가 꺼짐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재산 안전을 위해서 위에서 소개한 홍수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등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0: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1: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여름철에도 자신한테 맞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이롭고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지요. 하지만은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체력 소모도 많을 만큼 운동 시에는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철 올바른 운동 방법은 구경 어떨까요?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원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에 적합한 운동과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 운동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운동 요령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에도 뭐 자신의 취미에 맞고 또 신체 상황에도 어울리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름철 운동은요, 구경 우리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2: 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여름철에 자신이 몸에 알맞게 하는 구체적 운동을 우리 적당하게 하게 되면은 우리 기초 체력 향상은 물론 우리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피로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냉방병 예방이라든지 또 면역력 강화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2: 연구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 여름철에 운동을 자주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은 건강 상태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 아래 세 가지 방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폐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예, 심장은 우리 전신 체력순환의 중심이며 폐는 인체의 중요한 호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폐기능은 인체의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고 폐가 산소를 흡입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바, 이 두 가지 능력을 신체기관과 근육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규칙적 운동은 호흡근의 강도와 근력을 높이고 폐순환 순응도를 개선해가지고 폐기능과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을 보다 강력하고 규칙적으로 만들고 함으로 하여 심장의 혈액공급이 효율성을 보장해가지고 심혈관계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1: 네.
2: 두 번째는 우리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뼈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관절이 더 강합니다.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나 관절 그리고 근육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는데, 우선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뼈의 신진대사를 강화해주면서 뼈의 직경을 커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근육을 두꺼워지게 하고 뼈의 배려를 규칙적이고 정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뼈의 형태와 구조가 잘 변화함에 따라 뼈의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뼈 강도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적 운동은 관절 표면의 연골과 골밀도를 두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켜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줌으로 해가지고 관절낭과 인대를 두꺼워지게 함으로써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세 번째는 우리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품위가 있고 유쾌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칙적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신 골격근 개통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기능을 가진 근육은 몸매를 더 잘 유지하게 하고 몸맵시를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더 품위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주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좋은 감정과 상태 반응을 일으키면서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증가시켜가지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이 계절이 또한 계절인 것만큼 여름철 운동 시에는요, 종목 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들 많습니다. 여름철에 적합한 운동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네, 여름철 우리 적합한 운동 종목들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몸에 별다른 우리 이상이 없는 분들로 한다면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에어로빅 댄스나 요가나 또 자연을 즐기는 분들은 등산이나 야외 캠핑을 즐기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걸맞은 운동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물놀이나 뱃놀이 그리고 수영과 같은 수상 운동들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운동학적으로 볼 때 여름철에 우리 몸은 다른 계절보다 피로를

0: 를 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어떻게 보면 운동 능력이나 운동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운동을 할 때에는 대기 온도라든지 습도 그리고 햇빛의 양을 잘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뜨거운 날씨거나 습도가 대략 한 70% 이상 될 경우에는 실외에서 하는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름철에 무덥고 습한 실외에서 장시간 운동하게 되면은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열피로라든지 열경련, 열사병호 같은 열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장시간이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무더운 환경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땀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동은요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 종목 가운데서 우리 시간 소화한 거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빨리 걷기나 등산 그리고 수영과 같은 이 몇 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래 같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빨리 걷기와 같은 운동 종목은 하체나 허리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말하자면 하체의 근육을 튼튼히 해줄 뿐만 아니라 허리 힘을 강화시켜주는 데 좋겠고요. 그 외에도 체중 조절이나 심폐지구력 향상이라든지 우리 몸이 상하체의 조화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등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리 힘이나 허리 힘을 올리는 데 좋겠고요. 심폐지구력이나 인내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고 특히 등산 운동은 대자연과 접촉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일정한 심리적인 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머리가 다소 맑아진 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등산 운동은 장시간 견제하게 되면은 땀을 많이 흘리는 체내의 지방 해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아주 도움이 되겠고요. 여름철에 우리 많은 분들이 즐기는 수영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영 운동 우리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부위 조화 능력은 물론 심폐지구력의 향상을 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겠고요. 체중 조절에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관절이 좋지 않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운동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계절 특징상 오랜 시간의 운동은요 적합하지 않다고 봐집니다만 이 여름철 운동하면은 시간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0: 네, 여름철은 우리 무더운 것이 큰 변수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는 운동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로 운동 시간을 공지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우리 여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계절보다 체온이 더 빠르게 오르게 되고 외부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체는 운동할 때 생성된 열을 밖으로 쉽게 내보내기도 힘듭니다. 또 습도가 높기라도 하게 되면 증발하는 땀 때문에 체온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 상승으로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말초 피부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시키는 반면에 우리 근육으로 가는 우리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피로도가 다른 계절보다 더 증가되는 원인이 있겠거든요. 여름철에 운동할 때에는 우리 체온이 상승하여 위험수에 이르게 되면 스트레스와 일습방해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건강 상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계절에 상관없이 건강에 유익한 운동 시간은 운동 후 땀이 나고 숨이 가쁠 정도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여름철에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운동량을 다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일 경우에는 자신이 몸에 맞는 운동을 1시간 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고요. 특히 습도가 높은 날에는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장시간 운동할 경우에는 대략 한 30분을 운동하고 중간중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운동을 하나다가 갑자기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운동 차수가 늘면서 점차 개선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통상 더위에 우리 저항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걸립니다. 여름철에 운동에 있어서 우리 운동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운동 초보자는 짧은 시간으로 운동하고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또 운동량과 운동 시간도 점차적으로 자신의 몸이 상태를 파악하면서 적당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마도 이 시간대가 운동에 가장 뭐 좋은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 네, 시간,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
0: 우리 네.

여름철은 우리 날씨가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운동하시려거든 우리 아침 시간대나 또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화장 측면에서 보고되는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오후 7시 이후 저녁 운동이 낮 시간대 하는 운동보다 운동 효율이 높은 것으로

0: 산소량은 낮 시간대 광합성상에 가지고 방출되는 산소의 량에 비해 가지고 아주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우리 저녁 운동은 운동 후 잠을 잘 때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한테 좋은데요. 청소년들이 경우에는 키를 크게 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면역력 제고와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 운동은 보통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식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고요. 특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보고 그 외에도 우리 저녁 운동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뿐만 아니라 하루 중 밤에 혈당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저녁 운동이 좋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운동이 아무리 우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저녁 운동은 절대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면 1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야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아침 운동은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저녁 운동과는 반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도 젊은이들보다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는 우리 어르신한테 아침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폐지구력이라든지 또 근력 향상, 비만 해소에 좋겠지만 당뇨병 환자라든지 뇌졸중 위험성과 심장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새벽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는 저혈당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뇌와 심장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뇌졸중과 같은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원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여름철에 운동에 있어서 운동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으로 하는 다소 강도가 높은 운동은 새벽 시간대에 하는 게 좋겠고요. 긴 시간으로 하는 저강도의 운동 종목은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그렇죠. 강도가 높은 것을 저녁 시간대에 미루다 보게 되면 좀 이따가는 뭐 잠을 자야 되니까 그게 부하가 좀 더 크도 안 좋죠.
0: 예, 그렇죠.
1: 운동에 아무리 신체에 좋다고 해도 부담이 갈 정도로 밤에 뛰고 뭐 그렇다 보게 되면. 근데 여름철에는 고온과 습도로 인해서 워낙 땀을 많이 흘려 수분 보충을 잘해야 하거든요. 운동을 할 경우라면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운동 시에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이 어떻습니까?
0: 네, 여름철은 우리 무도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름철 운동에 있어 수분 보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운동 후 탈수 방지를 위해 정확한 수분 보충 방법은 적은 양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게 올바른 수분 보충 방법이겠고요. 우리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50에서 200ml 정도의 물을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겠고 그러나 매 1시간 내에 수분 섭취량은 600ml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운동 과정에 땀으로 많은 양의 수분과 함께 체내 전해질 평형 유지에 필수 영양소들인 칼륨이나 칼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들을 땀이나 소변으로 체외에 많이 배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에 스포츠 음료나 염분 용액 그리고 당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조금씩 보충해주고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평형을 유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운동하자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 전 과정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 하며 그래야 탈수 현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 때에는 전해질 함유된 스포츠 음료와 같은 이온 음료를 섭취하여 운동 시 땀 배출로 유실된 수분이나 영양소 그리고 일정한 양의 농도가 낮은 염분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보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 운동 시에 종목 선택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운동 종목 선택 보물나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시간대 그리고 운동 빈도 설정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0: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운동 처방을 할 때에는 고혈압증이 우리 분유나 정도 그리고 합병증 등을 파악한 후 적절한 운동 형태를 선정해야 하며 따라서 운동 시에는 운동이 요요 한계와 안전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적당한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60% 수준으로서 최대 심박수의 70%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0: 그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4회 정도로 운동 시간은 한 50분 정도로 하되 빨리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그리고 가벼운 등산이나 대근육을 이용한 유산소성 운동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여름철에 운동할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 성분은 물론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당뇨병 환자들이 운동할 경우에는 공복 상태에서의 아침 운동은 절대 금물이겠고요. 가급적이면 시원하고 곳에서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저창하고 우리 혈당은 식사 후 1시간 정도가 되면 최고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야외 운동이 힘들면 거실이나 방을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걷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칭과 RM과 같은 우리 운동률을 이용해가지고 근력 단련을 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가 적당하다고 보겠고요. 우리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여하튼 약간 좀 힘이 좀 들어가는 이런 느낄 정도로 이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소중한 장기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뭐 평소 격렬한 운동을 삼가하는 등 운동 시 조심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박사님께서는요, 이 심장 질환 환자들의 여름철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은 심혈관계 및 순환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혈액을 심장이 펌프작용을 통해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에 전달해주는 우리 순환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이고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은 활동군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당한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삶의 활력과 에너지 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심장질환은 동맥경화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야외 운동 시에는 낮에 햇빛이 강한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른 아침에 6시나 7시 사이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저녁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시나 8시 사이에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은 산책이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나 태극권과 같은 가벼운 운동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며 운동량은 중등 강도의 부하로 인체의 간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라든지 등에 약간 땀이 밸 정도라든지 주위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1: 네.
0: 운동 시간은 하루에 50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 좋겠고요.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번을 초과하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면서도 실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장소에서 하는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고요.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23도 좌우면 운동하기가 좋은 우리 실내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노인들은요, 이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도 이롭다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는 조심할 것들도 꽤 있습니다. 여름철 운동 시에 노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지 우리 전문가의 얘기 듣고 싶네요.
0: 예, 다른 계절에 비해 가지고 여름철에 운동하는 우리 노인님들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리 우리 여름철 운동이 노인님들이 건강 장수에 이롭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올바른 운동 요령에 따라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하며 운동 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님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개인의 체력 수준을 체크한 후에 운동 종목이라든지 또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단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 운동 강도 설정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은 노인들이 여름철 운동 강도는 최대 운동 능력이 한 60% 정도의 강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은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수와 연령으로 우리 최대 심박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목표 심박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님들의 운동의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60% 70%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심박수를 우리 일반적으로 1분간에 한 13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게 운동할 때 좋습니다.

0: 두 번째는 우리 운동 시간이라 운동 빈도에서 우리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운동 시간과 빈도는 운동이 강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든다면 중등 강도의 운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최소 한 3회 정도로 하고 더 낮은 강도로 운동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1회 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목표 심박동수의 수준으로 최소 30분 많게는 50분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수분 섭취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연구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여름철에 겉보기에는 우리 건강해 보이는 노인들이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찬물을 3개 마신 후 뇌혈관 사고로 발생한 확률이 평소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여름철에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나이 들면서 들면 들수록 혈관에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름철에 운동 후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은 혈관이 반사적으로 갑자기 수축되는데 이는 혈압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하게 변동하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혈관 변화는 노인들이 연약한 혈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흔들어진 배기에 다시 한번 강하게 걷어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 일부 노인님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비교적 높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름철에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위 점막의 불에 굽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자극을 주고 혈관이 확장하여 혈압이 불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병력이 있는 노인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원래 약한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출혈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지 않거든요. 운동학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름철에 노인님들은 물을 마실 때 균형 잡힌 수분 섭취를 습관을 길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번에 적게 여러 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한 냉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온도가 15도 이상 그리고 적당하겠고요. 물 또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할 때는 물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기보다 요령을 장악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사전 준비도 이제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여름철을 지나하는 운동만의 어느 계절이든지 우리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날씨 변화의 중심을 돌리면서 쾌적한 운동 복장이나 준비 운동과 같은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아침에도 그렇고 낮과 저녁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으로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상대적으로 빨리 풀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 내용과 준비 운동 시간은 다른 계절보다 다소 적게 소요됩니다. 여름철 운동에 진행한 준비 운동은 대략 한 5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이 서서히 느려지고 신체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은 물론 발목이라든지 무릎, 허리, 어깨, 목과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우리 발다리나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라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우리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과 운동 강도나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에는 기후 변화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특히 여름철에 운동할 때는 땀 흡수가 잘 되는 쾌적한 운동 복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전이나 운동 과정 그리고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운동 시에 많은 땀 배출로 생기는 탈수 현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운동 전에 그 사전 준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도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0: 네. 아무리 우리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지고 기온이 높다고 해도 운동 전 준비 운동도 해야 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마무리 정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이 우리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 박동수나 혈압 등을 우리 안정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 우리 하는 우리 정리 운동은 본 운동 과정이 생긴 열이나 피로 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는 운동으로서 다른 기절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소 짧은 상태에서 대략 한 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0: 강도로 말씀드릴 낮은 강도로 우리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기운동은 준비운동의 역순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고요. 말하자면 우리 준비운동은 위로부터 아래로 했다면 정기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신체 이동을 회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는 우리 정기운동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며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정기운동을 통해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 심장박동수가 분당 한 8회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운동 후에 우리 심장박동수로 말씀드린다면 안정시 심장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여름 한철 보면은 비가 뭐 자주 온다든가 질병 있는 환자들이 뭐 실내 운동을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여름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우리 허락된다면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우리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집이나 우리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을 우리 상당히 많은데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의자나 우리 책상 모서리를 잡고 하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1: 그렇죠.
0: 예, 그런 이런 운동이 이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보게 되면은 운동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예를 든다면은 우리 뭐냐면 탄력밴드라든지 고무줄이죠. 탄력밴드 그러자면 아령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하는 우리 체중 부하를 이용한 우리 윗몸 일으키기 우리 양모치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팔굽혀펴기 우리 부어청이라고 하죠. 이러한 근력 운동도 우리 몸의 근질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력을 달리는 데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리 위에서 말씀드린 동작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우리 반복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아침 식사 전이나 또 점심 식사 후 또 저녁 식사 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로 나누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리고 여름철 뭐 그래요. 땀도 많이 나고 쉽게 피로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운동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많이 뒤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하면은 운동학적 측면에서 좀 더 지켜 주시겠습니까? 어떤 점에 좋을까요?
0: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여름철은 운동시에는 운동 시간대를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은 우리 계절 특성상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기온이 상대로 낮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실내 운동이 제일 적절한 시간대라고 보는데 우리 여름철에 야외 운동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점심 시간대에 햇빛에 의한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외 운동을 이때 하는 거 우리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분 섭취와 우리 수분 보충에 주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동시 우리 몸은 땀 배출을 열기를 체외로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에는 전 과정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며 그래야 탈수 희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뿐만 아니라 만일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 때에는 전해질 함유된 스포츠 음료와 같은 이온 음료를 섭취해가지고 운동 시 땀 배출을 유실된 수분이나 영양소 그리고 염분을 보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 우리 햇빛에 의한 우리 자외선 복사에 주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은 우리 자외선 복사 기능이 그 어느 기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우리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우리 노출 되게 되면은 피부 손상이나 심지어 피부암까지 소리할 수 있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강한 햇빛이 될 수 있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반드시 야외에서 한다면은 자외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우리 운동 전에 우리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또 선글라스라든지 또 무슨 이런 장갑 같은 것을 우리 끼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로 우리 운동량과 운동 부하에 대해서 우리 주의를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운동이 아무리 신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여름철 운동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건강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우리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 하는 지나친 운동은 피로조정만 초래하고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위를 먹는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돌리는 게 좋겠고요. 때문에 여름철 운동은 반드시 자신의 신체 상황과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가지고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 종목이나 운동 강도, 운동 빈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운동 후 우리 체온을 서서히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1: 그렇죠.
0: 봅니다.

0: 너무 우리 즉시 냉수를 하거나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우리 전기구를 나온 산발을 맞게 되면 우리 상당히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 이외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무더운 여름철인 것만큼 뭐 땀도 많이 나고 피로해지기 시기이죠. 나이에 알맞는 운동, 적절한 운동을 찾아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 이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연구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운동 종류와 운동 방법, 운동 시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 모점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해 가면서요, 신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이롭고 기분 상태도 나란히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시기인 것만큼 운동 시간대와 운동 시간 길이 면에서 주의할 점도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여러모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강조를 해 주시고 주의점도 해 주셨습니다. 운동 당연히 몸에 좋죠.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과학적 방법,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 또한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건 바람에서 건강 365일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돌아오시게 다시 인사드리죠. 늘 건강하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 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